조금 불안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미래와 또 모든 관계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가장 선하시고요. 그분의 때가 언제나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요, 이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요, 주님은 이렇게 부르세요. 너는 존귀한 자다 라고 말이죠.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이 뜨란 목요일 아침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너는 참 귀하다, 존귀하다 라고 말이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뜨란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서요. 출첵들 남겨주고 계세요. 4540번님. 아, 네, 들어와 주셨고요. 정PD님 반갑습니다. 예수 닮기 원을 신청합니다. 꼭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 곡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유가나 82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의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67번님께서도요. 출첵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선포 캘린더 보시고요. 또 정체성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예쁜 새들을 실제로 밭에서 노래하는 아침이네요. 삿대 시작과 함께 정체성 선포 캘린더를 힘차게 외치고요. 오늘 하루를 열어가야겠습니다. 나는 영적 질서를 따르며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네, 그 정체성 선포 캘린더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희가 못 받으신 분들은 선포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루틴이긴 하지만 우리가 날짜가 1일부터 30일까지 있어요. 31일만 없는데 31일은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선포하시면 되고요. 오늘이 17일이니까 17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영적 질서를 따르는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우리 뜨란 가족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같이 한번 외치시면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또 관계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사실 우리도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또 관심을 갖고 좀 많은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 그래서 관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관심이라는 두 글자로요. 여러분들 출첵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매정 버튼의 9030번으로 관심. 우리 주님께 어떤 관심을 받기 원하세요? 관심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4540번님의 신청곡 함께 찬양하시죠. 운기장의 선교단이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 원해.

아멘. 이정림 사모님의 찬양,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함께 나눴습니다. 아, 이 곡은 육아는 파리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이곡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찬양 들으시면서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아침에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라고요. 7902번님도 들어와 주셨어요. 아, 7902번님은 앱으로 처음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오랜만에 오신 우리 7902번님께는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실 때 특별한 뭐 이런 사연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 흐르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아멘 또 좋고요. 은혜 받고 있습니다. 찬양 선곡이 너무 좋은데요. 아니면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피드백 받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관심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관심 지금 들어오세요. 돌발 성경 퀴즈. 돌발 성경 퀴즈 준비했어요. 말씀 한 구절을 읽어 드릴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춰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땡땡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이거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드릴게요. 초성 힌트는 시옷과 리을이에요. 시옷과 리을로 시작되는 두 글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땡땡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 지금 보내주세요. 3100번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 12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는 뜰한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초성 힌트 시옷과 리을을 드렸어요. 네,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이곳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육아나 파리버님 땡땡입니다. 오, 맞습니다. 시옷과 리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힌트 찬양 준비했습니다. 어노인팅의 오늘 이곳에 계신 땡땡님이라는 곡 준비했어요. 들으시면서 샵 90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시옷 리을 지금 보내주세요. 오늘 이곳에 계신 땡땡님이 힌트 찬양입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준비했고요.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0: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1: 아멘. 어노인팅의 오늘 이곳에 계신 땡땡님이었습니다. 땡땡이라는 두 글자 정답 받고 있고요. 오늘 돌발 성경 퀴즈 문제가 나갔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땡땡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여기 들어갈 두 글자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지만 무시로 이고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말씀이죠. 여기 들어갈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초성 힌트 드렸어요. 시옷과 리을로 시작되는 두 글자입니다. 시옷과 리을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매정 버튼의 9030번으로 시옷과 리을로 시작되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구안의 71번님께서요. 땡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남편에게 땡땡님의 위로와 만지심이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분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많은 문장보다도요. 땡땡님 도와주세요. 땡땡님 함께해 주세요. 땡땡님 기도합니다. 그냥 이 한 줄, 짧지만 이 한 줄이 우리의 마음 움직이시고 또 이분 일하시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떠한 뭐 드리고 싶은 기도가 많이 있겠죠. 네. 하지만 그냥 땡땡님 사랑합니다. 땡땡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짧은 기도 하나도요. 들으시고 또 반드시 또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으시죠? 시옷, 리을 두 개 붙여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215번님도 땡땡요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참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찾잖아요. 기도할 때 정말 이거 안에서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은 정말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심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땡땡 점점점 이렇게 정답 보내주신 분도 있으시고요. 정답은 땡땡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이 곡은 저희 뜰 안에서는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아이작 61의 찬양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네, 자 열심히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곡을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면은 네 한번 알려주세요. 이 곡 말고 다른 곡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없을까요? 네, 저 사실은 이게 다 심의를 거쳐서 들어오는 곡들인데 조금 늦을 수도 있거든요.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곡 같이 꼭 나누고 싶은데 없네요. 네, 다음에 꼭 준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잘 맞춰주셨어요. 나의 모든 것 우리 땡땡 하나님 땡땡님이십니다 라고요. 파라나 51번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나요? 네. 갈 길이 밝게 보이시니 강찬 목사님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신 후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땡땡 누굴까요? 지금 보내주세요.

아멘. 강찬 목사님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과 함께 나눴습니다. 돌발 성경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할게요. 오늘 퀴즈 정답은 오답이 안 계셨어요.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바로 성령 안에서였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성령이 정답이었고요. 오답은 안 계셨어요. 네, 정답만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어떤 분께 드릴까? 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2534번님, 그리고 0535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찬송 신청합니다라고요. 6296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신청곡들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또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215번님은 요즘 명절이라, 그쵸. 다음 주가 드디어 추석입니다. 너무 바빠요. 그래도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다들 이제 음식 장만하셔야 되죠. 네.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 때 되어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추석 특집 방송도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애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들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917번님, 사랑해 하나님, 귀한 피디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 모두 모두를 축복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요. 어머니도 천국 가셨어요. 남은 가족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송정미 3호의 순종 신청해 주셨는데 1부 때 저희가 좀 어려우면은 2부 첫 곡으로도 가능하니까요. 2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이 다 모이신다고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좀 빈자리가 크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것들 서로서로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네,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죠.

네, 사랑의 띠란 일부 순서 함께 하셨어요. 3917번님, 성령 하나님 축복해요 라고 하셨고요. 꽃밭에 국화, 채송화 등등 심고 있답니다 하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사랑의 띠란 일부 끝곡은 성령이여 내 영혼을 아이자야 61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아이자야 61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 준비가 안 돼서요. 이 곡으로 대신 좀 들려드릴게요. 이 찬양 1부 끝곡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 소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10시에 만나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테로는 풍만한 인체를 과장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12살의 모나리자입니다. 보테로가 그린 12살의 모나리자는 볼이 터질 듯이 부풀러 올랐고 몸집도 매우 큽니다. 12살의 모나리자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욕구를 마음껏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탐식을 미식으로 포장해서 욕구 충족을 미학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에바구르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은 인간을 무질서와 타락으로 이끄는 첫 번째 악한 생각이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식보다 절제로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 강해 20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미터 장대에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려던 하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오히려 모르드개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손길이 조금만 늦었어도 하만의 계획대로 모르드개는 장대에 매달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모르드개를 구원하셨고 이로 인해 하만의 악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일이 꼬여가는 과정을 본 하만은 번뇌하며 얼굴을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일을 전해들은 하만의 아내로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 모르드개를 돕고자 하시니 분명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엎드려질 것이라는 절망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아내의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급히 나아가게 되면서 6장이 마무리됩니다. 하만은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끌려가듯 잔치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에스더 7장 2절을 보니 잔치 자리에서 아하수에로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금 왕의 관심은 잔치에 있지 않습니다. 왕후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목숨까지 내걸고 나를 찾아와 두 번이나 잔치의 자리에 초청하였는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성도들은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 에스더는 자기 백성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자신의 소청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7장 3절을 보니 에스더는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아뢰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위기는 하만의 계략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일의 자초지종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조서에 도장을 찍어준 아하수에로 왕의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지 않았고 한 민족의 존망을 너무 가볍게 다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뉘앙스를 풍겼다간 왕의 자존심을 건드려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알았기에 지혜롭게 접근합니다. 오직 왕의 긍휼과 은혜에 호소하며 철저히 엎드려 내 생명과 내 민족을 구해달라고 담대히 아뢰니다. 에스더의 이 말에 왕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니, 내 사랑하는 왕후의 목숨이 위태롭다니, 이 페르시아에서 왕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나 하나뿐인데 도대체 어떤 놈이 감히 내 아내를 해하려 한단 말인가? 성격이 불같은 아하수에로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아 올랐을 것입니다. 동시에 내 민족도 살려달라는 에스더의 애원을 들으며 직감적으로 혹시 이 끔찍한 일이 얼마 전 하만이 진멸하겠다고 내게 도장을 받아간 바로 그 민족과 얽혀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4절을 보니 에스더가 왕께 이렇게 아뢰니다. 나와 우리 민족이 그저 노비로 팔려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왕께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것이니 그 정도 일로는 왕께 아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민족이 통째로 진멸당하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이기에 이 일을 왕께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무작정 눈물로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은 왕에게 한 줌의 유익도 없이 오직 치명적인 손해만 끼칠 뿐이니 부디 이 미친 짓을 멈추어 주소서라며 철저히 통치자인 왕의 이익과 직결시켜 그를 설득했습니다. 옆에서 에스더의 말을 듣고 있던 하만은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고 하만에게 돌이킬 기회는 없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만을 잔치에 두 번이나 참석시킨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인간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마침내 악인은 심판받고 절망은 구원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캄캄한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가장 정확한 때에 개입하셔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0: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4339번, 242에 4339번 아름다운 고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고!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장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1: 오.
0: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2: 극동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0: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송정미 사모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드란 2부 첫 곡으로 함께 나눴고요. 이 곡은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순종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또 4540번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듣고 싶다라고 또 신청해 주신 곡, 우리 3917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이 뜨라 매주 목요일 2부 시간 농어촌 미자리교회 섬김 프로젝트 소망 나누기 소나기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포항 송동교회 박희원 목사님, 소망교회 박미경 권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1: 네,
2: 네,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이제 뭐 완연한 뭐 가을이죠?
1: 네.
0: 네, 깜짝이야. 우리 지금 벨소리도 가을입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고 있네요, 목사님. 그래요. 이렇게 좀 들려보니까 이제는 거의 황금 물결인 것 같아요. 네,
1: 많이
0: 아름답습니다.
1: 좀 정말 가을 냄새가 물씬 납니다.
0: 네. 보고만 있어도 그냥 힐링이 되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1: 근데 저는
0: 네.
1: 나이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을 바람? 가을 바람이 좀 뭐랄까 참 좋은 것만 아니고 뭔가 좀 슬프기도
0: 아,
1: 하고
0: 그래요?
1: 예. 좀 마음에
0: 네.
1: 가을 바람이 봄 바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다르게 마음이 뭔가 좀
1: 예.
0: 공허함이 있을까요?
1: 좀
0: 아니면은
1: 처음 예. 한 번만 느꼈으면 제가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좀 나갈 때마다 이거 뭐지 하는 그런 기분이
0: 아,
1: 들어요.
0: 그래요.
1: 정말 이 가을 바람에.
0: 보통 가을 탄다 그러면
1: 이럴 때 뭐를 써야
0: 난자에게
1: 되나요?
0: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가을 바람에 좀 이렇게
2: 너무 좋죠.
0: 너무 좋죠.
2: 너무 좋죠. 그 무더웠던 여름 끝나고
0: 네.
2: 아, 또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그죠?
0: 그렇죠. 네네.
2: 전도하는 때잖아요.
0: 네네.
2: 전도 열매 맺어야죠.
1: 네.
0: 전도의 열매가
1: 네. 제가 전도를 못해서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뭐 슬프고 좀
2: 맞죠.
1: 아련하고 뭔가 좀
0: 네네.
1: 그런 마음에 울림이
2: 아,
1: 있었어요.
2: 맞아요. 네, 그렇죠.
0: 네.
2: 이제 한 해가 사실 이제 처음으로 가는 시점을 들어섰잖아요.
0: 맞아요.
2: 한 해에 진짜 무덤이 여러 실험을 해왔는데 이제 아,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 가을이 무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1: 저 아직 연세 아닌데.
0: 그죠. 그렇게도 시간이 흐름 안에 흐름이
2: 맞아요.
0: 빨리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쉬움도 있고,
1: 네.
0: 이렇게도 가을이 가는구나, 이제 또한 해가 가는구나 하는 좀 그런 허전함도 있고요. 아쉬움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우리 4540번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도

0: 인사
1: 네,
0: 나누셨고요.
1: 반갑습니다.
0: 우리 네, 4540번님. 가을에는 더 기도하게 하소서.
1: 아멘.
0: 아멘.
1: 그게 가을 이 가을에는 전도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0: 아멘.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전도 열매가 또 가득가득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교회가 뭔가 주렁주렁 뭐 이렇게 여물어 간다고 될까요? 네. 그런 결실의 계절과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교회 이름이네요. 물어보니까.
2: 아, 저 교회 가서 기도 딱 하고 눈을 이렇게 떴는데요. 그동안에 물론 다른 교회도 강대상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1: 있었겠죠.
2: 있었겠죠. 근데 이 교회 이름이 이딱 강대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좀눈딱 뜨고 난 다음에 너무 이게 매치가 되고 좀
0: 네네.
2: 그랬어요.
0: 맞아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교회가요. 포항 시청 앞에 위치해 있는 포도원 교회입니다. 포도원 교회.
1: 포도원 교회.
0: 네, 포도원 교회고요.
2: 목사님, 이제 제가 왜
1: 네.
2: 이런 얘기 하는지 알겠죠? 강대상에 그 포도가
1: 주렁주렁.
2: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0: 네, 맞아요. 목사님은 권태근 목사님이시고요. 기독교 한국침례회, 네, 침례교단의 포도원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 무엇보다 새벽제단을 열심히 또 지키고 계세요. 기도의 그 힘을 아시죠? 네.
2: 좀 뭐랄까 은혜파? 뭐 아무튼 좀 그런 느낌? 좀 그냥 기도에 또 말씀 묵상, 말씀 암송에
0: 네. 네.
2: 굉장히 좀 열심인 것 같고,
0: 맞아요.
2: 저는 그 이동 그 산이
1: 네.
2: 우리 터널 올라가는 산이
1: 네,
2: 방장산이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 산에 목사님은 본인의 기도터가 있으신가 봐요.
0: 네. 저는 방장산 그 터널만 알았지, 진짜 산이 거기 있는지
2: 아,
0: 몰랐어요.
2: 그래요? 네. 그 시청 뒷산이
0: 네.
2: 방장산이거든요. 예.
0: 그러니까요.
2: 거기에 좀 그냥 평평한 곳은 잘 없나 봐요. 좀 경사가 있어서
0: 네.
2: 본인이 그래도 또 기도터를 만들어 가지고
0: 맞아요.
2: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1: 아멘.
2: 열심히 하시고 또 응답도 받으시고 체험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1: 아멘.
0: 네. 목사님께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더 축복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말씀 양육을 통해서 제자화가 되는 그런 교회 비전이 있으시더라고요.
1: 아멘.
0: 영혼의 때를 위해서 포도원 교회가 개척이 했는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았고요. 목사님께서 우선 극동방생 너무 감사하다. 네, 교회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홍보가 좀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1: 아, 그러셨구나. 네.
2: 너무 너무 감사한 그 표를
1: 네.
2: 정말 저 우리 이 방송 10년 에 너무
0: 네네. 가까이 되죠.
2: 그쵸. 그런데 제가 어제는 아기를 안고 갔어요. 근데 아기를 안고 갔는데 우리 모건이
0: 네.
2: 네
0: 희건이.
2: 아니 우리 희건이
1: 네.
2: 네 선물까지 받아왔어요.
1: 야, 목사님,
2: 아
1: 포도원 교회입니다. 포도원 교회.
0: 포도원
1: 예,
0: 교회.
1: 대동에 있습니다.
0: 네,
1: 네, 목사님과.
0: 네,
2: 제가
0: 맞습니다.
2: 물질에 약합니다.
0: 마음이 있다는 거죠,
2: 아,
0: 그만큼.
2: 그래요?
0: 네. 우리 권태근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도 사실 목회를 좀 늦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늦게 하게 된또 그런 가정적인 환경이 있으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시고 나서는 그렇게 열심히 또 전도하고, 새벽 제단을 잘 쌓아가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이 또 어떻게 목회하고 계시는지, 또 방송을 들으시고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후원의 문자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교회가 사실은 승합차가 또 필요하다라고 기도 제목을
1: 네, 아멘.
0: 내주셨거든요. 여러분들 감동이 되시는 분들, 우리 포도원 교회 권태근 목사님이십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3: 제가 2015년도 이제 그 침례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바로 개척을 했는데 왜 한동설린 교회를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그 사모님도 한동대학을 나오고 이제 큰 딸도 작은 딸도 한동대학이 나오고 그다음 막내 아들도 설린대 간호학과 나왔어요. 그래서 신대원 3학년 때 교수님이 빨리 개척하면은 이름을 적어내라 하길래 어떻게 해?

한동대학교, 설린대학교, 그렇게 합해가지고 한동설린교회,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었고 한 10년 정도 목회하다가 한 3, 4년 지난 시점부터 아, 교회가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를 꿈꾼 것은 벌써 한 7년 전 얘기예요. 이곳이 어떤 광신의 관문이고 그래서 여기를 소망했는데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뭐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현실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사 비용 이런 것이 뭐 그냥 가볍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뭡니까 기도해왔어요. 기도해왔고 또 그런 가운데 이곳에 와서 시간 되면 늘 여기 시청 뒤에 여기 시청 뒤에 산 이름이 방장산 산이에요. 방장산. 그래서 하여튼 뭐 1년에 한 몇 분쯤 와서 혼자 가서 기도해요. 이곳에 좀 개척할 기회를 달라고. 근데 알다시피 여기는 임대료가 그 장성동보다 거의 뭐 한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비싸죠.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월 뭐 백 한 3, 4, 50만, 3, 40만 원. 그런 가운데 근래 임대료가 많이 내려가고 막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6월 26일 날 벌써 이 건물 본지는 한 1년쯤 전에 봤어요. 그리고 이 사층이 전에 그 절을 했다더라고. 절. 절터에 여기가. 그래서 절을 했는데 그건 몰랐죠. 계약할 때 알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6월 26일 날 제가 방장산 여기 가면은 제 기도처가 있어요. 여기는 너무 가팔라가지고 그 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할 그런 장소가 안 돼. 너무 가팔라가지고. 그래서 한 0.3평 그렇게 이제 기도처를 만들고 계속 며칠 동안 기도했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6월 26일 날 새벽 한 5시 40분에서 6시 사이에 제가 계속 앉아 요 건물도 있고 또 요쪽 건물에 또 나왔어요. 불과 한 달 전에 맨 62평, 62평. 그 이 두 건물을 두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훨씬 더 많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기도했죠. 그러면서 사인해 달라고. 응? 아니 내가 이 둘 중에 하나 임대하다가 교회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사인해 달라고. 아니 예수님 사인해줘야 하지. 내가 어떻게 최종 결제권자가 예수님인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성경을 암송을 하면서 포도원교회를 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대로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가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가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 15절 말씀을 주면서 포도원교회를 하겠다고 혼자 우리 예수님이 계속 강구하니까 환상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사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출발한 것이 이 포도원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참포도원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세종시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세종시 한 군데 참포도원교회가 있고 나머지는 다 포도원교회예요. 그래서 참포도나무도 예수님이지만 포도나무도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1절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많이 좀 알려지는 이름 참포도나무 교회보다는 포도원 교회보다는 포도원 교회가 낫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2012년도 이제 신대원 1학년이었죠. 1학년이었고
이제 그때 이제 신대원

가기 전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2006년도 힌돌산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품었는데

0: 대부엉 100주년 기념, 100주년 되는 그 해였는가 그랬는데, 아, 그때는 뭐 우리 이제 사모님이 뭐 그때는 한동대학교 안 다녔고 전문 지식도 없고 당장 뭐 참 자녀들은 세 명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하여튼 한 두 달 세 달 울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또 담임 목사님 다 고려해 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포기를 했어요. 그때 2007 그때 사실 진학했더라면은 뭐한 6, 7년 빨라졌잖아요. 그게 지금 좀 후회스럽긴 해요. 근데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 꿈이 이렇게 사명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도 그때 이제 다시 도전해가지고 이제 침례신학대학원에 2012년도 들어갔죠. 예. 그때 벌써 50대 초반 되죠.
1: 동기 뭐 나이대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0: 예예 뭐 저는 야간부를 졸업했는데 하여튼 대단해서 구성원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이제 MDB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시험 안 보고 들어오고 뭐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 불과 십몇 년 사이에 그때는 경쟁률이 한 2.5대 1, 3대 1 됐는데 그 2010, 한 2, 3, 4년 전만 하더라도 갑자기 정말 이렇게 신학대학원이나 신학원이 이렇게 경쟁률이 낮아질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 가운데 차관 출신도 있었어요.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차관 출신, 뭐또 경찰서장 출신 뭐 이런 분들도 참 특히 차관 출신 같은 대단하잖아요. 고등고시 행정고시 출신이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죠. 공부하고. 근데 되돌아보면은 주야간 그때 졸업한 인원이 한 100, 한 50에서 한170 이래 되는데 사실 목회하는 분들이 제 소문에는 10% 20% 채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170명 가운데 한 1, 20% 외에는 목회 안 해요. 벌써 교회를 세우고 목회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을 만한 것
1: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0: 같아요. 요 경주시 강동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공무원 생활했고, 그 다음 학원 강사도 좀 했어요. 과외도 하고 십몇 년.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서울에서 개척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우리 집사람도 한동대 야간부 3학년, 4학년이었고, 우리 자녀들도 다 학교 다녔어요. 한동대 다니고, 또 설린대 다니고.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서 어떻게 여러모로 생각이나 그런 것이 서울에서 개척할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저는 늦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죠.
1: 선생님, 예수는 언제 믿으신
0: 90년 부활절 날 포항 중앙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정확하게 90년 부활절 날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 하다가 이제 꿈을 안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친구를 잘못 만났든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이제 술 담배를 하다 보니까 거의 4년 동안 전혀 공부 안 했어요. 정말 늘술 마시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힘쓰고 애써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등록도 비쌌고 대학 다닌 사람도 안 많았잖아요. 근데 막상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고 이러니까 정말 참 그때부터 참 이래 되게 낙심이 되고 너무 또 죄송하고 막 그런 와중에 우리 누님이 방주안교회 다녔었는데 제 기도를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주 어떤 어느 독서실에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독서실에 그 원장님 사모님이 저하고 같은 또래였어요. 근데 하여튼 계속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어. 그 전까지만 해도 한두 번은 그냥 잠깐 들려도 정식 어떻게 등록 그런 건 아니었고, 하여튼 계속

가고 싶은데 이게 교회란 것이 왜 전도자가 필요하냐 하면은 그게 스스로 안 가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자가 필요해요.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단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누군가의 어떤 그런 어떤 도움이 아니고는 스스로 등록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서실에 원장님 사모님 옛날에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 남편이 아주 강팍한 사람인데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잡으러 와요. 머리채를 끌 건데 그래도 자기는 이제 예수 만났던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저를 이제 거기 어떤 권사님을 소개해가지고 경주 제일교회 그 통합측이죠. 거기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그 등록하는 그 이후로부터 진짜 한 2, 3일 지났는 거 계속 그때부터 새벽 예배 다녔어요. 아니 딱 등록한 것 동시에. 근데 오히려 요즘보다도 더 새벽 예배 열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그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안 빠졌죠. 거의. 정말 그게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방침이 첫 번째는 이제 성경 암송을 통해서 다음 세대, 여기 이제 대이 초등학교도 있고, 좀 뭐, 년년주일학교 부흥을 이렇게 꿈꾸고 있어요. 말씀 암송을 통해서 좀 전사하고 싶은 건데, 근데 그게 방관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손주경 우리 애들 두 명 가지고 주일학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온 지 한 3주쯤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윤년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좀 부흥해보고 싶어요. 특히 여기는 젊은 층들이 많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복받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새벽에는 요건 주차도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제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정말 복받자. 그게 그 두 번째 비전이고, 세 번째 비전은 말씀을 통한 제자와 그런 세 가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그 신학을 하기 전에 여기 가까운 대학원에 2004년도 복지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 학기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그만둔 이유가 첫 번째는 그때는 성적이 좋았는데 저는 성적 자격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못 받았어요. 근데 그때 왜 인기가 있었냐면은 공무원들에게는 장학금을 줬어요. 등록금의 반. 그래서 포항시청에 뭐 개장이나 안 그러면 포항지방해운항망청 이런 데 공무원들 많았어요. 그 첫 해 모집했거든요. 행정복지대학원 그래서 그때 첫 해 모집했어요. 근데 장학금도 안 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회식 같은 거 하면은 불교재단이다 보니까 뭐, 예, 물론 뭐 대학원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늘 뭐 술 마시고 뭐 또 2차는 노래방 가고 또 그런 문화도 있었고 기독교 재단 같으면 억지로 졸업이라 됐을 건데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다들 소문이 부부간에 복지사면 다들 기초수급 대상자 된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급여가 그 당시만 해도 요즘도 뭐 그렇지만은 120만 원 뭐 110만 원 구려밖에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런 세 가지 이유로 또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게 그래도 신학을 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서 한 학기 다니고 그만뒀죠. 그리고 이제 그때 공부한 적이 있었고 나중에 먼저 이 센터를 하면서 그 사모님이 자기를 따놔서 해서 이제 나중에 인터넷 가지고 뭐 자격은 따기는 땄어요. 예, 그래 된 거예요. 그 사모님 이제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분야로 걸어가게 된 거죠. 그 전도 용지를 만들려 그러니까 또 뭐 그 원본 파일도 있어야 되고 막 그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마음이 급하고 열정이 식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며칠 전에 이제 요거 천매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알리고 싶어요. 포동교회를 포항에는 포동교회라는 이름이 없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이동 시청 앞에 포동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0: 이제 이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도분자 전도사를 했어요. 대전의 산성 침례교회에서. 그래서 사람이 꼭 두렵다든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은 알리고 싶어요. 이 주변에. 그래서 지금 계획은 대이동, 그 다음 대잠동을 하여튼 누빌라 그래요. 하여튼 포동교회가 시청 앞에 있다. 그래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포동교회 오라. 이걸 알리고 싶어. 이름을 위치하고.
1: 우리 방송 잘하셨네. 무슨 기도 제목 있으세요?
0: 뭐 첫째는 자 여기에 국동 방송이 그래도 뭐 저도 전파 선교사가 2008년부터 했지 싶어요. 아마 한 거의 한 20년, 18년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전파 선교사 하고 기도 제목은 뭐 다른 거는 다 갖춰졌는데 성갑자가 필요해요. 성갑자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윤전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좀 태아 다니고 그래 가고 싶어요. 근데 성갑자라는 것이 뭐 워낙 비싸니까 성갑자 그게 제일 필요해요. 뭐 의자도 필요한데 의자는 그냥 뭐 우선 헌금 생기면 나중에 해도 되지만은 가장 소망 가운데 있는 게 성갑차 하나님께서 성갑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갑차는 누구나 다 편안하게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타는 걸 뭐 이렇게 불편한다든가 그런 것이 적잖아요. 저도 성갑차 많이 타보고 옛날에 학원 운영하면서 15인승도 운전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 편안하고 그런 점에서 복음에도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포동교를 알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성갑차가 꼭 필요하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이곳에 오고 싶어가 꿈을 안 지 7년쯤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하는 과정에도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 건축하는 것도 아닌데 리모델링 한 달 반 가까이 하는데도 얼마나
1: 절토라고
0: 예 얼마나 시험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본 전투도 시작되기 전에 여기 짐 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법에서 하소연장도 있어요. 하소연. 아니 그래 지금 나는 전도하는 게 목적이 나가서 전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전에 막 너무 힘드는 사건들이 한두 건 막 있어버리니까 이제 다 은혜롭게 이제 깔끔하게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요. 이제는 본 전투만 남았기 때문에 정말 뭐 오늘 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갔는데 너무 기뻐요. 아무튼 뭐 저 너무 고맙고요. 그 아무튼 극동 방송 이렇게 뭐 인터뷰 하기 처음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이 대잠동 대이동을 알릴라 그래요. 정말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람 만나는 것이 좋고 하기 때문에 상가든 뭐 공무원이든 간에 하여튼 여기 또 좁잖아요. 이 주변에 포동교회가 시청 앞에 성원 빌딩 4층이 있다. 이걸 하여튼 알리는 게 또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인식을 해놓으면은 새벽 예배든 또 예배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대잠동이나 대이동에 있는 그럼 예, 좀 이렇게 방송 기억하고 포동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2: 네, 포항에 위치해 있는 포도원 교회 권태근 목사님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근데 박효 목사님하고도 같이 예전에 제주도에 저희가 사랑의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3: 그렇죠.
2: 영호초 미자리교 목사님들 한 10가정이었나요?
4: 제주도에.
2: 네네.
4: 제주 사랑.
2: 나라 사랑 나라 축제. 네. 기억나시죠?
3: 네. 좋았죠.
2: 네. 네.
3: 정말 대단했어요.
2: 네네. 네. 네, 맞습니다.
3: 거기에 그리고 함께 갔던 저도 성함을 들으면서 아, 그분 같은데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2: 네네.
3: 그래서 알고 보니까 딱 그 목사님이시네요.
2: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 들으셨겠지만 교회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개척을 했습니다. 포도원 교회. 원래는 한동 전린 교회였는데 이름을 바꿔서 네. 포도원 교회 시청 앞에 있고요. 네. 이제 시작 단계인데 그 한 달 반 동안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렇게 시험이 많이 있으셨대요.
4: 아니 그 목사님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

0: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터가 그 장소가 절터요. 절이었대요.
1: 네, 상가였는데도
0: 이런 시내 네. 안에 건물 안에 절도 있나 좀 의아했는데.
2: 그렇죠.
0: 근데 리모델링 하면서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나 봐요. 근데 지금은 다 이겨내셨다고.
2: 아멘.
1: 네. 네네.
2: 어쨌든 뭐 그쪽이 절로 시작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장막이 되고 또 교회가 되었으니까 또 목사님이 그만큼 또 영적 권세를 가지고 시작했고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승리하신 거죠. 귀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늘 꿈꾸는 것처럼 진짜 전도 생명 구원이 소원이신데 아름다운 생명들이 몰려와서 그저 예배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복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 정말 아, 네.
2: 저도 많은 교제 시간은 가지지 못했지만 사실 또 알고 봤더니 저희 지역에 또 친척분들이 계셔서 특별히 좀 부탁을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부탁을 받고 또 우리가 돌아보는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탁받은 그때도 영혼 구원에 간절한 소원을 네. 두고 부탁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우리 권태근 목사님께서 포도원 교회를 좀 알리고 싶다 하셨는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 아멘.
1: 8151번님께서도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0: 근데 저는 처음에 거기가 시청 앞이니까 아무래도 사무실도 많고 또 상가도 많고 그래서 주택지가 아닌데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있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일날 뭐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사무실에 출근을 또 부득불 해야 되는 그런 분들 잠깐이라도 우리 그 시청 앞에 농협 옆이거든요.
2: 네.
0: 농협 옆에 건물이니까 오셔서 주일 예배 잠깐 드리고 또 각자 볼일 보셔도 본교회 못 가실 때는 그렇게라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2: 네.
1: 네. 맞습니다. 우리 구하나 사일번님께서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시는 바 모두 응답되시고요. 주님의 뜻 이루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되도록 기도합니다. 라고요. 9141번 새싹분이신데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2: 그렇죠? 들으시고 감동이 되셨잖아요. 또 기도 이렇게 후원자로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이 지금 행복하시겠네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목사님께서 사실은 그 담배 끊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2: 네.
1: 근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 한 번에 터치 한 번으로 아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 지금은 냄새도 그렇고 힘들다고 하셨어요.
0: 새벽 기도를 가실 때 담배를 태우시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가셨대요. 그 정도로 끊기가 힘들었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한 방에 끊게 해주시고 또 그 남자분들 제가 좀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주위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분들 제가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해를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 만져주실 거다.
1: 네.
0: 또 제 남동생 안수 집사인데 항상 기도했어요. 그 입술에 정말 담배를 제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했는데 우리 남성이 일찍 끊었어요. 엄청 폈거든요.
1: 네.
2: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네. 대신 이제 또 기도해주는 소중한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1: 맞습니다.
2: 그렇죠? 우리 목사님처럼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참 많은 마음의 부담이 있지만
1: 맞습니다.
2: 몸에 이게 배인 그게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어렵게 또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예배를 짓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 시간 성령의 역사심으로 끊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2: 모두가 주 안에서 진짜 자유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담배 피면 왜 막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어떤 그런 그냥 이 선입견? 근데 이해하자. 오히려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정말 간절히

0: 기도해주자. 주위에 그런 사람들
1: 맞아요. 네,
0: 위해서 어떤
1: 아멘.
0: 비난보다는 그냥 뭐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냥 우리 막 거룩한 척막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마음은 더 끊고 싶겠다.
2: 맞아요.
0: 그런 좀
2: 네네.
0: 이해가 많이 생겼어요.
2: 맞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렇게 끊게 된 이유도 새벽 기도를
0: 네.
2: 다니시면서 그렇게 역사하는 일이
1: 아멘.
2: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0: 네.
2: 계세요. 열심히 또
0: 아멘.
2: 섬기고 계시는데, 하지만 교회 상황이 또 쉽지는 않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교회 승합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1: 아멘.
2: 하니까요. 함께 또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시헌금도 좋고요. 우리 포도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후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6181번님 후원 하셨습니다.
0: 아우,
1: 아멘.
2: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8151번님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아멘
0: 아멘.
2: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요. 할수 있습니다. 네.
0: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2: 네. 오늘 여러분들의 후원의 문자들 계속 받고 있고요. 물론 승합차가 한 번에 마련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중물이 또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원 두 글자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사실 목사님이 물티슈로 전도를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전도용품도 만만치 않다.
1: 그렇죠. 네.
2: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전도 용품도 후원도 좋으니까요.
0: 네,
2: 후원 보내주시면
0: 거기 그
2: 좋겠어요.
0: 철길,
2: 네.
0: 숲길,
1: 네네.
0: 그쪽에 이렇게 본인이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누가 터치해주지 않아서
2: 네.
0: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본인 이제 그 간증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그렇죠.
0: 더 전도하게 되고 좀 간절한 분들 만날 수 있도록
1: 아멘.
0: 그냥 갈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물품을 가지고 나가시는데 물론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
2: 네.
0: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다 돈이잖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도 예쁘게 포도원 교회라고 예쁘게 붙여서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또 혼자 나가서 전도를 하세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거리낌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물품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후원의 물질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11번님
1: 네.
2: 후원 보내주셨고요. 우리 4058번님도
1: 감사합니다.
2: 후원 힘내세요 하셨어요. 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165번님도 목사님 힘내시고요. 건강하세요. 후원합니다
0: 아우,
2: 하셨습니다.
1: 아멘.
2: 감사합니다. 네.
1: 그래요. 이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재정적인 부담이 아주 크죠. 그래서
2: 네네.
1: 후원 물품이 꼭 필요하고 또 후원과 귀한 그저 사실은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2: 네.
1: 귀한 포도원 교회가 또 비전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2: 네.
1: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또 합당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일꾼에 대한 중보 기도를 좀꼭 교회 기도를 하실 때마다
2: 네.
1: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 맞습니다.
1: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포도원 교회가 가진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도록 합당한 일꾼들을 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포항 시청 앞으로 지나가실 때 한번 방문하셔서 목사님도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0: 네.
2: 같습니다. 포도원 교회 권태근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이 누나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1990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 그렇죠.
2: 네.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되셨으면은 진짜.
1: 아멘.
2: 네.
0: 네. 새로
2: 이렇게
0: 태어난
2: 맞습니다.
0: 날이잖아요. 네.
2: 네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된게 너무 감사하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전도하러 다니시거든요. 이
1: 아멘.
2: 전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후원의 문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후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네, 저희가 또 인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후원이라고 남겨주시면 후원할 수 있는 우리 포도원 교회 계좌번호를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시간에서는요, 포항에 위치해 있는 포도원교회 권태근 목사님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포항 송동교회 박형 목사님,

0: 교회 박미경 권사님 두분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그죠?
1: 아, 그런가요?
0: 네, 그래서 추석
2: 감사합니다.
0: 연휴 첫날이죠. 추석 지나고요. 네, 저희가 이제 10월 1일 날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 10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사랑들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번개통방송을 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4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통한 축복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바로 다윗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존귀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한 곳을 정하여 옮기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왕국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온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다윗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의 아비가 되어주시며 혹 그 아들의 죄를 범할지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뿐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아 그의 위를 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모든 백성과 양과 소 가운데 갇혔고 낮은 것은 진멸하시나 백성을 두려워하여 아말렉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왔으며 양과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고 남겼습니다. 이 일로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에 반하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통혼을 율법으로 금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수많은 여인들을 취하여 후비가 700, 빈장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늙었을 때에는 그가 취한 많은 이방 후비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그 신들을 쫓는 엄청난 죄를 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4절로부터 8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등한 밀금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등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등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울이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면 솔로몬은 12번도 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솔로몬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열왕기상 11장

0: 6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고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합이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느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난 자식이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는 하지는 아직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솔로몬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않는 대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그의 대적이 되게 하셨고 엘리야다의 아들 느손을 일으켜 그의 대적이 되게 하심으로 그의 평생에 환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그를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1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1장 23절로부터 26절에도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느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퇴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다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느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의 괴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운구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퇴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퇴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람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르아니 과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솔로몬을 폐하지 않으시고 다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오늘날에도 성전을 기쁨으로 건축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동참하고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 순복음교회 762국에 309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요일 소망의 기도 진성의 사모 인사드립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참조해서 그의 신앙의 여정에 관해 소개드립니다. C.S. 루이스와 톨킨의 우정은 20세기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우정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나니아 연대기와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1926년 5월 11일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들의 모임에서 그 둘은 처음 만났습니다. 루이스는 당시 무신론자였고 톨킨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곧 고대 북유럽 신화와 아이슬란드 사가에 대한 공통된 열정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1931년 9월 19일 밤에 C.S. 루이스의 회심에 톨킨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루이스와 톨킨 그리고 휴고 다이슨 이 세 사람은 모들린 칼리지에 에디슨의 산책로를 걸으면서 새벽 3시까지 대화했는데요. 신화와 진리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루이스는 당시 이미 유신론자였지만 기독교의 복음서를 믿지 않았는데 톨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참된 신화이다. 다른 신화들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가 C.S. 루이스의 마음을 열었고 며칠 뒤에 형과 함께 동물원에 가는 길에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나중에 톨킨과 다이슨과의 긴 대화가 그의 회심의 직접적인 인간적인 원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만나 신화와 신앙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현대 판타지 문학의 풍경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톨킨이 없었다면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적어도 나니아 연대기를 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루이스가 없었다면 톨킨은 반지의 제왕을 완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톨킨이 보여주는 치밀한 세계 구축과 신화 만들기 태도는 루이스에게도 나도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상상력으로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루이스는 나니아를 쓰면서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전달한다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실 텐데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과 지인, 공동체를 위한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울릉도에서도 같은 번호인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찬양 후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501

0: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생방송으로 기도 요청하시는 방송가족분들을 위하여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목사님 오늘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사모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대화를 통해서든 또 삶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남이 내게 영향을 미쳐주지만 또 나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오늘도 모든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오프닝 기도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또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날씨도 좋아졌고요. 또 길에 나가서 또

0: 전도하는 일도 우리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우분들이 또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또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잘 또 이해하고 진리의 가운데서 행하면서 또 복음도 열심히 증거하는 우리 방송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하나님께서 새 계절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에 새로움이 생기는데요. 네. 복음 전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십자가 그 은혜로 오늘도 깨워주시고 이렇게 방송 청취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주의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들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긍정적인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힘있게 충성되이 봉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0832번님이 보내주신 기도로 시작할게요. 딸아이가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새로운 강의를 듣고 원하는 학점을 받아야 하는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겼으나 잘 극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며 체력이 받침이 되고 심적으로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따님을 향한 귀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우리 따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줄 믿습니다. 또 그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드시고 또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또 힘쓰고 애써 앞으로 달려나가 계시는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따님의 삶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주셨고 우리 따님이 귀하게 헌신하며 땀을 흘리며 노력하였는데 아버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남은 얼마 안 되는 기간 속에 하나님 건강함을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마음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만큼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임용고시 당일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 모든 것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와 지혜를 구할 수 있게 그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708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올해 2월 달에 수술을 했습니다. 요즘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데 재발되지 않고 허리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1: 네, 네.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도 또 허리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네. 같은 마음으로 늘 이런 기도를 할 때는 함께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청취하시는 분도 남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연을 주신 분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뼈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힘줄과 인대와 근육과 세포와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그 고통에서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베풀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 영적인 강건함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새싹분이신데요. 6653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3살 손녀 박하윤 원시 교정 중에 있습니다.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아 어쩌면 평

0: 평생 안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기도 제목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1: 네, 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0: 네.
1: 주님께서는 눈먼 자도 치료해 주신 주님이시니까
0: 아멘.
1: 우리가 그 우리 주님의 역사를 믿고 그 말씀의 기록을 또 믿고 내 삶에 이루어지라 믿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살 우리 박하윤 어린이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온 가족들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손길로 만져주셔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시력이 또잘 좋아지고 발전해 갈수 있게 하셔서 좋은 시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력이 육신의 시력뿐 아니라 또 영적인 시력도 밝은 아이가 돼서 일찍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손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의 기적 같은 손길을 의지하며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심령 아버지 하나님 그눈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4658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오랫동안 운영하던 학원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새 일을 하시게 하여 경제적 어려움 잘 해결되게 하시고 남편 퇴임 앞두고 주일 성수를 잘 하시어 주님 영광을 위한 통로로 쓰임 받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1: 네. 이 내용으로 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남편분이신지
0: 예.
1: 또 방송 이 사연을 주신 분인지는 남편분일
0: 남편분이신구나.
1: 것 같긴 하죠.
0: 네.
1: 예. 어쨌든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는데
0: 예.
1: 새 일을 지금 시대에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0: 네.
1: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도 많은 변수가 많은 시대인데 용기 있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정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셨고 맡겨주셨다고 믿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이새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오며 주라기를 내려주셨던 것 같이 이새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주변에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남편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늘 있는 자리에서도 예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삶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634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상속 재산을 다 엄마가 받게 하려 합니다. 저와 큰 오빠와 작은 오빠는 상속받는 걸 포기를 했는데 큰 언니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데 상속 포기 기간은 지나갔지만 협의를 통해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고 협의하겠다고 결정을 내려 엄마가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네, 협의를 통해 언니가 상속을 포기하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1: 네, 가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 기도 제목 안에 있는 걸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이 재정의 일을 통해서 훈련하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지금 있는 우리 어머님 또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재산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하나님이 친히 정리해 주시고 모든 이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언니 되시는 분의

0: 네, 우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어서 3806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지인 되는 이진규, 이종원, 정현장, 박명우, 최양숙, 황근호, 문용식, 박광열, 임재영, 안경환,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암 투병 중입니다. 암의 통증도 없어지고 암이 전이되거나 커지지 않고 침륜되지 않고 다른 암도 생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저의 모든 암과 암의 줄기 뿌리까지 완전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1: 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마음으로 본인 몸도 고통스러울 텐데 정말 사랑하는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연 주신 귀한 분 하나님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에 친히 임하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이 암으로 인한 고통도 능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원하옵기는 하나님 뜻하시면 영원 아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 속에 고치시고 싸매시며 또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 암의 근원까지 아버지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복음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지인들 한 분 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우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9215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남동생 박지원 장로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초등학교 교사, 구역장, T공동체 훈련 간사, 전도팀 위원장, 10대들의 둥지 기도회 팀장 이 모든 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생업에도 은혜를 주셔서 자동차 영업을 잘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풍성하도록 향후 3년 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새 일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1: 네, 우리 박지원 장로님은 정말 네. 복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귀한 누님이 이렇게 우리 동생 장로님을 향해서 정말 신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또 장로님도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주의 성령 역사하셔서 이 기도 제목대로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은퇴와 관계없이 이후에도 또 사업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 풍성히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주현 장로님의 충성스러움과 또 헌신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충성되어 여겨서 많은 일들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를 감당할 때 우리 장로님 늘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함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자동차 영업 사업도 또 잘 감당하고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삶, 본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찬양 듣고 다음 기도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2부 기도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0654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소망의 기도를 통해 개척 교회에서 첫 해외 선교도 잘 다녀올 수 있게 됐고, 경제적 어려움도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논문을 작성 중인데, 신입생이면서 연구 리더로서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관계 문제와

0: 선배들의 억압에서도 중심 잘 지키고 논문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네, 사연을 보면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드네요. 이분이 해외 선교를 처음 갔는데
0: 네.
1: 소망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고 잘 다녀왔다,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삶에도 이런 역사가 네. 있기를 소망합니다.
0: 네.
1: 그리고 분명히 이런 역사가 있을 건데 볼 수 있는 또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거든요. 모든 네. 청취자들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0: 네.
1: 이분 이제 대학원에서 리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것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선교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해결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청취자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원에서 연구하며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막중한 책임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이 일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또 다른 주변의 선배들과 모든 이들을 향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 또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존중받으며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믿음의 사람이 충성되게 하는 일들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대학원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 논문을 잘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청취자분이 최선 다해서 노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또 그 모든 글과 연구 과정들을 또 이끌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취자가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공급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8151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주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세요. 치유되어서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소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1: 네. 마음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주님께 마음의 문제를 내놓았는데요.
0: 네.
1: 이 사연을 보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이 지금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새롭게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0: 아멘.
1: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평강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청취자분의 마음에 주의 성령이 이미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의 본질을 삶으로 말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계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고 본질인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3923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1년 365일 건빵으로 노방전도 하시는 정자교회 박상국 목사님 김명자 사모님께 능력의 두루마기를 7배로 더 입혀주시옵고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0: 40명, 50명 정도의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주셨습니다.
1: 네, 정자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시대의 이 압박과 또 시대의 요동함과 이 흔들림 속에서 또 우리를 흔듦 그 속에서 전도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내 삶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매일 365일 쉬지 않고 노방전도 하시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교회 공동체 귀한 성도들 맡겨주신 우리 박상공 목사님, 김명자 사모님,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들고 매일매일 거리로 나가 전도하시는 그 손길에 주의 능력 역사해 주시고,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고민하고 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씨 뿌리고 물을 주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때 언젠가 어디에선가 늘 열매로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귀한 사역을 쉼없이 또 충성되이 감당케 하시고 그 사역에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자교회 주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강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주 안에 협력하며 이 귀한 교회의 본질적인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정자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쪽으로도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2538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아들이 9월 말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 생활 잘하고 군 교회도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네, 사랑하는 아들이 군 입대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보름 정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머님이신지, 사연 주신 어머님이신지 아버님인지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거기까지 따라갈 수 없으니까.
0: 네.
1: 많은 경우 보면 군대 가서 또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군 내에서의 모든 만남, 훈련과 만남과 또 군 복무 모든 기간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이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여 주시고 또 이 아들에게 건강도 주셔서 훈련도 능히 잘 받고 또 좋은 자대 배치받고 또 좋은 선임병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후임병도 만나고 군 생활을 즐겁게, 또 무엇보다 군 생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더 성장하며 또 군대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더 가까이 역사하시고 또 주님을 우리 귀한 아들이 더 뜨겁게 만나는 귀한 군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3192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기를 가졌는데 주님 안에서 건강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신 것 너무 저도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에 새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부모님 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생명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흔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부모님 태중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얼굴을 마주할 그때까지 열심히 믿음 안에 태교하며

0: 말씀을 읽어주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태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또 이 땅의 빛을 보며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하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 이 자라가고 태어날 이 아이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 닮아간 닮고 전하는 삶 살아가는 복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태교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육신적으로 부모가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그것을 그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손길 되어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새싹분이 주신 기도입니다. 4326번님이신데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예준 고3 남학생 골육종암으로 항암 치료 중인데요. 암 전이가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믿지 않은 가족들 서현숙 자매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0: 네, 우리 예준 학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둘째 고3 아이가 있는데요. 고3 아이를 향한 진로보다도 지금은 더 이게 건강을 향한 우리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예준 학생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통 학생들은 대학을 생각하며 또 청년 대학 시절을 꿈꾸며 기대감에 부풀어 또 열심히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이때에 우리 아이가 골육종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힘든 항암 치료를 받는 우리 고3 학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암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암의 모든 것 근원 뿌리까지 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친지들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부응이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주시고 가족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준 학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능히 이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께서 이 시간 기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귀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찾고 또 진실하게 만나는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께서 진행은 포항영남교회 진성의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47차 포항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대도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기독교 비교라는 주제로 정종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펼쳐집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384-555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1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에서 1인 100명 어린이전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전도협회 파송선교사 임대이빗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하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866-66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리

사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제1감리교회 김성국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 많은 선교사님들의 거룩한 순교를 통해 이 땅에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금의 한국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907년 성령의 부흥을 다시금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여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어제도 오늘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 3일차 회무를 이어가며 이단성 규정과 정년 연장 표결 등 주요 현안들을 의결했습니다. 현장 소식을 조시현 PD가 전합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어제 서울 도림교회에서 계속된 제111회 정기총회에서 표결 끝에 찬성 642표, 반대 364표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인정보고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예장통합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전 목사가 구원론과 성령론 등에서 심각한 이단적 요소를 가진 발언을 지속해왔으며 조심하겠다는 해명도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장고신총회는 손현보 목사의 설교 관련 보고서를 교단 내 갈등 확산을 우려해 채택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항존직 70세 정년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425명, 반대 477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목회자 최저생계보장과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예장합신총회는 기쁨의 교회 영입 갈등 수습을 위해 9명의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예장백석총회는 영적 장자교단의 사명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제49회 정기총회를 폐회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조시현입니다.
0: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복음화와 통일선교를 미래 핵심 사명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극동방송은 어제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 채플실에서 창사 7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개방에 대비한 현장 전파선교 인재 양성과 통일선교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은 북한의 문이 열리면 평양을 중심으로 방송국을 세우고 극동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은 인재들을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3만 3천여 명의 탈북민을 6만여 한국교회가 1대1로 지원하는 정착 방안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의 기반을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인과 교회의 후원 네트워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다음 달 15일 부산 콘서트홀 대합창제를 시작으로 서울 롯데호텔 리셉션과 한양대 운동장 및 노천극장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7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1956년 12월 23일 첫 방송을 시작한 극동방송은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미디어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김선배 기독교 한국침례회 신임 총회장이 어제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제116차 회기의 핵심 과제로 교단 운영 시스템 개편을 꼽았습니다.

0: 있습니다. 김 선배 총회장은 임기 1년의 총회장과 임원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총무의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바꾸고 산하기관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단독 후보 박수 추대제도 활성화를 통한 교단 화합과 세대 간 연합수련회 개최, 인공지능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은혜재단 활성화를 통한 목회자 노후대책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권위영 예장통합 신임총회장은 도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1회기 사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권위영 총회장은 새 회기 주제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를 제시하고 1월부터 3월까지 성경 일독 운동, 4월부터 6월까지 온성도 기도 운동, 9월부터 11월까지 모세 전도자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총회장은 장자교단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국교회 총연합대표회장 등 연합사업 리더십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교 예장합동 신임총회장도 서울사랑의교회에서 사역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영교 총회장은 복음적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투명한 권징 강화를 위한 온라인 사법교육 시스템 구축과 중소형 교회의 목회자 수급난 해소를 위한 평신도 교회교육사 자격증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맞는 내년에 사경회와 기도회의 야성을 되살리는 영적 각성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최근 네팔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한편 기후위기 관련 교과목을 확대했습니다. 백석대는 글로벌 외식관 잔디광장에서 유학생 등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하면서 네팔 유학생들에게 생필품과 즉석식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수를 초래한 기후위기 관련 교양 교과목 정규 편성 및 전공별 ESG 융합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성진 백석대 총괄 부총장은 이번 네팔 재난이 기후위기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기후위기 환경 교양 과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6도, 평양 24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홍사영입니다. FEBC.
1: 극동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2: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3: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냉담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지요. 목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집사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관해서 남편에게 말하는 것을 줄이고 남편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 목사님 말씀처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권면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들에 관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거라는 말씀처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면요. 반드시 귀한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 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 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굴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뒤따라가다가 거리가 생겼을 때 뒤에서 내주 왕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사울이 뒤돌아보았을 때 다윗은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한 뒤 왜 사람들의 거짓말을 듣고 행하는지 물으면서 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고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음에도 사울이 측근의 말만 듣고 자신을 반역자로 여기며 쫓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9절입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집요하게 쫓는 데는 사울의 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거짓된 말로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들의 운명이 바뀌고 모든 지위가 박탈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들은 제거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울 곁에는 다윗에 대해서 끝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며 그를 잡아 죽이려고 충동질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2장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와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지파 사람들로 구성된 신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들이 이세 아들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의 말에는 추측, 거짓과 함께 선동과 협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짓 선동과 협박으로 사울의 신하 중 에돔 사람 도엑은 다윗이 도망할 때 아히멜렉을 만났다는 사실도 보고합니다. 거짓을 보태서 말입니다. 그래서 노베 제사장들이 모두 죽임당하는 끔찍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롭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아플 때 필요한 건 단순히 약뿐만이 아닙니다.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받고 어떤 약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 북한 군부대에서 군 의료기관에 공급해야 할 모르핀이 수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 간부가 공급소에 있던 모르핀을 빼돌려서 두통이 심했다던 아내에게 건넸다고 하는데, 아내는 두통이 있을 때마다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이 모르핀을 사용한 거죠. 때마다 통증이 줄어들어서 몇 년 동안 사용 횟수도 점차 늘려갔고요. 부작용이 생겨서 주변인까지 알아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르핀은 의료진의 관리가 필수인 강한 마약성 진통제죠. 그런데 이렇게 의사의 처방도 없이 정확한 정보도 없이 남용하는 경우가 북한엔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병원을 찾아가기보다 잘 알지 못하는 약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약에 대해 또 나의 아픔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힘써 하루를 이겨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약품이 권력이나 지위에 따라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제때 제곳에서 사용되고 치료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 한 줄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와 주고 계세요. 이렇게 북한을 위한 기도, 복음 통일을 위한 우리의 보다 구체적인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빨리 통일돼서 북한에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라는 2523님의 한 줄에 아멘의 화답과 함께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우리 처제 소개로 처음 녹화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0989님 새싹회원이 찾아와 주셨는데 와 처제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로 또 들으시고 주파수를 맞추시고 참여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함께 보내주세요. 0989님 저희는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북한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치료와 도움의 빛이 비추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257님 아멘 감사합니다. 북한의 정말 마음이 그리고 몸이 아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의 한 줄로 오늘 출석 인사 나눠주시면 계속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나눠주셨고요. 북한의 독재가 속히 무너지기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너무나 귀한 출석 인사 1113님도 보내주셨어요. 동탄에서도 북한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새벽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고 오후 1시에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7930님 새벽 예배에 제단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 거겠죠? 혹시 저희 새벽 방송에도 함께하고 계신 걸까요? 7930님께도 출석 인사 선물을 나눠드리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어람의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과 또 여러분이 무어람을 듣고 계신지 그리고 기도의 한 줄까지 출석 인사로 OEP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요. 목요일에 OEP데이에서는 오늘도 한 뼘 차이 만나보면서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또 한 뼘 좁혀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했던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곳에 지금 사회에 나온 지 정착한 지 2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드보라 집사님의 이야기 어제에 이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의 매 순서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출석 인사를 나누는 그 모든 순서마다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복음 통일에 대한 기대와 기도와 설렘으로 함께

들어주세요. 우물정 1069번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바라고도 바라면서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어 찬송 함께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오늘의 한 편 차이 문제 정답까지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북한에서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하셨던 0427님의 이런 기도의 한 줄처럼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과 기도의 한 줄도 출석 인사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한뼘 차이 또 이런 기도의 한 줄로 참여해 주시는 오늘의 OFP데이 오프닝 여러분 들으셨죠? 모르핀을 제대로 된 처방 없이 오랫동안 사용해서 이런 저런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마약류를 치료나 피로 해소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약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정확한

교육이나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플 때 한 북에서 오신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치과에 가서 내가 배가 아픈 걸 치료받기도 하고 뭐 어디 이렇게 상처가 나면 치료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료체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약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렇게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곳이 바로 북한이죠. 참 많은 문제가 있는 의료 환경 가운데 오늘의 한뼘차이 문제입니다. 북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마약의 일종이라고 불리는 빙두를 북한 주민들이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빙두를 사용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통증이 있어서 빙두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이 이유 가운데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2번,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3번, 살을 빼기 위해서. 4번,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 빙두를 사용한 이유가 아니라요. 빙두를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빙두로 사용한 이유가 세 가지예요. 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항상 한편차이를 준비하면서 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방법이라니 하시면서 7424님도 보내주셨어요. 한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한뼘 좁혀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또 한뼘 한뼘 더 높아지고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가는 이런 북한의 소식을 붙들면서 북한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빙두, 마약의 일종이라고 불리는 이 빙두를 사용하는 이유로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 언급되지 않은 것. 1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2번,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3번,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죠. 4번,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우물정 1069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린 후에는 오늘 또 어제 이어서 만나보는 시간, 이곳에 정착한 지 2개월 차인 드보라 집사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 오늘도 함경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이곳에 이제 오신 지가 어느덧 100일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집사님.
0: 네, 맞아요.
1: 감회가 참 새로우실 것 같은데 한국행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보통 다들 갖고 계신 어떤 그림들이 있으시거든요. 아, 가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겠지? 라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소망이 있으세요? 집사님?
0: 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선분이 없다나니까 이렇게 뭘 해도 그게 없어요. 그 자기 자격증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그게 없거든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네. 한국을 오기 전에 제가 신학 공부하다가 왔어요.
1: 아, 중국에서요?
0: 신학 공부 1년 하다가 대학 1학년까지 마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1: 신분증이 없는데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0: 네네. 우리 그 특별하게 우리 그 학교에서 문건 작성할 때 선분증 번호는 우리 아들 선분증 번호요. 그 제 이름은 그래서 다 이렇게 생일연월일이라는 거 물고 그 작성은 다 제가 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학교 졸업해도 제가 나가서 사역 못해요. 제가 그 선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역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것도 그 제가 아시는 두 목사님이 그럼 한국에 오라. 한국에 와서 마저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지금 일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또 나온 거예요. 제가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아 한국 가면 자유민주주의 나라 돼가지고 정말 이 신앙도 자유고
1: 네.
0: 그 찬양도 근데 우리 중국에 있을 땐 기독교를 비판해가지고 찬양도 기도도 이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그런 형편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마음이 한국 가면,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찬양, 마음껏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네. 왔어요, 제가 한국으로. 네. 근데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네. 어떨 때 막, 하나님 막, 배불리할 때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할 수가 있어서 너무 네. 좋았고, 또 막, 이렇게, 마음껏 저 찬양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예. 이제 저 마음은 지금 그거는 실현된 것 같아요. 네.
1: 저희가 오늘까지 거의 네다섯 번째 뵙는 거거든요.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0: 네, 맞아요.
1: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저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갈 수 있고 하나원에서도 정착 도움을 받으면서도 교회 갈 수 있는데 그때
0: 네.
1: 그 예배가 참 감회가 남다르셨겠어요.
0: 네, 이렇게 한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제가 인도하면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0: 근데 국전에 그 한원에 왔을 때는 한원에 왔을 때 매주마다 예배 드려요. 제가 또 팀장이 돼가지고 또 교회 전체 그 한원 전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1: 새벽 예배도
0: 예,
1: 있다고
0: 새벽기도,
1: 들었어요.
0: 예, 새벽기도도 매일 제가 또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한원 있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그만해도 못해요. 못해요. 근데 여기 나와서 정말 자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큰 소리를 해서 너무
1: 네.
0: 좋았어요. 네.
1: 그때 그런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셔서
0: 네.
1: 너무나 기쁨의 예배를
0: 네.
1: 드리시고 계신데,
0: 네.
1: 그래도 여기에 정착하면서 북한과 중국과는 참 다른 곳이잖아요.
0: 다르지요. 엄청
1: 그래서
0: 다르지요.
1: 어려움도 상당하셨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다르다라고 느낀 것은 자유. 예, 자유예요. 자유예요.
1: 자유.
0: 자유.
1: 내가 이곳에서는 좀더 자유롭게 이걸 할수 있고,
0: 예, 자유.
1: 자유롭게 볼수 있고, 갈수
0: 모든
1: 있고,
0: 것이 다,
1: 먹을 수 있고.
0: 예.
1: 그러면 신분증을 받으셨을 때가 굉장히
0: 네. 너무 그때 전날에 처음에 이렇게 소문자 나와가지고, 그거,
1: 네.
0: 야, 네, 이거 때문에 이 한국까지 왔고, 정말 이거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정말 그랬어요.
1: 사회적인 분위기도 다르기도 하고, 체제
0: 네.
1: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이질감들도 있지만, 생소함들, 낯선 환경들도 있지만, 의식주,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자고, 입고, 보는 것들도 다 다르잖아요.
0: 네.
1: 근데 이곳에 오셔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드셨어요?
0: 저는 국수를 좋아해가지고,
1: 아, 좋아하셔서.
0: 네. 그래서 국수를 잘 지금 먹은 것 같아요. 네, 국수만 잘 먹었어요.
1: 오셔서 가장 먼저 드신 음식이
0: 국수예요. 네.
1: 국수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장 먼저 드셨어요?
0: 네.
1: 여기 국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0: 네, 그
1: 잔치국수,
0: 옥수수 국수
1: 칼국수.
0: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옥수수 국수를 먹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거리에서 다니는 사람들의 인상이나 말투까지도 또 다른 낯섦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으셨어요?
0: 괜찮았어요. 너무 부드럽고,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말씨가 너무 부드럽고,
1: 네.
0: 야, 나도 그거 따라 배워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 자꾸 들었고, 우리 한국도 말씨가 너무 더
1: 네.
0: 투박스럽잖아요.
1: 아니,
0: 네.
1: 전혀 그렇지
0: 너무
1: 않으신데요,
0: 투박스러워요.
1: 지금?
0: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한국 분들이 그 말씀하는 것이
1: 네.
0: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예, 저한테는, 배울 만한 점이다. 배워야 되겠다. 느꼈어요.
1: 아니, 지금 정작 2개월 차라고 하신 게 무색하실 만큼, 2개월 차라고 하신 게안 믿겨질 만큼
0: 네.
1: 사투리가 그래도 많이 없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1: 네. 함경도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0: 아.
1: 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0: 네.
1: 네, 여기 오셔서 지금 서울에 배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집을.
0: 네.
1: 여기 오시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께 집을 하나씩 이렇게 내어드리고 있는데, 서울이 참 경쟁률이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서울에 정착하게 되셨어요?
0: 제가 우리 그 기수에서 총무했어요. 그래가지고 총무는 좀 우선이 돼가지고
1: 아, 그렇다고
0: 저한테다가 다
1: 들었어요.
0: 이렇게 양보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1: 세상에.
0: 기수분들한테도 또 감사하고요. 네, 많이 도움도 받고, 그랬어요.
1: 하나원에서부터 섬김을 몸소도 실천하시면서 또 이곳 방송국과 가까이 오셔서 저는 저대로 기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또뵐수 있고 나눌 수
0: 네.
1: 있어서. 근데 또 집에 들어가면은 빈 공간만이 있잖아요.
0: 네.
1: 사실 집은 나라에서 대줘도 뭔가 가전제품이 다 차있는 게 아니고 살수 있게끔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주고 그리고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데
0: 네.
1: 그런 경제 생활이 어색하지는 않으셨어요?
0: 아니요, 저는 얼마만큼 내더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 주신 대로 제가 거기서 있는 대로 또 사용하면 되는 거죠.
1: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하나하나 구입하시는데도, 그리고 휴대폰까지 구입을 하시는데도
0: 네.
1: 저희가 정작 도우미가 한 분씩 같이 있으시잖아요. 네.

0: 같이 구입하러 가셨던 거예요?
1: 네네, 맞아요.
0: 이곳에 오셔서 처음 흘렸던 눈물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1: 아주 감사한 거지요. 저는 눈물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보잘것 없는 또 저를 이렇게 또 한국까지 또 오셔가지고 또 보내주가지고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또 살게 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했고요. 늘고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0: 감사의 눈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감사의 여정 가운데 정착하시는 하루하루 이제 곧 100일 차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 정착기 그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중보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잠시 또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드보라 집사님께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고향 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한 정착 2개월 차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도 출석합니다. 정답은 4번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우리 새싹회원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도 4번, 1번, 3번, 다양하게 나오네요. 오늘 앞서서 한뼘 차이 정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뼘 차이. 북한 주민들이 이른바 마약의 일종인 빙두를 사용하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지요? 언급한 것이 아니라 언급하지 않은 것. 1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2번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3번 살을 빼기 위해서, 4번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문제죠.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벌어지는 남과 북 사이의 이런 간극을 우리가 기도로 채워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변화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정답 맞춰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정답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언급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문제였네요. 착각했습니다. 정답 4번인가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는데, 그러게요. 4번, 4번, 1번, 4번.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다른 청취자분의 정답 도전이 보이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제일 많네요. 정답은 4번, 키를 크게 하려고 입니다. 설마 설마 살을 빼기 위해서일까요? 설마요 하시면서 3번 도전해 주신 분도 많으시고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문제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 극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빙두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당연히 생각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마약성 진통제 일종인 이 빙두를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에 대해 잘 몰라서 장마당에서 사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이 빙두를 샀던 경우도 있다고 해요. 물론 이 빙두를 살 만큼, 그리고 뭐 공부나 다이어트나 이런 걸 신경 쓸 만큼의 북한 주민분이었다면 그래도 평양을 중심으로, 아니면 그 재정적인 상황이 조금은 다른 분들의 증언이었겠죠. 그래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제주에서 3번 찍어서 보내봅니다. 우리 4162님 찍어주셔서 도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다시 찍어주세요. 3번의 오답이 계속 제일 많아요. 3198님 그리고 4857님 살까기라고 해주셨는데, 북한에선 다이어트를 살까기라고 부르죠. 와, 살까기까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아셨네요. 새싹회원이신 7207님은 4번이요 라고 네 글자 너무 잘 보내주셨어요. 정답입니다. 오늘도 출석합니다. 지금은 비록 닫혀있고 어두워 보이는 북한 땅이지만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소망의 봄날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거짓과 절망에 매여있는 주민들이 참된 진리와 사랑을 깨닫고 그 땅의 자유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함께 바라봅니다. 우리가 전하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북녘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깨울 수 있는 소리가 되기를 하시면서 4614님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자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출석 인사 나누고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실 때마다 같이 아멘이라고 외쳐주셨죠. 북한을 위해서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0246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드림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 두드림의 문을 활짝 열고요. 우리 한민족으로 불러주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도전합니다. 이 도전과 함께 오늘 OF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방송 마치고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 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해피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영국의 더 타임즈는 보도를 통해 동성애자의 불법 마약 사용이 일반인에 비해서 서너 배 높다고 밝혔는데요. 2014년 국내 기사에 따르면 신종 마약을 몰래 반입하여 사용한 혐의로 37명이 체포됐는데 이들이 모두 동성애자였습니다. 2013년 국내의 한 기사에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온 남성 동성애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에이즈를 옮기기도 했다고 보도되어 사회에 큰 불안을 주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불법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마약 및 담배에 중독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한국 가스 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So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자. 저는 인천 대산동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요양원에 모셔진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을 섬기고 응급실 큰 병원으로 이송을 도우며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박미영 권사입니다. 인천 작전동에 있는 재산중앙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박미영 권사님의 계산중앙감리교회 목사님 또 성도님들 기도와 헌신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2: 저희 담임 목사님은 최신성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헌금, 헌신, 섬김으로다가 동참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성교 주차장 건축 중입니다. 이전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입주들의 귀한 영혼들을 저희 교회로 예수님 만나러 오시도록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3: 아주 어린 시절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바로 옆이 교회였습니다. 박미영 어린이에게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2: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게 된 거는 어머니께서 제가 유아 유치부 때 인천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마침 이사 온 집이 담 하나 사이로 옆에서 교회였어요. 그때가 제가 한 3살, 4살 때고 어머니께서가 30대 초반이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을 놀이터 삼아 또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의 그냥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그런 유년 시절이 많이 생각나네요.
3: 박미영 권사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2: 그 2월 1일 날 저희 외동딸인 25살 저희 딸이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곁으로 갔거든요. 그때 그 장례식장에서 저한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1일, 2월 2일 날 같은 대답으로 네 주님, 네 주님 이렇게 영혼 없는 대답을 한 거죠. 근데 3일째 되던 날 2월 3일 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는데 그때 제가 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이제 쏟아졌어요.

0: 되나 그때 비로소 그동안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어요. 주님께.
1: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신 박미영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박 권사님은 극동방송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0: 바람 있잖아요. 바람이 불 때 우리 이렇게 스치잖아요. 우리 몸과 얼굴을.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실스럽지 않게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 고마움에 대해서 전혀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요. 7월 중순 이후에 이제 그날 아침에 마음이 좀 무거운 일이 있었어요. 이제 새벽 기도 같아서 기도를 하고 아침 준비를 해주고 나서 극동방송 볼륨을 좀 크게 했는데 그때 서윤영 아나운서님이 진행하는 사랑의 쓰라를 듣게 됐어요. 그날따라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성경 구절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 귀와 제 눈이 번쩍 뜨이고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귀한 말씀들, 말씀과 은혜의 시간을 제가 놓쳤는지 그래도 변함없이 예수님처럼 극동방송도 저를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1: 극동방송을 함께 애청하는 분들을 우리는 방송가족이라고 합니다. 방송가족들은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죠.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임이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0: 완전 십자가 군병들이 뒤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뒤에는 극동방송 중보팀이 있어. 이게 너무 든든하니까 내 어깨가 그냥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조그만 힘든 일이거나 아니면 내가 위축된 일을 만났을 때는 뒤로 주춤하던 제가 이제는 저는 죽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동방송 중보팀과 나아갑니다.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고 저도 모르게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1: 지금이 바로 그 기회야. 나의 작은 마음을 전파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0: 지금이 딱 좋은 시간이고 기회야. 지금이라도 너의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야지. 그래야 네 마음이 더 커지고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제 국정방송께 전화를 하고 은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요.
1: 박미영 권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여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다립니다.

0: 예린이 아빠, 정종규 집사님,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사랑하고 계셨고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올해 2월 1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에 딸 예린이가 하늘나라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갔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보배를 총 25년이라는 소중한 추억의 선물을 저희 가족에게 주셨잖아요. 그거 부서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추억을 되새기고 곱씹으면서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우리 가족들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린이 아빠가 귀 기울여 들어주었으면 너무너무 고맙겠어요.
1: 하나님께서 박 권사님의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74세 되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94세 되신 저희 외할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계시는데요. 외할머니가 여러 차례 수술로 해서 이제 연약해 지셔서 죽을 끊으시고 이제 미음을 드시고 계세요. 남은 시간 주님을 추억하며 매일매일 제가 창세기를 읽어드리고 있는데 친정 어머니와 소중한 믿음의 추억을

0: 많이 많이 만들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 하나는 남동생이 50세인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저희 딸 이루다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조금은 믿고는 있는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박창호 형제입니다. 술 담배를 끊고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와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착한 동생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목소리 오늘은 계산중앙감리교회를 섬기시는 박미영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유다 자손의 지파가 받은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야곱은 차자였지만 형인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그럼 열둘 아들 중에 누구에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이를 답해주는 명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의 특권 중에 하나가 상속을 두 배 받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은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 두 몫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장자의 명분이 오롯이 요셉에게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은 두 몫을 받는 게 다가 아닙니다. 경제권과 함께 통치권이 있습니다. 요셉은 장자의 명분 중에 경제권을 차지한 거고 통치권은 유다가 차지했습니다. 야곱의 장자권이 요셉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유다에게도 일정 부분 분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 장자는 루벤이었죠. 그런데 유다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리더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 형들의 돌이킬 수 없는 실책 때문이었습니다. 장남인 루벤은 아버지의 후처인 빌하와 동침하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차남 시므온과 삼남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일로 하몰의 아들 세겜을 속여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서 야곱을 위경에 빠뜨렸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야곱의 마지막

이번 기도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7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반면에 유다는 그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의 유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가 나오고 만왕의 왕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뭐 물론 유다에게도 결격 사유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시아버지로서 며느리를 범했습니다. 아무리 몸파는 여자라고 착각을 하고 그랬다지만 큰 허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리는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기에 형제들을 설득하여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건 요셉을 살리기 위한 나름의 고육지책이었던 겁니다. 훗날 양식을 사오는 과정에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유다의 리더십은 그의 허물을 덮고도 남습니다. 유다의 자손인 유다지파는 조상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가장 왕성한 지파였습니다.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가장 인구수가 많았습니다. 행진을 할 때도 선두에 섰습니다. 싸움을 할 때도 선봉에 섰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에 의하면 유다지파는 하나님의 선택의 1순위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유다지파의 지도자인 갈렙도 한몫했습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이 악평을 쏟아내며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할 때 그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갈렙의 이런 신앙과 충성심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정도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의 동료이자 2인자로서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거인족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헤브론 산지는 누구나 꺼리는 또 위험한 땅입니다. 혹시라도 제비뽑기에서 자기 지파에게 분배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자진하여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하니 모든 지파는 제비뽑기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히 유다의 리더십에 견줄만 합니다. 유다 지파는 기업을 맨 먼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유다 지파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제비뽑기 했겠죠. 유다 지파라고 뭐 기준을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갖고 싶은 땅, 비옥한 땅, 살기 편한 땅을 임의로 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하여 땅을 분배받은 거죠. 그래서 다른 지파와 비교하여 불만을 품거나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제비뽑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깊이 생각하여 결정해야겠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되 울며 겨자 먹기식이 아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그 상황에 맞게 두셨지 아무 자리에 아무렇게나 내던지지 않으셨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수국이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토양의

산도에 따라 꽃 색깔이 달라집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파란색 꽃이 핍니다. 알카리성 토양에서는 분홍색 혹은 빨간색 꽃이 핍니다. 중성 토양에서는 보라색 꽃이 핍니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산성 토양에서 빨간색 꽃을 피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카리성 토양에서 보라색 꽃 피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토양에 맞는 색깔의 꽃을 피우면 되는 것입니다. 유다지파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먼저 남쪽 경계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입니다. 이 땅은 척박하고 위험한 국경지대입니다. 유다지파가 최남단에 배치되어 애굽, 에돔, 아말렉 등 남방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유다 남쪽 경계선 아래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방황했던 신광야가 있습니다. 경계선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신광야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은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영적 경계선을 딱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 선을 넘지 않겠다 하는 신앙의 경계선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세속에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동쪽 경계입니다. 5절 상반절 그 동쪽 경계는 염해니 요단 끝까지요라고 했죠. 요단강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염해 전체입니다. 염해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인 사해를 가리킵니다. 과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던 인근입니다. 유다지파가 하나님의 진노를 차단하고 죽음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차단막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염해 건너편에는 모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염해가 천연 요새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유다지파가 이스라엘의 동쪽 지경을 사수하고 민족 전체를 방어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그것들을 사수하고 방어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차단하고 죽음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차단막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면은 옆면적이 첫 미터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반드시 방화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벽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불과 연기가 건물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방화벽은 피난 시간을 확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대피하고 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버텨내야 합니다. 또한 방화벽 좌우의 건물이 화재로 혹 무너지더라도 방화벽 자체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자립구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차단막이 되고 죽음의 권세의 방화벽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서 북쪽 경계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내용, 꽤 긴 내용입니다. 북쪽 경계는 염해에서 지중해를 잇는 이스라엘의 허리와 같습니다. 북쪽 경계선이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는 아주 결정적인 기준선이 됩니다. 땅의 경계에 대한 설명 중에 북쪽 경계가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와 단 지파의 남쪽 경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와 경계가 맞닿아 있으니 경계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지파 간의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습니다. 나의 소유가 소중하다면 남의 소유도 소중합니다. 자신의 땅이 소중하다면 타인의 땅 역시 소중합니다. 자기의 권리가 소중하다면 타자의 권리 역시 소중합니다. 그래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존중, 공감, 배려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와 생활방식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타인의 처지를 내 자신의 일처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졌다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다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는 일입니다. 신명기 27장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 것을 나누지는 못할 망정 남의 것에 눈독 들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남의 것에는 하나님의 것도 포함됩니다. 이어서 서쪽 경계입니다. 12절입니다. 서쪽 해안지대에는 강력한 블레셋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다지파는 이곳을 할당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사시대와 다윗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들과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해안 평야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토지였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지파의 영적 안일함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일종의 가시 역할을 한 겁니다. 평탄한 삶이 지속되다 보면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해야 할 것 같은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기 쉽습니다. 굽이진 길보다는 직선으로 곧게 뻗은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최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 풍경에 변화가 없고 운전 조작이 단순해지면 뇌가 반수면 상태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럼 자신도 모르게 멍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어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현대 고속도로는 일부러 완만한 곡선을 넣어 설계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미세하게라도 조작하게 만들어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크루즈 기능만 믿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대형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흔드시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짝만 흔드셔도 우리 삶의 근간이 휘청거립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한 기사가 나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여 얻게 됩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취하고 아낙의 세 아들 셋에 아히만, 달메를 쫓아냈습니다. 셋에 아히만, 달메는 45년 전 열두 정탐꾼이 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며 절망하게 했던 바로 그 거인족들입니다. 갈렙의 승리는 45년 전에 백성의 트라우마를 보기 좋게 극복한 것입니다. 85세의 갈렙이 이들을 직접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인이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예시입니다. 마귀는 거인입니다. 고난도 우리에겐 거인입니다. 질병도 우리에게 거인입니다. 거인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거인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에요. 거인에게 집중하면 거인이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럼 스스로 메뚜기처럼 위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인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거인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거인의 고함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중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습니다. 갈렙과 우리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엊그제 약속이 아닙니다. 무려 45년 전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요구했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게 해줬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았다고 거인족이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어요. 갈렙은 거인족의 후손인 아낙의 세 아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4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갈렙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아야 합니다. 갈렙은 헤브론 정복에 만족하지 않고 드빌 곧 기랴세베를 점령하고자 했어요.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기랴세벨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를 않았어요. 그 땅을 점령할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공헌했어요. 그때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나서 기랴세벨을 점령했습니다. 기랴세벨을 점령한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됐어요. 고대 사회에서야 그런 일이 흔히 있었죠. 전투에서 공을 세우는 자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호언했지만 나이를 속일 수는 없어요.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을 정복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다 기랴세벨까지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건 다소 무리예요. 과욕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곁에서 뜯어 말려야 돼요. 다행히 갈렙은 지혜로웠어요. 젊은 사람의 힘을 빌려 기랴세벨을 정복했어요. 더구나 기랴세벨을 정복한 온니엘이 자기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럼 모양도 더 나요. 온니엘이 단순히 악사를 차지하려고 기랴세벨을 정복한 게 아니거든요. 온니엘 역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온니엘을 하나님이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로 삼으셨어요. 물론 갈렙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기랴세벨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럼 와, 그 나이에 대단하다
뭐 이런 말은 들을 수 있.

있겠죠. 하지만 다음 세대인 온니엘이 등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갈렙이 정말 지혜로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나이를 잊고 살 수는 있어도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성형을 잘해도 나이 먹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나이는 금식할 수도 없잖아요. 나이를 먹는 걸 막을 수 없다면 멋지게 나이 들어가야 돼요. 간혹 나이 들어갈수록 좀 추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멋지게 나이 들어가도록 힘써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세워야 할 온니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단순히 때 됐다고 물러나는 것은 어른의 태도가 아니에요. 뒤를 이을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고 물러갈까 늘 두려워해야 돼요. 갈렙의 딸 악사는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출가하게 돼요. 18, 19절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다고 악사가 억지로 팔려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온니엘은 가까이서 지켜봐온 사촌 오빠예요. 특히 믿음이 좋고 리더십도 있는 건장한 사나이예요. 그러니 뭐 남편으로서 그만하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악사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딸다워요. 그녀가 출가할 때 어떻게 했는지 보면 그거 알 수 있죠. 아버지가 악사한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을 때 악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답했어요. 네겝 땅을 새번역은 메마른 땅 이렇게 번역했어요. 메마른 땅에서 목숨처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구한 거예요. 악사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지체하지 않고 샘물을 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거나 구해서는 안 돼요. 꼭 필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악사가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알아서 윗샘도 줬고 아랫샘까지 줬어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찬양사역자 홍정식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찬양을 썼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끝으로 유다 지파의 땅 분배와 관련하여 옥의 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63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과 죄악된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철저한 순종 대신 현실적인 한계와 적당히 타협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영적 타협이에요. 우리 안에 쫓아내지 못한 여부스 족속이 있을 수 있어요. 여부스 족속과 함께 거하는 건 영적 타협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 가치관과 복음이 뒤섞이게 돼요. 그럼 거룩은 간데 없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게 돼요. 매우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자손의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정해주셨어요. 우리가 경계가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앙의 경계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85세 갈렙이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0: 붙들고 거인족인 안악의 세 아들을 물리쳤어요. 우리가 마귀라는 거인 앞에서 미축되지 말고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갈렙이 기랴세벨은 온니엘한테 맡겨 정복하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그를 사사로 준비시킨 셈이 되었어요. 우리도 나이와 역할에 맞게 살아가며 자신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겠습니다. 유다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영적 타협이었어요.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어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1: 지금까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4007-1324, 070-4079-1324번 한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9월 17일 목요일,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 명절 목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추석 선물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 눈에서 보니까. 아니면 추석 선물 뭘 사야 될지 저도 지금 고민을 좀 하거든요. 고민하는 분 저처럼 계시죠? 이번 명절 이전에 따뜻한 마음, 감사의 마음이 오고 가겠죠? 대부분 선물이 그 마음을 대신하잖아요. 평소에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 쑥스러워하는 분들, 그래도 명절만큼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마음이 오고 간다고 했잖아요. 언젠가는 왔으면 또 가고, 갔으면 또 오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선물, 돈 주고 살 수 없는 선물, 엄청난 선물, 바로 죄인 된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아,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대단한 걸 사실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다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찬양으로, 예배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도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커스와 함께 표현하시죠. 감사함으로.

마커스 감사함으로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저 사실 오프닝 쓴 그대로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다음 주 추석 선물 아직을 못 사가지고 몇 분 좀 드려야 되는데 뭘 살까?

남들과는 좀 다른 걸 사고 싶은데, 와, 김인수 선물, 오, 색다르다.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또안 떠올라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가 항상 그렇죠. 선물을 살때 뭔가 내 거가 특별했으면 좋겠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선물 내가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은 정말 아무도 하실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네요. 그쵸? 구원이라는 선물. 어느 누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고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막 죽게 하시겠어요? 정말 그분만이 할수 있는 고유한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네요.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는 뭐 특별한 선물을 할게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감사, 예배와 찬양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뭐 하시면서 듣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문자는 샵 9110, 우물정 9110. 짧은 거 50원, 긴거 100원 문자. 그리고 저희 극동방송 휴대폰에서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앱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회원 가입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마늘을 까면서 고맙습니다. 서천에서 우렁을 잡으면서, 우렁 일어나기 싫고 우렁 잡는 거 재밌다. 우렁 또 우렁 쌈밥, 우렁 된장찌개 생각나네요. 자,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서, 자, 5830으로 배송 중에 잘 듣고 계신다고요. 2682번님. 자,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샵9110 문자, 앱 메시지, 무료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감사를 힘있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왕 대신 우리 하나님 높이는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0: 박희봉 왕이신 하나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시 12분 지나고 있는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911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전도 요청도 기다리고 있고요.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무료 메시지 사연 신청곡 전도 요청 기다립니다. 자, 기다리는데 남편을 기다리면서 새끼라를 듣고 있다. 6456번님 감사합니다. 항상 차를 타면 극동방송이 흘러나오고 하루를 시작하신다고요. 와, 고맙습니다. 그리고 와, 김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매일 방송을 잘 듣고 있고 다이어트에도 주님 말씀이 최고라고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9742번님 딸기하우스에서 일을 하시면서, 자, 우리 8544번님도 듣고 계시고 천안 신방동에서, 네, 우리 2523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매일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출근하신다고요? 진짜 출근 시간 정말 좋으시네요. 2684번님 고맙습니다. 칭찬도 감사해요. 아, 경북 포항에서, 우리 4478번님도 추석 잘 보내시고 대전 복지관에서 추석 선물 김을 보내주셨네요. 깜짝 선물 받아가지고 행복하다고, 또 그거를 누구한테 또 드릴까 고민 중. 크, 또 흘려보내는 우리 7057번님 고맙습니다. 자, 또 6728번님도 대전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항상 주님만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와, 6456번님.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누나가 남동생을 전도하고 싶다고. 지금 누나는 연결이 돼 있고요. 남동생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재민 형제네요. 오재민 형제. 누나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오재민님. 오재민님.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놓으셨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자, 오재민 형제님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3826.
1: 네, 여보세요.
0: 오재민님 맞으시죠?
1: 네, 맞아요.
0: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1: 네, 괜찮아요.
0: 누나 오지훈 씨가 얘기했죠? 네. 전화 올 거라고.
1: 네, 이야기했어요.
0: 혹시 지금 방송을 듣고 있나요?
1: 아니요, 안 듣고,
0: 안 듣고 있어요. 누나가 네. 방송을 들을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네. 혼자 있어요?
1: 듣고 있다가. 네,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요.
0: 가족들이랑.
1: 네.
0: 부모님과 같이 있습니까?
1: 네, 같이 일하고 있어가지고.
0: 부모님과 같이 일해요?
1: 네.
0: 일하다가 전화를 받으셨군요.
1: 네, 맞아요.
0: 그러면 지금 부모님도 지금 옆에 계세요? 지금 전화 통화하는 거 알아요? 아세요?
1: 네, 통화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0: 지금 혹시 스피커폰입니까?
1: 아니에요.
0: 그건 아니고.
1: 혼자 가서 전화하다 했어요.
0: 어느 지역이세요?
1: 천안입니다.
0: 천안.
1: 네.
0: 자, 우리 오지훈 누나가 동생 사랑의 네. 마음으로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전화했거든요.
1: 네.
0: 예. 저희는 특이하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1: 어떻게?
0: 교회를 안 다니면 선물을 줘요. 기독교 방송인데.
1: 네.
0: 좀 거꾸로 갔죠.
1: 네.
0: 교회를 안 다니면 선물 줍니다. 근데 이제 전화 연결이 돼야 돼요. 전화 연결이 돼야 돼.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고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계시니까 선물 받을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자,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골라보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 네.

0: 시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도토리 묵과 냉면, 한국 네.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네. 김치 정승댁 김치, 연어로만에서 네. 연어,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하루 메이플 하루 견과 세트, 오지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쭈꾸미, 로브로팔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네.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1: 아, 저는 이제 네
0: 어떤 거?
1: 연어로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연어 네. 고르기가 쉽지가 않죠. 많아가지고
1: 네, 너무 많아서 네.
0: 너무 많아서 많으니까 우리 누나도 하나 줘야죠. 네. 누나 덕에 선물 받으니까 누나 네, 뭘로 줄까요?
1: 누나는 이제 이번에 제 조카가 태어나서
0: 예예.
1: 네, 좀 이제 몸 맛있는 것도 좀 먹었으면 좋겠고 해서
0: 네네.
1: 네, 사실 제 것까지 다 누나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0: 와, 네. 와, 지금 누나 막 감동 받. 누나 나오십시오.
2: 아, 와, 대박.
0: 누나 감동. 자, 이번에 애가 태어났습니까?
2: 네, 태어났어요.
0: 첫째?
2: 네, 첫째예요.
0: 첫째예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몇 개월 됐어요?
2: 감사합니다. 지금 2개월이에요.
0: 2개월. 오. 네. 예쁘지만 또 정신 없을 텐데.
2: 네.
0: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누나는?
1: 누나는 일단 이제 제 거 연어 하나 가져가고.
0: 아니요. 연어 본인이 네. 가져가시고. 괜찮아요.
2: 네,
0: 누나가 원하는 거 고르세요. 그럼 누나가.
2: 나는 곱창 전골 먹을 거야.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소곱창 전골. 예. 자. 그렇죠. 영양 많이 보충해야 됩니다.
2: 네.
0: 보충해야 되니까. 오. 네. 자, 우리 오재민 형제님.
1: 네.
0: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참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방송국에 동생 네. 사연을 보냈어요.
1: 네.
0: 교회 안 나간 지 10년 넘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오래됐네. 성격이나 네. 목소리는 다 교회 오빠. 인기 많은 교회 오빠인데.
1: 네.
0: 그쵸?
1: 아, 네.
0: 예. 아,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 네.
0: 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부모님도 네.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신가요?
1: 네.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0: 장로님이시고.
1: 네, 어머니가 집사님.
0: 집사님이시고.
2: 네. 권사님.
0: 권사님이시고.
1: 아니, 권사님. 네.
0: 엄마가 지금 집사님인지 네. 권사님인지도 모르고.
1: 네? 네, 제가
0: 지금
1: 10년을
0: 잘못했죠.
1: 네. 네,
0: 잘못했어.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죠.
1: 네.
0: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보니까. 자, 이번 계기를 통해서
1: 네.
0: 효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네. 우리 누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님을 재민 형제님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니까요. 꼭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이번 주부터 용기 한번 내세요.
1: 네, 좋습니다.
0: 부모님은 천안에서 교회를 다니시나요?
1: 네, 맞아요.
0: 그 교회 다녔어요, 원래?
1: 네, 다시 다니다가. 아니요, 그 전라도 때.
0: 네.
1: 네, 전라도에서 제가 좀 살았는데 그때 같이 다니다가.
0: 네.
1: 네, 그때 이후로는 제가 이제 손을 떼서 네.
0: 천안으로 이사 오면서 좀 이렇게 중단됐나 봐요.
1: 네, 맞아요.
0: 전라도에 있다가.
1: 네.
0: 자, 우리 천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1: 네, 알겠습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 오재민 형제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1: 네.
0: 지금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고. 응?
1: 네, 맞습니다.
0: 자, 우리 누나는 극동방송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2: 극동방송 엄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들으셔가지고
0: 예, 예.
2: 알고 있었어요.
0: 그렇군요.
2: 부모님은 항상 틀어놓고 일하셔가지고.
0: 항상 틀어놓고 일하셔서.
2: 네. 네,
0: 자, 우리
2: 저도,
0: 우리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할까요? 동생한테?
2: 아, 너무 떨리네요.
0: 사랑을 좀 담아가지고.
2: 네, 그렇죠.
0: 평소에 안 했던 거 방송이니까.
2: 네, 네, 그렇죠. 네,
0: 방송이니까 한번 쫙 제 네. 음악 좀 깔아드릴 테니까.
2: 네.
0: 자, 우리.
2: 네.
0: 자, 재민아하고 예.
2: 네, 재민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다가 꼭 천국 같이 가자.

0: 항상 기도하고 있어. 사랑한다.
1: 아, 사랑해 누나.
2: 자, 우리 참 누나가 우리 진실을 담아가지고 진심을 담아가지고 눈물로 이렇게 호소했어요. 네, 참 우리

0: 네, 엄마 있어요.
1: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한번 바꿔 주실래요?
0: 네, 엄마,
1: 예.
0: 어머니 한번 바꿔드릴게요.
1: 네네네.
2: 안녕하세요.
1: 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어머니가 뭐 어디 누나 같으시네요? 더. 바로 위에 누나 같으세요, 목소리가. 와. 어머님 지금 무슨
2: 감사합니다.
1: 상황인 줄 아세요?
2: 아니요.
1: 지금 생방송 중에 지금 자녀 둘이
2: 네.
1: 막 통화하고 있고 지금 울고불고 막뭐 지금 난리예요 지금. 예? 모르셨구나.
2: 네,
1: 새끼라 방송
2: 모르겠어요.
1: 아세요? 새끼라?
2: 아우, 알죠.
1: 알고 아시는구나. 지금 이제 딸이 아들 방학 중이어서 요청해가지고 지금 막 통화했어요.
2: 아, 네,
1: 딸이
2: 감사합니다.
1: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크네요. 믿음도 좋고 따님이.
2: 네.
1: 아, 정말 귀한 자녀들을 두셨고, 또 극동방송 잘 청취하면서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머니께서.
2: 아, 항상 뭐 일을 다니면서
1: 네네.
2: 듣기도 하고,
1: 예.
2: 저희 현장에서도 계속 듣고
1: 아유,
2: 있죠.
1: 그렇구나. 참고로 우리 딸이 소곱창 골랐고요. 아들이 연어 골랐거든요.
2: 네.
1: 어머니는 뭐좀 우리 애청자인데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2: 아우, 저도, 아, 괜찮습니다. 저는.
1: 아니요, 어머니가 아버님이랑 그렇게 항상 애청자인데 아직 선물 새끼라 해서 한 번도 못 받으셨죠?
2: 예, 못
1: 그렇죠.
2: 받았어요.
1: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골라보세요.
2: 근데
1: 네.
2: 뭐가 있는지
1: 아, 뭐가
2: 몰라가지고.
1: 있는지? 오케이, 오케이. 방송은 잘 들으셨다고 했지만 선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구나. 이번 기회 한번. 자, 소곱창 전골, 딸이 고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2: 아, 그게요. 저는 주신다면 유산균?
1: 오케이, 좋습니다. 유산균, 어머니는 유산균.
2: 네.
1: 우리 누나는 어디 있어요? 천안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 있어요?
2: 안산에 있어요.
1: 안산에 있어요.
2: 네네.
1: 결혼하면서 그쪽으로 가셨구나.
2: 네,
1: 예.
2: 맞아요.
1: 오늘 이렇게 극동방송 들어주시면서 도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이
2: 네,
1: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이 내가 이제 잘 믿어보겠다, 교회 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저랑 드릴 거거든요. 옆에서 잘 들어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우리 재민 형제 저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0: 네, 알겠습니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1: 아멘. 아유, 너무 잘했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우리 재민 형제 마지막으로
0: 아멘. 네.
1: 그 옛날 한때 교회 오빠 때 은혜 많이 받았던 찬양, 제일 좋아했던 찬양, 무슨 찬양 있어요? 본인의 인생 찬양.
0: 매일 기쁘게요.
1: 매일 기쁘게?
0: 네.
1: 혹시 내가 매일 기쁘게인가요?
0: 네,
1: 찬송가?
0: 맞아요.
1: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이
0: 네.
1: 찬양을 어떤 이유로 좋아했어요?
0: 그때 제가 완전 어린 시절이었는데,
1: 네네.
0: 네, 그때 그 시절 교회에서 많이 따라 부르고 들려줬던
1: 오.
0: 찬송가 중에 하나라서.
1: 내가 매일
0: 네.
1: 기쁘게. 예. 그쵸. 성령이 계시네. 이렇게.
0: 네.
1: 자, 이번에 정말 우리 재민 형제가
0: 네.
1: 용기 내고 기도했으니까
0: 네.
1: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더잘 믿어지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꼭 주실 것을 믿고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누나
2: 감사합니다. 네.
1: 지은 씨 고맙습니다. 어머니도
2: 감사합니다.
1: 감사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나목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천안에 있는 우리 오재민 형제 10년이 넘은 방학 이번 주에 꼭 끝내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누나가 꼭 그렇게 이제 이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애타게 기도했던 분들은 그 순간에 항상 거의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고 울먹하시더라고요. 그 간절함이 보이잖아요. 가족이면 더 그런 것 같고 안산에 있는 누나가 남동생을 전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우의 좋은 남매 감동이라고 4422번님 충남 서천 가는 길 채널 고정시켜서 항상 듣고 난다고 7945번님도 저도 대전입니다. 4422번님 누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컥해요. 5811번님 아 금방 또 누나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동생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러게요. 10년 넘게 방학이어도 그때 좋아했던, 불렀던 찬양들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니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높아.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게끔 옆에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형제 누나 전화 연결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우리 남자 청년 같은 똑같은 상황이다.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 근데 이 방송을 나는 듣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 한번 저한테 문자 한번 주세요. 샵 9110번 문자로 나 방학이다. 한번 보내주세요. 방학 두 글자. 아니면 3년 방학. 한 코로나 이후로 쉬고 있다. 5년 방학. 샵 9110. 이쪽으로 문자로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면 내가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있다. 앱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메시지를 무료로 보낼 수 있거든요. 방학, 10년 방학, 뭐 이런 식으로. 무교. 정체를 한번 밝혀주세요. 나도 그 형제와 같은 똑같은 상황. 나도 지금 방학 중이다. 근데 극동방송을 지금 듣고 있어. 본인이. 아니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시는 분. 지금 문자나 앱 메시지 한번 주십시오. 샵 9110번으로 앱 메시지로 여러분 삶에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특별한 선물이 여러분에게 갈 거예요. 지금 본인이 내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현재 교회는 쉬고 있다, 안 다니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지금 한번 문자 아니면 메시지 꼭좀 주세요. 옆에 그 방학생, 무교생이 있으면 꼭좀 문자를 보내게끔 해주시든지 아니면 옆에서 옆에 있다, 방학생이 있다라고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본인이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교회와 멀어져 있다 하시는 분. 샵 9110번. 네, 지난주부터 새로운 문자창이죠. 샵 9110앱 메시지로 지금 한번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신현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7792번님 전국방송 아니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새끼라가 방송 권역이 좀 축소가 돼가지고요. 12개, 13개 중에서 절반만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1390번님 중3 아들 학교 앞에서 기다리면서 듣고 있는데 오늘 방송 너무 따뜻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3시 38분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본인이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지금 쉬고 있다, 어떤 이유는 전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저희는 이제 신앙의 방학, 교회 방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무교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알수 있어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문자는 새로운 문자창 샵 9110번으로 방학 아니면 무교 몇년 방학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 아니면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앱 메시지로 몇년 방학 무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번호를 몰라서 못 보냈는데 이동 중에 저희 거제 언니, 남동생 꼭 방학을 끝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고 4624번님 이렇게 주셨고, 자,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8544. 신호 갑니다. 8544번님, 제가 일반 전화로 하고 있어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1: 아, 예, 안녕하세요.
0: 김인스피디입니다. 예, 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아, 네?
0: 통화 괜찮으세요, 지금요?
1: 아, 네네.
0: 운전 중 아니시죠?
1: 아, 잠시요.
0: 예?
1: 아, 네, 여보세요?
0: 예, 예.
1: 네네.
0: 운전 중은 아니시죠?
1: 아, 운전 중 아니에요, 저.
0: 예, 예. 예. 네. 아니, 근데 지금 두 달째 방학 중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1: 네네.
0: 우리 8544번님이.
1: 네.
0: 예전에 전도 요청했던 분 아니세요?
1: 아, 맞아요. 그때는 제가 했었는데요.
0: 예.
1: 그때는 원래 교회를 되게 잘 다녔었는데.
0: 네네.
1: 원래 두 달 전에 이제 우연찮게 교회에서 조금 사람 문제로 인해서 제가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0: 아, 예, 그랬어요.
1: 네, 그래가지고 조금 예. 마음의 문이
0: 예.
1: 교회에 대한, 원래 제가 이제 그때 전도 요청을 하면서 원래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와중인데
0: 예.
1: 원래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교회를 옮기면서
0: 예.
1: 그 전 교회에서도 원래 제가 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온 입장이었거든요.
0: 네네.
1: 네, 근데 이제 그 옮긴 교회에서마저도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0: 예.
1: 네, 그래가지고 조금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것 같아요.
0: 아.
1: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는 거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0: 예.
1: 지금 교회를 가지 않고 있어요.
0: 그래요. 네. 그게 지금 네. 두 달이 됐습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1: 그게
0: 예.
1: 네.
0: 예전에는 저희 새끼라에서 전도 요청도 하셔가지고 그때 3자 통화도 네. 했었잖아요. 그쵸?
1: 아, 네.
0: 예.
1: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가 이제 왔었어요.
0: 그래서 네. 그때 전도 대상자 그분은 교회를 잘 다니시나요, 혹시요?
1: 아, 네. 제가 이제 근근히 물어보기는 하는데, 이제
0: 네네.
1: 그분이 사시는 건 전주에 사시는데, 저희 학교의 교수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0: 예.
1: 원래 전도가 됐었어요.
0: 네.
1: 근데 처음에는 다니시다가 중간중간 안 다니신다는 소리를 듣고
0: 네네.
1: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렸거든요.
0: 그래요.
1: 이제 교회 웬만하면 다니시라고 내가 네. 다녀보니까 그래도 교회 가면 언니 좋다고
0: 네네.
1: 가서 하면 좋다고 계속 전도를 했었거든요.
0: 근데 네네.
1: 실상 제가 그분을 전도하고 나니까
0: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지금

0: 지금 본인이 지금
1: 네.
0: 방학에 들어갔어요, 지금.
1: 그러니까요.
0: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용기 내셔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1: 네. 근데
0: 잘하셨습니다.
1: 이게, 네. 제가 두 달을 쉬어보니까, 원래 저도 예전에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서,
0: 네네.
1: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원래 이제 우연찮게 또 제가 방학을 20년 가까이 방학을 했던 사람이라서, 네. 우연찮게 이제 저희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랑 했던 약속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교회를 간 거거든요.
0: 네네.
1: 네, 가고 나서도 지금, 그러고 나서 다시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한게 10년이 넘었는데,
0: 네.
1: 그런 나중에 또 우연찮게, 이게 마음의
0: 아이고,
1: 상처가 너무
0: 그렇구나.
1: 크니까 이제 다시 방학에 들어간 게 마음이
0: 아이고.
1: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제 원래 다닐 때는, 제가 교회 가지 않고 항상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제가 어디를 갔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제 마음에 이제 교회에 가야 된다는 불안감 가지 않으면 죄짓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것 있어서 웬만하면 따지지 않고 참석했던 사람인데, 네, 우연찮게 이제 사랑으로
0: 그래요.
1: 인해서 네, 상처를 받아버리니까 네, 교회에
0: 그래요.
1: 대한 것도 다 쳐버리고 네.
0: 자, 일단은 바로 사사버님, 저희
1: 네네.
0: 새끼라에 제가 이제 연결을 해보면요.
1: 네.
0: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1: 아, 네.
0: 많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한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1: 네.
0: 생각 하지 마시고,
1: 네.
0: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1: 네.
0: 오늘을 계기로 그렇게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 아,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 잡고 교회를
0: 이제,
1: 가려고 이제, 마음 잡고 가야 된다는 거는 아는데 이제, 네. 그래서 이번
0: 네네.
1: 주부터 다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0: 예,
1: 있거든요.
0: 그래요. 잘했습니다.
1: 네네.
0: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여기 논산이에요.
0: 논산이에요. 충남
1: 네네.
0: 논산.
1: 네.
0: 자, 그때 혹시 선물을 받으셨을까요? 전도 요청할 때?
1: 아, 네네. 받았어요.
0: 보니까는 주얼리를 문자로 쿠폰을 받으신 것 같네요.
1: 네네, 맞아요.
0: 자, 이번에는 먹는 걸로 하나, 새롭게 하나 골라보시죠. 자, 오늘 이렇게 또 연결이 됐으니까.
1: 저요? 아니, 먹는 것보다는 그냥 캡슐 세제도
0: 아,
1: 괜찮은데.
0: 세제.
1: 네네.
0: 알겠습니다. 캡슐 세제. 우리 애청자시구나. 어떤 선물인지 잘
1: 네네.
0: 알고 계시고. 자,
1: 네. 네,
0: 다시,
1: 항상 듣고 있어서.
0: 항상 듣고 있고. 오늘
1: 네.
0: 그래도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1: 네네.
0: 긍정적으로 용기를 내신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 아, 네.
0: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1: 네.
0: 다시 소망 품고, 다시
1: 네.
0: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 따라서 결단의기도 한번 하시죠.
1: 아,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8543어님. 힘내시고,
1: 네.
0: 이번 주부터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1: 아, 네.
0: 다시 도전하고,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어, 이러면서 다시 꼭 도전하고, 극동방송 계속 애청해 주시고, 좋은
1: 아,
0: 소식
1: 네.
0: 있으면 꼭좀 전해 주시고요.
1: 아, 네,
0: 혹시
1: 알겠습니다.
0: 좋아하시는,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있어요?
1: 아, 저요? 예전에 이제 다니기 전에 이제 우연찮게 들었던 찬양이기는 한데요. 그 눈물의 참회록 있거든요. 복음 성경 중에. 그거 듣고 싶어요.
0: 눈물의 참회로.
1: 네네.
0: 눈물의 참회로. 있네요, 있어요.
1: 네.
0: 있어요. 눈물의 참회로. 예전 찬양인 것 같아요.
1: 네, 이제

0: 원래
1: 저도
0: 이찬양.
1: 잘 몰랐는데 우연찮게 들었던 찬양곡이라서.
0: 네, 이찬양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1: 감사합니다.
0: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예. 자, 우리 1203번님 전주에서 출석해 주셨네요. 2435번님 방학 중인 딸 있다고요. 나중에 같이 있을 때 꼭 연락 한번 주시고요. 0525번님 세상에서 30년 방학, 교회 문턱에서 두 달 방황하다가 드디어 마음이 편안해지는 교회를 찾으셨다고요. 방황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자, 우리 0525번님 정말 축하드리고, 주소 성함 한번 보내주시면 축하의 선물 0525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8번님도 앱으로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윤영주의 눈물의 참회로 보내드리면서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47차 포항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대도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기독교 비교라는 주제로 정종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펼쳐집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384-555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에서 1인 100명 어린이전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전도협회 파송선교사 임대이빗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함께 하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866-66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2: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3: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됨의 상징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좌우로는 인간을 향해 뻗은 그 십자가의 팔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모든 차별과 경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교회를 바꾸며 교회는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길입니다. 그분이 은혜로 내미신 손을 잡는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미움이 사라지고 복음이 역사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며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가정과 세대와 민족을 넘어 온 세상을 덮은

0: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갈라진 마음들 사이로 그리스도의 다리를 놓는 통로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직접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3: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4: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구할 것에 감사를 더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이현철 작곡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바흐의 작품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칸탄타 140번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코랄 전주곡 BWV 645번을 피터 하버트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140번 코랄 전주곡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피터 하버트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플룻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G 메이저 작품 번호 313번 3악장 론도 준비했습니다. 오넬 리콜레의 플룻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플룻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G 메이저 작품으로 313번 가운데 3악장 론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만의 교향곡 3번의 3악장 준비했습니다. 앤드류 멘지가 지휘하는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만의 교향곡 3번의 3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뮤지컬 넘버 가운데 준비해봤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뮤지컬 작곡가죠.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대표적인 작품 팬텀 오브 디 오페라 가운데 여기에 나오는 넘버들을 모아서 심포닉 스윗으로 만든 작품 함께 하시겠습니다.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대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은혜의 예배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또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사람이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지요. 나아만 장군은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많은 의사,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은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치유되고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 뒤로 가서 옷깃을 만졌을 때 치료가 되었습니다. 병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것이 인생의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나 같은 인생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절이 되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먼 거리를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문이 있었지만은 양문이라는 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자연 온천으로 이루어진 이 베데스다 못

이 베데스다 못에는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연못이지 베데스다 병원과도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기다린 것일까? 의사를 기다린 것일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이 기다린 것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그 못에 먼저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작고 큰 병이 하나 정도는 다 있습니다. 육신의 병에 걸려보세요. 내 육신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들었을까? 물이 움직이는 것, 온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물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유황 냄새가 촥 나고 치료의 효과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못에 모인 사람이 피부병 환자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연못에 뛰어든다고 낫게 되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 방법이 없으니 불확실한 이 베데스다 못이라도 그저 한 줄기 소망을 붙잡고 이곳에 모여든 영혼들이었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자그만치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오늘 이 환자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 잘 살펴보니 몇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째는 누워 있었어요.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웠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힘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무기력한 사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경험할 때가 있죠. 누워 있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오래된 병이었어요.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오래되었어요. 오래된 병의 효자 있습니까? 오래되었다는 것은 몸에 뱉고 습관이 되고, 그래서 그 오래된 세월 속에 마음의 병도 들고 절망이 습관이 되고 무기력이 더 익숙하고 포기와 체념의 상태, 오래된 병.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지만은 한 번도 못에 먼저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은 먼저 들어가는 누군가가 있었고, 한 번도 1등하지 못하고 38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버텨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나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베데스다 못가에 소망 걸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고, 38년 된 병자는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나 같은 자도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돼야 38년 된 병자처럼 오래된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딱 하나, 예수님 만나면 치료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못에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서 변화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회복되고, 예수님 만나면 치료되고,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보니 예수님은 첫째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양문으로 들어가시고 베데스다 못가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시던 분. 사실 오늘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은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먼저 보시는 분이에요.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38년 된 환자를 보셨어요. 이 환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와, 예수님이다라고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먼저 보셨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보시고 다 아시는 분.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여러분, 친구가 알아줍니까? 부모가 알아줍니까? 아내가 알아줍니까? 남편이 알아줍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내 형편,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먼저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 오늘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셔서 다 보시고 다 아신 후에 그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두 마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38년의 환자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포기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 속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 제가 자그마치 3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치료된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제가 낫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환자가 주여, 주여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전체적인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얼마나 간절했으면 낯선 남자를 주여라고 부를까.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도 한 번쯤 먼저 들어가고 싶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도 뛰어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뛰어들어가서 내 병 치료받고 싶어요. 간절한 의지가 그의 심령 속에 아직도 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축약하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도 치료받고 싶어요. 나도 변화받고 싶어요. 나도 회복되고 싶어요. 그래서 잘 되고 싶은 의지와 꿈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8년 전 되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38년 전 되었으면 다 인생을 접을 만도 한데, 주님, 물이 동할 때 나도 한 번쯤 뛰어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새로운 인생, 회복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간절한 열망이 그의 가슴 속에 아직도 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러한 꿈과 의지가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노숙자가 제일 많은 도시가 뉴욕이에요. 뉴욕의 그 화려한 빌딩, 화려한 불빛,

엄청나게 그 하려운 도시 한복판에 길을 가다 보면 노숙자들이 냄새 나는데 얼마나 곳곳에 있는지 몰라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냄새 나고 지하철에서 그냥 잠을 자고 길거리에서 종이 박스 깔아놓고 잠을 자고 우리 대한민국 서울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숙자들, 홈리스들 영어를 잘해요. 미국은요 거지도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살짝 들으니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데 보면 노숙자예요. 그 순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 영어 실력으로 노숙자를 하다니. 물론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잘하는 거 당연하지만은, 아이고 영어 실력이 아깝다, 저 영어 실력으로 노숙자를 하다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어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왜 노숙자가 되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 마음의 꿈과 의지가 다 꺼져버리니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절망, 포기, 믿음으로 물리치고 나도 잘할 수 있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나도 더 발전할 수 있다, 예수도 더 잘 믿을 수 있다, 꿈과 희망을 꼭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극박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더니 단번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일어나라, 걸어가라, 뭐예요? 명령형. 명령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뭡니까? 동사예요, 동사.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미래의 사건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금 현재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지금 현재 걸어가고, 지금 현재 순종하고,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자 어떻게 되었어요? 38년 된 무리동할 때 한 번도 뛰어 들어가 본 적이 없던 무기력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일어나라, 걸어가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이 환자가 일어나 걸어갔던 이 결과 사이에 오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놀라운 예수님과 이 환자 사이에 내면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걸어가라 했을 때 오늘의 38년 된 환자는요 치료되고 싶었어요. 마음속에 잘 되고 싶었던 불타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 마음판에 예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은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지금까지의 생각은 뭡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체험한 경험이 뭡니까? 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물리쳤어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다리에 힘을 넣은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일어나게 되었고 마침내 걷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가져온 역사였던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이러한 사건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총회장 시절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방문해 보게 되었어요. 가보고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1000년이 넘은 대학이에요. 세상에 이런 대학이 다 있나? 설명을 듣고 갔지만은 도시가 대학이고 대학이 도시예요.

젊은이들이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책을 끼고 공부하고 대학의 역사를 쫙 보면서 야, 이러한 대학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국이 있구나. 미국에 갔다가 프린스턴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뭐 제가 입학한 건 아니지만은 걸어보려고 구경하려고 얼마나 부러운지, 대학이 얼마나 멋있는지, 거기서 다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 제가 좀 더 젊었으면, 이런 아쉬운 생각도 많이 들고. 컬럼비아 대학에 밤에 갔더니 교실 안에 젊은이들이 다 공부하는데 아시아 사람이 많아요. 보면 다 중국 사람 아니면 인도 사람. 여러분, 지금 인도와 중국의 두뇌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좀 늦었지만, 우리 동북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미안하지만 좀 늦었지만, 제 후손이나 우리 동북교회 후손들 가운데 옥스포드나 프린스턴에 와서 공부해서 세계적인 학자들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오늘 아멘 크게 하신 분들 후손들 중에는 그 학교 들어가서 박사 될 사람 꼭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꿈을 가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남의 겁니까? 이왕 예수 믿는 것, 예수님 강력하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 여러 가지 볼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미국 맨하탄에는 뮤지컬, 오페라. 저는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수준 있는 사람은 뮤지컬을 볼 줄 알고 오페라를 볼 줄 아는데, 제가 뮤지컬에 뭐 관심도 없고 오페라가 뭔지도 잘 모르고 거기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비싸요. 세상에 이런 돈을 주고 뭐하러 저걸 보나,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나한테 주지. 안 갔어요. 안 가다가 어느 날 특별히 할인 쿠폰을 누가 구해서 어떻게 뭐 가자 그래서 가게 되었어요. 사실은 억지로 갔어요. 오늘도 마크라는 뮤지컬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뮤지컬을 즐기고 볼 줄 아는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맛집만 돌아다니면 수준이 좀 낮아요. 보는 것만 좋아해도 수준 낮아요. 뮤지컬을 보고 오페라를 봐야 신앙의 교양이 수준이 쫙 올라가고. 그래서 가봤더니 우리 교회만한 공연장인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꽉 찼어요. 세상에, 할 일도 없다, 이런 거 보려고 여기까지 와서 자리를 꽉 채우나. 전 꽉 찬다 그랬고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 에이, 말이 그거지. 매진된다 그래서. 무슨 매진이야. 우리나라는 통통 배어있는데 매진될 리가 있나 하고 갔더니 진짜 매진해. 진짜 매진. 꽉 차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비싼 뮤지컬을. 그래가지고 저도 교양 있는 척하면서 앉아가지고 보다가 그냥 잠자다가 나왔거든요. 보면서 잠자면 음악도 쫙 깔리고 어두컴컴해서 앉아서 자지만은 그게 꿀잠이에요, 꿀잠. 근데 저만 잔 게 아니라 같이 간 사람도 자요, 사실은. 또 알 수도 없는 얘기를 노래로, 이제 가사로 막, 노래를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눈으로만 보다가 지쳐서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꽉 차요. 오늘 마크라는 뮤지컬은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것. 그리고 입장료도 없어요. 무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무료. 자녀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봐야 돼. 그리고 경험해야 돼. 그래야 커져. 생각이 넓어지고 꿈이 커지고, 그래야 그 가운데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꿈을 키우고

0: 많이 보고 생각을 넓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되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남편이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뇌졸중이에요. 그런데 급하게 와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하면 치료가 되지만은 실명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캄캄한지 울고 불고 가슴이 떨리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걷잡을 수 없는 시련이 가정에 밀려온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잠이 안 오고 그때 그래도 예수 믿은 것이 있어서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말씀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밀려오던 두려움과 불안을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었지만은 불안과 두려움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수술받고 수술 잘 되어서 실명도 되지 않고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면 그때 그 위기 속에서 밀려오는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주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짧은 글을 보게 되었어요. 성도님들, 안 된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나는 이대로 살아간다 라는 생각 다 물리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도 다 물리치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더 잘 되고 싶어요. 저희 자녀들도 더 잘 됐으면 좋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고 싶어요.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싶어요. 건강도 일어나고 싶어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베데스다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기력과 절망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변화된 축복, 새로워진 축복, 더 나아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3-4411번, 054-283국에 4411번 포항 동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극동방송은 먼저 찬양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덕분에 제가 움직이는 차 안에서 찬양을 좀 많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너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과 또 나눠주시는 내용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전파되고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순수 복음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신다는 게 같은 천국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0: 전파 선교사라는 게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께 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전파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는 복과 은혜는 더 클 줄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꼭 전파 선교사로 이 순수 복음만 가는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바로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는 겁니다. 순수 복음만 전하기 위해 극동방송은 어떠한 상업 광고도 받지 않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명을 전해봅시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토록 소홀히 여기고 저버리면서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땅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등을 돌리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영생이 단지 죽음 이후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햇빛을 외면한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한 영혼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과 사랑은 영원을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삶의 가장자리에 두지 말고 매일 삶의 중심에 모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걸음이 장차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첫 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캐리 언더우드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지선이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휴대폰을 사용하고 또 많은 취미생활들이 있지만 정작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하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며 저 천국 바라보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수원시립합창단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리고 도미누스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조준모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6권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렴 하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시간,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누릴 것인지 또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40년 광야 끝에 드디어 거기까지 왔고 이제 요단강 바로 건너편까지 온 겁니다. 강 건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면 큰 전쟁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쉽게도 이제 곧 그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전하는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모세가 그 마지막 설교에 시간을 들여서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싸우는 방식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 다른 방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그 성읍을 치려고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읍을 치기 전에 화평을 선언하고 그 성읍이 화평에 응답하면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규례대로 살아남은 성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 장에 보면 기부온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기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 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알게 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낡고 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핀 그 빵을 챙기고 그리고 해진 부대를 둘러매고는 마치 먼 나라에서 온 나그네처럼 그렇게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화친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에 멀리서 온 것 같은 거예요. 먼 나라에서 와서 화친을 청하는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는 그 모습에 속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사실은 그들이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가나안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기에 그 기부온 사람들을 진멸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그들로 삼아서 그 사람들로 삼아서 대대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부원 사람들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심판이 아니라 화평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전쟁을 치르면 자신들도 여리고성처럼 아이성처럼 멸망당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 심판을, 그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죄악 가운데 있는 니느웨 나라가 성읍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장 그 니느웨를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를 먼저 보내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수된 성읍에도 은혜의 손을 먼저 내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화평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쟁법에도 그리고 요나서의 니느웨에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구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화평을 선언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화평을 원하시고 정죄보다 먼저 회개를 내미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우리는 어떤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먼저 찾아가 화평을 선언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늘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상대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서 손을 들고 선서하듯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먼저 컨닝하셔야 됩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화평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을 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평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먼저 손을 내밀고 화평을 청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고 은혜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그리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은 죄를 남김없이 끊어내는 겁니다. 신명기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짐

진멸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잔혹하지 않습니까? 숨쉬고 호흡하는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나 잔인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이해하는 열쇠는 18절의 마지막 한 단어에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 그 자체를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죄가 이스라엘 안으로 스며들어 이스라엘 백성마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그것을 미워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의 중심에는 징벌이 아니라 보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철저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에게로, 우리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가관과 그리고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뒀어요. 사울이 그렇게 남겨둔 것은 단순히 몇 마리 가축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정도는 남겨도 괜찮겠지 않은 타협의 씨앗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타협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의 왕위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는 매우 강렬한 언어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 내어 버리라. 너의 백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이나 손을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신 것은 그 눈과 손을 통하여 이어지는 죄의 통로를 미워하신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죄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정확하게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는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암 종양을 제거할 때에 눈에 보이는 종양만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종양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일정 부분 함께 잘라내야 됩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암세포만 제거했다가 보이지 않는 암세포 한 조각이라도 그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그 자리에 다시 암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에서 잡초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줄기만 뽑아버리고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며칠 뒤에 그 자리에 잡초가 또 자라납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할 때는 뿌리 채 뽑아내야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의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거위가 결국 다시 자라나고 사울의 왕위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거의 다 순종해요. 거의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거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남겨둔 거의 그 거의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죄를 어느 정도 남겨둔 채 이만하면 됐다. 이만큼 순종했으면 됐다.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다. 그게 아니라 그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는 순종, 완전히 헌신하는 순종,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남겨두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작은 타협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완전히 끊어내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방식은 전쟁 중에도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의 전쟁 방식을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제국들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의도적으로 그 적국의 과수원이나 농경지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전쟁의 전략이었습니다.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생산 기반까지 완전히 뿌리 뽑아서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당시 전쟁의 상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들의 정복 기록에는 내가 그들의 과수원을 베어버렸다라는 문구가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정반대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와 수확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살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레위기의 이 밭 모퉁이 규례도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는 어떤 날입니까? 내가 1년 동안 고생한 결실을 거두는 날이에요. 그것을 거둘 때에 우리는 작년보다 더 많이 최고의 수확을 거두기를 항상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여백을 의도적으로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모퉁이법이 실제로 나오미와 룻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남편을 잃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나아갑니다. 근데 만약 보아스가 자기 밭의 소출을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 드렸다면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해 겨울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대로 반 모퉁이를 남기고 그 남겨둔 자리에서 룻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남긴 것은 거저 곡식 몇 단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이어지는 생명의 자리를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원리를 자꾸만 거꾸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의 가족을 살리는 영적 나무를 너무나 쉽게 베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베어버릴 때가 있어요. 배우자와 다투다가 가정예배를 걷어치워버리고 또 바쁘다는 이유로 새벽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이유로 쉽게 신앙의 공동체를 벗어나버립니다. 내 눈앞에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정작

0: 나를 살리는 생명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도 새벽예배의 그 기도의 자리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신앙공동체도 결국은 우리를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게 하는 생명의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베어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목적을 이루는 그 순간에도 생명을 지키는 여백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무심코 베어버리고 있는 영적 나무는 없는지, 그리고 또 성과와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너무 쉽게 잘라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화평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협하며 붙들고 있었던 죄의 자리는 과감하게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예배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는 끝까지 지켜내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4국에 5013번, 284-5013 포항 영일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1: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보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 띵 하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 쳐내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 알송이가 있잖아요. 하나를 하나 연결해 가듯이 그렇게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거 방송으로 통해 복 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 갖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2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쥐의 수명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2년 정도를 사는 쥐가요. 혼자 지내는 것보다 여러 마리가 함께 지낼 때 수명이 조금 더 길어졌고요. 사람이 먹이를 챙겨주고 쓰다듬어주면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정성을 들여 돌보고 안아주고 또 보살펴줬을 때는 수명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해요. 같은 쥐인데도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가 달라진 거죠. 우리 주변에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구,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한 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쥐에게 사람이 드린 정성은 조금 더 긴 삶을 선물했지만 한 영혼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죠.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시고 조금 더 사랑해주시고 기회가 될 때 복음을 꼭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샬롬 여러분, 복된 목요일입니다. 네, 벌써 목요일입니다. 와, 오늘만 지나면 내일은 금요일.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 힘이 나시죠? 하루만 더 버티면 이제 주말이 되고, 주말이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추석이 있다는 거. 예, 저도 기대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이 6시 방송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앞서서 이제 오프닝에서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내가 지금 태신자가 있다면,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가

0: 있다면 오늘은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시고 조금 더 사랑해주시고 기회가 될 때 복음을 꼭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명절이 있잖아요. 가족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부터 더 열심히 기도해봅시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응원하고요. 오늘도 저희 또 코너가 전도 코너죠.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분들 모셔서요. 관련된 내용 잠시 좀 안내해드리고 네, 코너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을 이 방송에서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듣고 오시죠.
1: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의 전화가 함께합니다. 위기에 당신 곁에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생명 존중, 사랑 실천, 자살 예방.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에 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 포항 생명의 전화에서는 삶에 지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혼자가 아님을 말해주려 합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하는데요.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가족 또는 가까운 친구와 걸으면서 자살 위기자들에게 혼자가 아니며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철길숲 생명사랑 8km 밤길을 걸으며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도 함께하고 사랑의 불도 밝히며 생명의 가치를 함께 비추길 바랍니다.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의 전화와 함께했습니다.
0: 네, 저희가 한 주간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을 이 방송에서 좀 송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캠페인을 직접 진행하는 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자살이 예방되고 더 많은 생명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방송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바로 코너 시작할게요. 출석 체크도 보내주세요.

0: 전도를
1: 부탁해.
0: 전도를 부탁해. 복음화의 열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 시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꿈꿉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처럼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에도 다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길 바라면서 전도를 부탁해! 네,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분들을 모시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분들 모셨어요. 사단법인 포항 생명의 전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저희 바로 모셔볼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생명의 전화 이제 직원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생명의 전화 알고 계실까요? 우리 오신 분들을 위해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오늘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 저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 소장님과 세 분의 또 직원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소장님.
6: 네.
0: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한 분씩 자기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지금 믿는 분들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나요?
6: 네,
7: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한 분씩 이제 성함과 교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네, 저는 포항제일교회 박순년 권사입니다.
0: 네,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다음으로 우리
8: 안녕하세요. 저는 송나제일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이미정 실장입니다.
0: 네, 실장님 모셨습니다.
9: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제일교회 금은영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직책은 팀장님이신가요?
9: 네, 그렇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일교회 강지홍 성도입니다.
0: 네, 성도님 반갑습니다.
10: 반갑습니다.
0: 네, 이렇게 네 분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포항 생명의 전화 직원분들이세요. 생명의 전화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생명의 전화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 네, 사단법인 포항 생명의 전화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생명 존중과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0: 네.
6: 포항 지역에서 자살 예방, 위기 상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1992년에 개원하여서 올해 33년 된 기관입니다.
0: 야, 오래됐네요.
6: 네네.
0: 33년. 이 생명의 전화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전화를 좀 주로 받아주는 기관

0: 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1: 네네.
0: 맞나요, 소장님?
1: 전화도 받지만 저희들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는
0: 네.
1: 대면 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대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직접 대면을 하시는군요.
1: 네네.
0: 아, 혹시 포항 생명의 전화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죠?
1: 네, 저희 위치는 대동 우방타운이라고 우현동에
0: 네.
1: 거기 탑마트 인근에 있는 상가 2층에
0: 네.
1: 그 기관이 있습니다.
0: 많이 좀 대면으로 찾아오시나요?
1: 아, 거기는 저희들 24시간 전화 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고요.
0: 네.
1: 네, 그리고 대면으로 진행되는 데는 설림병원 뒤쪽에 옛날 가족센터 위치에 저희들이 통합 상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24시간 동안 전화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 네.
0: 직원분들이 상주에서 계속 받으시는 건가요?
1: 저희 24시간 전화 상담실에는 그 시민 상담 교실이라는 그 전화 상담 봉사자를 양성을 해서 저희 그 수료한 분들이
0: 네.
1: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0: 좀 궁금한 게 이 하루 중에 가장 전화가 좀 많이 오는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1: 보통 저녁 시간대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0: 그럴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직원들은 퇴근한 이후에 그런 시간들에 이 기관을 문을 두드릴 것 같은데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굉장히 생명의 전화에서 근무하시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께서 생명의 전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분씩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우리 실장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송라제일교회 이미정 실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또 전도사님이라고 하셨어요.
2: 네, 주일에는 네. 제가 송라제일교회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전도사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0: 야, 네, 이렇게 또 평일과 주말에
2: 네.
0: 대단하십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전화에서 근무하게 되셨을까요?
2: 저는 처음에는 봉사자로 시작했는데요.
0: 네.
2: 봉사자로 시작해서인지 생명의 전화는 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삶을 만나는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아, 내가 더 잘해야겠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0: 네.
2: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대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마음과 자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아멘. 역시 전도사님 답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봉사자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2: 네.
0: 얼마나 이곳에서 근무하셨나요?
2: 제가 사실은 근무한 건 지금 12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봉사는 그 더 오래됐겠죠.
0: 네.
2: 봉사를 하다가 직원 자리에 이제 TO가 생겨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0: 네.
2: 그때는 사실은 정말 제가 아까 이제 시민 상담 교실이라는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을 받고
0: 네.
2: 처음에 시작을 한다고 해도 사실 어려운 점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봉사를 한 만큼 제가 섬긴 만큼 굉장히 제가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고
0: 네.
2: 그전에는 조그만 하나님의 사랑이
0: 네.
2: 지금 아주 12년이라는 세월 가운데서 많이 커졌다라는 거를 느껴서 제가 굉장히 좀 특혜, 수혜를 받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0: 보통 이제 생명의 전화를 가면 우리가 이제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내가 더 수혜를 네. 받았다, 특혜를 네.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멋지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팀장님
3: 네.
0: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하셨나요?
3: 네, 저는 올해 7년 차 근무 중인데요.
0: 네.
3: 저는 코로나 때 그 기관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 일을 하면서 참 즐겁고 기쁜
0: 네.
3: 마음인데요. 세상에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0: 한 스푼 추구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아, 한 스푼을 추구한다. 안전을 위해.
0: 네.
1: 네. 7년 동안 근무를 하셨으면 또 그 가운데 좀 이렇게 진짜 세상을 이제 등지려고 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역시. 네, 그리고 우리 강지홍 성도님. 네.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을 부르면 될까요?
2: 아, 저는 상담사예요.
1: 상담사님이시군요. 네. 네. 어떻게 근무하게 되셨어요?
2: 저는 그 선함을 나누기 위함으로 생명의 전화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란 내담자의 슬픔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라고 여겨서 내담자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을 함께 머물러 주고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네,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함께 슬픔에 머물러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MBTI를 여쭤봐도 될까요? 약간 이제 상담을 저희가 보통 하면 조금 공감도 잘해야 되고 이입도 잘해야 되잖아요. 내담자랑 상담을 할 때.
2: ISFJ입니다.
1: 아, 역시나 F시군요. 네. 괜찮으세요? 이렇게 상담, 내담자들과 계속 대면하고 하는 게.
2: 처음에는 조금 네. 힘든 점이 많았었는데 저희 옆에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많은 네. 도움을 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 함께 있어주고 함으로 해서 많이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네, 우리 강지웅 상담사님까지 네, 말씀을 들어봤는데 소장님.
3: 네.
1: 네, 소장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3: 아, 저는 네. 저도 생명의 전화 봉사자 출신이고요.
1: 아.
3: 봉사는 청년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1: 아.
3: 그리고 근무는 제가 네. 근속 기간은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1: 네.
3: 그 전에 또 실무자로 네. 몇 년을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1: 야, 네. 청년 때도 이 생명의 전화에서
3: 네.
1: 봉사를 하셨군요. 그때 약간 봉사를 하시면서 아, 생명의 전화라는 이 일이 너무나도 유익이 있다라는 걸 느끼셔서 소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함께 하신 걸까요?
3: 네, 그렇죠. 저도 긴 세월은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조금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참 사람에게 힘을 준다는
1: 네.
3: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고요.
1: 네.
3: 그러면서 지금 생명의 전화에서는 단순한 직업을 넘어서 누군가의 삶을 지켜내는 동행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생명의 전화를 찾는 전 내담자들 전화도 주시고 또 대면으로도 이어지는데
1: 네.
3: 그런 분들에게 조금 희망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그런 바람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렇게 소장님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저희 생명의 전화가 이번에 좀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소장님?
3: 네.
1: 네, 이제 곧이던데요.
3: 네네.
1: 오늘이 목요일이라 이제 목금토 주일.
3: 네.
1: 네, 주일날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4: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9월 22일 오후 6시에 한토마당에서 캠페인이 열립니다. 생명사람 밤길 걷기라는 캠페인인데요.
1: 네네.
4: 생명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남녀노소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삶의 위기를 이겨내고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생명 존중 운동으로 함께 걷는 과정에서 나를 응원하고 너를 응원하며 우리의 생명을 응원하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생명 존중 문화를 우리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범국민적 생명사랑 캠페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이에요. 주일에 열리네요.
4: 네.
1: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이 캠페인에 함께 하실 수 있는 크리스찬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7회라고 들었어요.
4: 네.
1: 네. 7년째 그럼 지속되고 있는 행사인 걸까요?
4: 네.
1: 이전과 좀 특별한 점이 올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 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5: 아, 이번 7번째인데 2020년에 첫 회로 시작해서 올해로 7회째 맞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동일한 티셔츠, 캠페인 티셔츠를 입고 함께라는 마음으로

0: 걸어왔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특별히 일상 속으로 온기를 좀 한층 전하고자 스카프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네, 스카프는 목과 네. 어깨 또는 머리에 감싸주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서로 상처와 고독을 안아준다는 포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서로 묶고 이어지는 띠의 형상을 통해서 네. 우리가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는 생명의 끈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1: 이 스카프가 네. 또 생명의 끈까지 상징을 네. 하는군요.
0: 네.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캠페인을 마친 뒤에도 각자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캠페인의 정신을 기억하고 또 생명 존중의 가치가 우리 삶 가까이에 은은하게 퍼져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스카프를 올해는 준비했습니다. 드립니다. 모두에게.
1: 모두에게. 참석하시는 네. 모든 분들 받으실 수 있고요.
0: 네.
1: 색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0: 네. 초록색으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1: 네. 이 흰 티 딱 입고 오셨는데 흰 티에도 잘 어울리시고
0: 네.
1: 네. 스카프는 전 너무 좋은 게 이게 활용도가 높잖아요.
0: 네.
1: 또 좀 있으면 추워지고 추우면 저희가 목을 감싸야 되는데 네. 이 생명사랑 캠페인에 함께 하셔서 스카프도 함께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좀 궁금한 게요. 생명사랑 밤길 걷기예요. 오후 4시에 시작되는데 그럼 보통 몇 시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걸까요?
2: 행사는 저희가 4시에 시작해서 6시쯤 한 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1: 네.
2: 아마 이제 정리까지 하면 마무리까지 하려면 한 넉넉하게 저희는 3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때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고요. 한터마당. 이 밤길 걷기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걷는 걸까요?
2: 이 밤길 걷기가 원래 그 늦은 시간에
1: 네.
2: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밤에 많이
1: 네.
2: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또 저희 기관을 찾고 전화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고유명사처럼 저희가 생명사랑 밤길 걷기로 해서 과거에는
1: 네.
2: 해질녘부터 동틀 때까지 했었어요.
1: 네네.
2: 근데 이제 포항은 지역상 저희들이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기가 저희 지역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1: 네.
2: 저희는 한터마당에서 시작해서 포항의료원 들어가는 쪽에서 턴을 해서 반환점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를 한 8km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1: 8km요.
2: 네네. 네네. 8km는 이제 우리나라 작년 청소년 자살자 수 평균을 네네 10만 명당 8명 해가지고 저희가 8km로 잡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7.9명이었고요.
1: 네.
2: 올해는 조금 더 늘어서 8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8km를 잡고 네. 거리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1: 아, 이 청소년의 자살률도 생각해서
2: 네.
1: 이 키로 수를 정하셨군요.
2: 네.
1: 이 행사에 참여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민분들이 참여를 하면 좋을까요?
2: 이 행사가 사실은 7회째를 하면서
1: 네.
2: 사실은 저희가 이 행사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1: 네.
2: 해야 되니까 했는데 할 때마다 이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도
1: 네.
2: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나서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1: 네. 네.
2: 왜냐하면 이 행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밤늦게 힘들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외로움을 우리가 직접 보거나 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이런 캠페인을 혹시라도 알게 되고 듣게 된다면
1: 네.
2: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를 혹시 함께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1: 네.
2: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1: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포항 생명의 전화에서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한터마당에서 시작됩니다.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이 열리는데요. 올해로 7년째 열리는 행사입니다. 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스카프도 드리고 또 동행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느낀 건데요.
0: 네.
1: 우리 인터뷰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역시 상담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너무 좋아요.
0: 네.
1: 네, 소장님도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라고
0: 네.
1: 직원분들이
0: 네, 네.
1: 들었어요.
0: 네.
1: 그 이유가 있을까요?
0: 아, 저희들이 직원들이 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 통합 상담소에서
1: 네.
0: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는

0: 기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행위자들이 대부분 남성들이고요. 그래서 피해자 여성들이 굉장히 좀 편애하는 경향도 있고 그쵸. 또 지원자들 자격 요건이나 채용을 했을 때 여성분들이 네. 또 네.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그렇게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오신 분들께서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따뜻함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네, 오늘 포항 생명의 전화 네, 직원분들과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모든 분들을 위해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찬양 한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추천하시는 찬양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2: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0: 예람 50에.
2: 네, 네, 저희가 밤길을 할 때마다 네. 이 음악을 깔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하고 똑같아서 네.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람 50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포항 생명의 전화 팀과 함께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1: 네.
0: 우리 포항 생명의 전화에서
1: 네.
0: 또 청년 때부터 봉사도 하시고 근무도 하셨는데
1: 네.
0: 우리 이 생명의 전화에서 일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내담자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1: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내담자가 있었어요.
0: 네.
1: 그 저희 24시간 전화상담실로 이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저희 봉사자가 실무자들에게 전달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죽도시장 인근의 뭐 카페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0: 네.
1: 그래서 저 혼자 간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동료와 같이 만났는데 처음에 그분의 몸에서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났었거든요.
0: 네.
1: 그럼에도 저희들이 그걸 내색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0: 네.
1: 차를 한 잔
0: 네.
1: 주문을 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굉장한 어떤 경제적인 위기에
0: 네.
1: 몰려있는 상태였고
0: 네.
1: 도저히 헤어날 방법을 더 이상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려고 바닷가로 갔었대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실행하기 전에 생명의 전화로 전화를 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거의 2시간 이상 계속 이제 그분의 힘들었던 어떤 형병과 그 과정들을 계속 들어드렸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주시고 그런 어떤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로의 어떤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0: 네.
1: 그렇게 해서 단지 저희들이 그분을 만나서 계속적인 이야기를 들어드린 게 단데 굉장히 마음이 좀 후련해하다고 하시면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다시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선다
0: 네.
1: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분이 페인트를 하는 그런 기술자였는데
0: 네.
1: 다시 그 일을 시작을 하겠다고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다시는 자살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렇게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건강하게 다시 자립을 하셔가지고 잘 살아 계실 것 같아요. 제 믿음이.
0: 네. 아멘. 또 그렇게 또 권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1: 네.
0: 믿음에 대한 얘기도 조금은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1: 네.
0: 알게 모르게 그런 네, 생명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포항 생명의 전화 전화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어떻게 전화하면 되나요? 그 위기 상담 전화 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1: 저희 전화번호가 272-9191번입니다.
0: 아, 9191.
1: 네.
2: 구원.
0: 구원. 054-272-9191 이군요. 네. 이 위기 상담 전화 번호를 좀 알고 계셔야 이제 필요하신 분들도 전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께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팀장님, 네, 금은영
3: 네.
0: 팀장님께서 한번 네. 나눠주세요.
3: 네, 저는 그 25년 경단이다가 입사를 네. 해서 일을 하게 돼서 매우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3: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내담자도 있지만 저는 매년 직원들하고 함께 소진 예방으로 일터를 떠나 힐링하는 게 즐겁습니다.
0: 힐링할 때가 가장
3: 네, 네. 네, 직장에서 하는 일이 의미도 있고 좋지만 늘 그곳을 떠난다는 게 또 좋은 그런 입장입니다.
0: 이렇게 힐링하는 네. 시간도 자주 가지나요, 소장님?
3: 네, 1년에 한 번 정도.
0: 꼭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항상 이제

0: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분들끼리도 이런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지용 상담사님께서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1: 사건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있을 때 가정폭력 행위자들도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0: 행위자면
1: 네.
0: 가해자라고
1: 네,
0: 표현해도
1: 맞아요.
0: 되나요?
1: 그랬을
0: 네.
1: 때 저희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러니까 부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0: 네.
1: 했을 때 처음에는 치열하게 다툼을 하셨다가도 저희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화해하고 다시 이제 긍정적인 가정으로 어떤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0: 네.
1: 부부가 처음에는 이제 각자 상담을 하다가 두 분의 관계가 좋아져서 부부 상담을 하게 될때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개선되고
0: 네.
1: 가정으로 회복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까지도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많은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0: 이게 또 부부 사이면 모르겠는데 아이들까지 있는 가정이면 네, 더 상담이 필요한데 많이 회복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1: 뿌듯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런 어떤 느낌 때문에 계속 상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멋지십니다. 약간 좀 궁금한 게 상담을 많이 하시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목 관리도 따로 하시나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2: 저희들은 뭐
0: 네.
2: 차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서
0: 네.
2: 기호대로 차를 마시고 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또 환절기라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목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네, 좋습니다. 우리 포항 생명의 전화 팀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9월 20일 날 생명의 전화에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한터마당에서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이 열리는데요. 이 캠페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행사 가운데 이제 순서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4시에 시작해서 도착하고 마무리까지 하는데, 소장님, 가장 좀이 행사에서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2: 네, 밤길 행사에서 가장 기대되는 순서는 처음 출발 한터마당에서 출발하고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한터마당으로 왔을 때 저희들이 LED 초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촛불을 각자가 켜서 큰 대형 하트 위에 그 초를 얹어 놓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트를 장식하고 시간이 어두워지면서 공간을 반짝이는 불빛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0: 너무 예쁘겠네요.
2: 네.
0: 네.
2: 그래서 참가자 모두가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평소하고 다른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그 촛불을 보면서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자는 다짐도 가지고,
0: 네.
2: 그리고 자살을 고민하기까지 힘든 분들을 위한 어떤 기도의 시간도 갖게 되고요.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0: 기도의 시간도 가지나요?
2: 그냥 이제 각자의 어떤 믿음대로
0: 아, 네네.
2: 예, 기도하는 분들도 가끔 제가 볼수 있었거든요.
0: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또 크리스찬 분들이라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다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명도 전하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분들도 많은 이 행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오후에 열립니다. 네, 또 다른 또 기대되는 순서가 있을까요, 실장님?
3: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0: 네.
3: 해마다 조금씩 저희가 순서를 바꾸는데, 올해는 그 중간에 코스 중에 조금 어른들도 참석해도 되지만 아이들을 좀 중점으로 해서 준비한 코스가 있어요. 그
0: 네.
3: 코스를 저기 우리 강지용 선생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강지용 선생님께서 아마 설명을 잘해 주실 것 같아요.
0: 네, 우리 강지용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 어린이들을 위한 코너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희가 세 가지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생면 존중 마음을 잇다라는 제목으로 유아 아동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생명 존중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코스를 마련했는데요. 네. 활동 방법은 유아동 청소년들이 깃대로 만들어진 따뜻한 메시지

0: 를 찾아서 생민존중 문장을 완성하고 부모님과 함께 내가 힘들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친구가 힘들 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등등의 이야기를 이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활동으로
1: 네.
0: 그 활동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다양한 선물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물도 주고 하면서 이 체험을 통해서 친구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좀 여기고 힘들고 힘들 때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이 부스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스로는 생명을 지키는 따뜻한 약속이라고 해서
1: 네.
0: 이 캠페인을 통해서 나와 타인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보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작은 약속을 하는데 성인과 아동 버전으로 생명존중 서약서를 읽고 나 자신을 소중히 돌보고
1: 네.
0: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나누겠다는 하는 이 약속을 손가락 지문에 어떤 스탬프를 찍어서
1: 네.
0: 나무에 나무 잎을 만드는 거예요.
1: 야.
0: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하면은 이 나무가 풍성해지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한 사람의 작은 손도장이 모여서 하나의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부스이고요.
1: 네.
0: 마지막 부스는 붕어빵입니다.
1: 아, 역시 먹을 게 빠질 수 없죠. 너무 좋습니다. 붕어빵. 날씨가 또 밤낮으로 제가 굉장히 맞아요. 달라요. 밤에도
0: 네.
1: 추워지고 있는데 붕어빵 너무나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어디서 열린다고요? 다시 한번 일시 말씀해 주세요.
0: 9월 20일 이번 주 일요일 주일이고요. 오후 4시 한터마당입니다.
1: 네, 좋습니다. 이 행사가 주일에 주말에 진행되는 만큼 가족 단위로 참여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코너도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족분들과 함께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손도장이 모여서 나무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0: 그럼요.
1: 종이를 좀 큰 걸 준비하셨나요?
0: 당연하죠.
1: 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손도장 많이 찍어주세요. 네, 오늘 포항 생명의 전화 팀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소장님,
2: 네.
1: 이 극동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크리스찬 분들이실 거예요.
2: 네.
1: 크리스찬 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생명 존중에 신앙적인 어떤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2: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밤길 걷기 행사가 바로 그 생명의 소중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자리라서
1: 네.
2: 신앙과 실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자리로 생각되어집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2: 네.
1: 네. 신앙과 실천이 연결되는 자리. 네, 어떻게 또 실천이 연결이 될까요?
2: 네, 그게 이제 이웃사랑의 실천의 장으로 생각되어지고요.
1: 네.
2: 함께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공동체성을 드러내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입니다.
1: 네, 이때 또 아까 전에 저희가 들은 예라머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도 나간다고 들었어요. 네, 소장님 이 찬양을 계속해서 매년 선곡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2: 네, 찬양의 가사와 저희들이 어떤 행사의 의미와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1: 네.
2: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곡을 연속 반복해서 틀어놓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 찬양도 들으실 수 있고
0: 네,
1: 함께 생명을 사랑하는 그 문화도 확산시킬 수 있고 네,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또 마칠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한 단어로 땡땡 이렇게 저희는 항상 전도란 나에게 땡땡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포항 생명의 전화 팀이 나오셨으니까 캠페인을 앞두고 있잖아요.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 캠페인. 나에게 이 캠페인이란 땡땡이다 라고 캠페인을 한 단어로 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3: 네. 나에게 네. 캠페인이란 생명을 향한 성실한 한 걸음이다.
1: 아, 네. 생명을 향한 성실한 한 걸음이다.
3: 네.
1: 네.
3: 단번에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어도 매번 묵묵히 이어온 그리고 이어갈 시간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1: 이게 또

0: 힘들어도 매번 묵묵히 이어온 또 이어갈 자세라고 네. 생각하셔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강지용 상담사님 네.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1: 나에게 캠페인이란 운동이다.
0: 운동?
1: 네.
0: 아, 저희가 그날 걸으니까 운동인 건가요?
1: 마음으로 느끼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자 라는 뜻에서 운동입니다.
0: 네. 아, 약간 찔리는 사람 몇 명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저예요. 그렇군요. 아, 실천으로 행동하자 캠페인. 그렇죠. 그래서 실천하시는 거군요.
1: 그럼요.
0: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실장님이시죠. 네.
2: 나에게 캠페인이란 함께 가는 생명의 길이다 입니다.
0: 네, 함께 가는 생명의 길.
2: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0: 네.
2: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함께 가야 우리가 멀리 갈 수 있잖아요.
0: 네.
2: 그래서 빠르지 않아도 함께 혼자가 아니라 저희 생명의 전화가 그런 것 같아요. 함께 무엇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혼자가 아니면 우리가 그 어려움도 많이 이겨내고 저는 그런 걸 사실 생명의 전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0: 네.
2: 그래서 누군가에게 혼자가 아니다. 그걸 항상 저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어쩌면 네. 저 자신에게 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0: 네.
2: 그래서 저는 이 함께 간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가끔은 감동적이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0: 함께라는
2: 예, 예람50에서도 보면은
0: 네.
2: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잖아요.
0: 네.
2: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캠페인이란 함께 가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함께 가는 생명의 길.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한터마당에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나에게 캠페인이란 땡땡이다.
3: 나에게 캠페인이란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는 약속이다.
0: 아,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는 약속.
3: 네.
0: 그 자리가 약속의 장이라는 말씀이시죠.
3: 그렇죠.
0: 네. 예. 소장님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이 행사를 저희가 개최를 하잖아요.
3: 네.
0: 실제로 이제 생명의 전화, 자살을 좀 예방하는데
3: 네.
0: 효과가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네.
3: 예, 당연히 자살 예방 효과가 있고요.
0: 네.
3: 지금 그 OECD 자살자 수가 저희 한국이 가장 높고 특히 이제 포항에도 자살자 수가 남구 북구에서
0: 네.
3: 생각보다는 많아요.
0: 네.
3: 그래서 저는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생명 존중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새기고
0: 네.
3: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정말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자살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찾고 그리고 예방활동들을 저희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0: 네네.
3: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캠페인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는 약속이 바로 캠페인이라고 네,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포항 생명의 전화 팀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캠페인 잘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포항 생명의 전화팀과 함께 했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진행될 캠페인을 위해서도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참된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이 이 포항 생명의 전화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기도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오늘 저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20일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 우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요즘같이 치열한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무시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서 언급하는 선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착하다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양선은 어질고 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하죠. 양선이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선하다, 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지요.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함이 있고 이기적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 배려하며 사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선해지고 착한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도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베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올바른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칭찬, 격려로 감동과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결코 선하지 않죠. 욕심을 부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당한 만큼 보복하라고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풍족한 중에도 부족하다고 여기게 만들죠. 남에게 인색하게 하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면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멀리 보면 보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양떼들고 소떼들도 늘어나고 롯의 이게 양떼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일하는 노예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같이 뭉쳐 있으니까 양을 유목하는데 처지도 모자라고 해서 이제 헤어지기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함께했던 조카 롯이 양떼들을 데리고 쑥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무 피붙이도 없고 이제 이 광야에서 가난에서 혼자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가만히 있지 말고 동쪽도 한번 보고 서쪽도 한번 보고 북쪽도 보고 남쪽도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에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그 기분으로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좀 눈을 들어서 북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멀리 바라보라고 공간적으로 멀리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배멀미를 하잖아요. 배멀미를 할 때에 그냥 배에서 가까이 있는 요동치는 파도나 바다를 보면 더 힘듭니다. 그때는 배멀미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멀리 하늘을 보고 멀리 봐야 좀 배멀미를 그래도 이렇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이 떠나고 떠나고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꼬일 때가 있어요. 멀미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조급하게 그 문제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있으면 멀미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간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동쪽도 보고 북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멀리 멀리 보면 다 보입니다. 좀 길게 보면 뭔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바둑 뜨는 분들 있잖아요. 장기 뜨는 분들 있잖아요. 막 두 사람이 뜨잖아요. 장기를 5대5로 이래 안 뜨잖아요. 두 사람이 뜨잖아요. 크 뜨는데 장기는 누가 잘 두는가 하면은 바둑은 누가 잘 두는가 하면은 옆에서 훈수 뜨는 사람이 잘 뜨는 거예요. 저거 저리 뜨면 안 되는데. 그런데 당사자가 바둑 들 때는 이게 안 보여요.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수월을 막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뒤에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 두 사람이 뜨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비켜놔서 멀리서 보면 뭔가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울적해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너 있는 곳에서 북쪽도 한번 보고 동쪽도 보고 인생을 멀리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이 땅에서 이르리라 살리라 하고 영원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 너의 후손에서 이삭이 누가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고 이 야곱에게서 열두 형 아들이 태어나고 열두 지파가 되고 결혼해서 70명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여러분 멀리 보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 그래서 멀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네가 홀로지. 지금은 네가 외롭지. 네가 네 자손이 16절에는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 하늘과 땅이 맞닿는 부분을 가지고 지평선이라고 그러고 이 땅이 평평한 것을 지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평 앞에 시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시간지평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지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멋지게 사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은 이 시간의 흐름, 시간지평의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 실패한 사람일수록 시간을 바라보는 지평이 짧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길게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월트 미셀이라는 교수가 재미나는 실험을 했는데 7살, 8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각각 그 손에 아침에 왔을 때 손에 마시멜로라는 이게 사탕도 아니죠. 마시멜로가 젤리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아세요? 드셔봤어요? 이게 입에 오면 부드럽고 달콤하고 싹 녹는 마시멜로 이걸 아이들한테 손에 하나 쥐어준 거예요. 얘들아, 이 마시멜로를 한 시간 후에 먹으면 선생님이 하나 더 줄게 하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서 한 시간을 잡지 못하고 이래 보다가 홀라당 먹어버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뭔가 참지 못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막 다혈질로 이게 힘든 아이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시간 참으면 또 줄게 그러면 이걸 꼭 쥐고 한 시간을 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녹을 때까지 참아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참을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참습니다. 이게 뭔가 기쁨도 미룰 줄을 압니다. 이런 아들이 사회성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시간의 지평을 길게 보고 참는 이런 아이들이 성공한 이렇게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지금 롯과 헤어져서 기죽어서 이렇게 요 인생을 보지 말고 어차피 헤어질 롯이야. 그러니까 툴툴 털고 눈을 들어서 동쪽도 보고 북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그리고 지금은 너에게는 아들이 없지만 내 자손이 생길 것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지금 요 시간만 보지 말고 이 땅에서 영원히 시간상 사는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간순간 어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멀리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멀리 보면서 인생을 계획하고 멀리 보면 뭔가 보이는 겁니다.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어요. 갑자기 고난이 다가왔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은 지금 얘기해요. 너 지금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너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 안 그래도 죽겠는데 욥은 온갖 고난이 밀려올 때 그거 요 짧은 시간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42장까지 돼 있잖아요. 욥기가 요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사용할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이 고난 속에 헤매있는 짧은 시간을 본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잠이 오니까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길게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길게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삶을 살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을 길게 본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그 궁궐에서 있었던 왕자예요. 가만히 있으면 온갖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왕자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인생을 길게 보면서 내가 이 궁궐에서 이런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나는 히브리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수모받는 것이 더 낫다. 왜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는 인생이 되고 뭔가 의미 있다. 애굽의 모든 보다 지금 이 순간보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받고 수모받고 힘들지만 그게 훨씬 낫다. 긴 시간 속에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시각은 요 짧은 어떤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이기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은 굉장히 넓고 이게 시간의 지평이 굉장히 우리보다 넓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찾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한 건 잡았다.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데려가서 예수님, 이 여자가 조금 전에 가늠하다가 나한테 잡혔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여자를 율법에 돌로 쳐라고 명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막 기세가 당당해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았다. 잘 됐다. 예수 네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성경에는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율법대로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번 보자. 막 여기에 전념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시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막 군중들이 돌을 가지고 이 여자를 치려고 모여들 때에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 땅에 엎드려 땅에 글씨를 씁니다. 성경에서 이 글이 무슨 글인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씨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뭐 했을까요? 땅에 엎드려서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 여자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죄를 지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도 같은 속성을 가진 이 사람인데 이 여자가 오늘 용서를 받으면 앞으로 멋지게 살아갈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여자가 살아난다면 앞으로는 이것을 후회하며 더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데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돌려보낼 수 있을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각은 이 여자가 앞으로 멋있게 용서받고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릴까? 시각이, 지평이 훨씬 넓은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 동네의 부자, 세리장. 당시에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여리고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만나면 수군수군수군 미친놈 도란놈 저거 돈 벌어서 세금 거두어서 전부 다 로마에 갖다 주고 저런 놈의 자식하고 친구가 없어요. 전부 다 수군거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리고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금의 여리고의 그 삭개오만 보면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저놈 세리장 저놈 부자 저거 세금 저거 민족의 저거 앞잡이 저거 간역자 온갖 욕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아 삭개오 외로운 사나이 저 속에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

있는데 저 사람도 살다 보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로마에 붙어서 세리를 장을 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도 용서를 받는다면 멋지게 쓰임받고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어쩌다가 삭개오가 저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삭개오의 집에 갑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눈동자를 보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살아갈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용기를 주는 여러분 이것이 시간을 멀리 보는 그 사람의 인생을 멀리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도요 지금 일어난 그것만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힘들어요. 밥이 와 이래 맞았노? 옷이 왜 그렇노? 아들은 왜 저렇노? 빨래를 왜 안 했노? 이게 아니라 멀리 보면서 아유 당신 괜찮네 앞으로 당신 큰일 할 사람이다 입에 침 좀 발라가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격려하고 세워지면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요 멀리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멀리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으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멀리 인생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너희들은 모든 예수님은 모든 이 땅의 민족들을 가슴에 안고 우리들을 향하여 멀리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게 시각이 얼마나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넓습니까?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인생이 끝날 때까지 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시간상으로 길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모든 민족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멀리 보면 여러분 멀리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멀리서 보면 뭔가가 보여지고 멀리서 볼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의 수련회를 여수로 다녀왔습니다. 일정 중에 여수에 가면 그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예전 옛날에는 섬이었지만 저는 자꾸 섬이 아름답다 이러면 우리 집사람 이름이 임섬이에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아십니까? 이게 헷갈려요. 네, 헷갈려요. 그 소록도라는 섬이 있는데 옛날에는 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꾸 메우고 갯벌을 메우고 다리를 놓아서 가면은 육지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예전에는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갈 수 있는 섬이었는데 이 소록도가 유명하게 된 것은 1909년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그 한센병, 일명 문둥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둥병을 걸리면 이거는 인생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 당시에는 이 한센병, 문둥병은 절대 불치병이다. 못 낳는 병이다. 그리고 전염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에 걸리게 되면은 동네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게 전염된다 그러니까 내쫓았어요. 이게 불치병이다.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가정에서 쫓김받고 동네에서 쫓김받아서 나오면 어떻게 살아요? 옷은 나올 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마떼기 같은 거, 뭐 거적 같은 거 그걸 듣고 어디서 살아요? 토굴이나 뭐

찾아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거지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바가지라도 내밀고 한 푼 줍소 할 수 있지만 한센병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고 동네에 들어오면 막 돌로 막 던지면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그 소록도에 가면은 1층에 처음 들어갈 때 이 나병 환자들의 옛날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박물관에 쫙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막 여기서 막 썩어 문드러진 손도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런 막 비참한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1900년도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의술을 가지고 이 한센병을 치료한 곳이 여수 소록도 예양원 병원이었습니다. 서양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의료 기술과 그런 것을 약품과 막 수술 도구를 가지고 그 소록도에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한센병 환자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섬에 들어온 것만 해도 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 갈 곳도 없고 먹어줄 것도 없는데 그래도 거기에 들어오면 먹을 수는 있잖아요. 기가할 수는 있잖아요. 치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면은 선교사들이 거기서 와서 치료했던 치료기구들, 뭐 수술대, 1900년 초에 수술대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서양에서 가지고 온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엑스레이 기계, 주사기, 뭐 이렇게 막 연골 뭐 이런 거 만들던 걸 쫙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방에 탁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헌신했었던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학력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20대, 30대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의술을 공부해서 얼마든지 미국에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이 조선 땅 소록도 정말 가게 없는 그 땅을 향하여 이렇게 가방을 들고 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치료했던 선교사님들의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이야,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까? 어떻게 1909년부터 그 한센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조선 땅을 밟았을까? 그분들은 조선 땅에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왔을까요? 내가 여기서 미국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그곳에 가서 아픈 자들과 함께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뭔가 할 말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인생을, 삶을 길게 멀리 본 것이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음식이 입에 맞았겠습니까? 무슨 잠자리가 편안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 뭔가 뿌듯한 보람. 인생을 짧게 보면은 감당할 수 없지만 길게 보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톡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본향, 그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인생을 멀리 보면서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 진짜 아버지 앞에 할 말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렇게 결정하고 이 조선 땅에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런 것을 다시 보면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 길이 보여주고 그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한 인생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멀리 보라, 나를 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하룻길을 와서 열심히 와서 첫 번째 당하는 장애물이 홍해입니다. 홍해 막

0: 금풀은 저도 한번 가봤는데 홍해에 막 보통 이게 아니잖아요. 바다잖아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어이구야, 이거 어떡하노? 그런데 좀 있으니까 뒤에는 바로가 보이는 군병들이 뿌연 연기를 내, 연기가 아니고 흙먼지를 막 내면서 막 군병들이 막 옵니다. 다 죽었어요. 앞에는 검푸른 바다, 뒤에는 잡으러 오는 군사들, 좌우에는 광야, 숨을 곳도 없어요. 어디다 숨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막 호들갑을 떨고 이제는 죽었다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러려고 이 광야에까지 나왔느냐 막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앞에 있는 금푸른 홍해 바다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달려오는 군사들을 보면서 떨지 말고 너희들을 여기까지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구원하실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일하시는지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에 만났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집착하고 이것을 막 들여다보면 홍해가 무섭습니다. 군사들이 무섭습니다. 도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 죽는다, 산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은혜 주셨다, 괜찮다, 다 지나간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까짓것 뭐, 하고 멀리 보면 다 보이고, 멀리 보면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어떤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에 사람들 앞에서 호들갑을 떨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멀리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동일교회 지역번호 054-282국에 213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슬픈 날, 실망스러운 날, 그리고 절망스러운 날에도 하루하루를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나날은 하나님의 설계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쉼과 평안함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노인팅의 다 찬양하여라 찬송이어서 류수영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이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하루하루를 설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으로 문자 주시고요. 5329번님께서 지선님 한동안 방송을 못 들었어요. 오산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제야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시면서 공원에서 걸으며 함께 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돌아올 곳이 있으시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우리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으니까요. 또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에서나 이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3759번님께서도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7283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까요? 샬롬,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예수 닮기 원해 이 찬양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극동방송 듣고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이 시간 예수 닮기 원하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햇빛이 비추는 날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영진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듣고 오셨어요. 앞서 들으신 찬송은 강성훈이 찬양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또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해주신 찬양들 이어서 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조수진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까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물 같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테로는 풍만한 인체를 과장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12살의 모나리자입니다. 보테로가 그린 12살의 모나리자는 볼이 터질 듯이 부풀러 올랐고 몸집도 매우 큽니다. 12살의 모나리자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욕구를 마음껏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탐식을 미식으로 포장해서 욕구 충족을 미학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에바구르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은 인간을 무질서와 타락으로 이끄는 첫 번째 악한 생각이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식보다 절제로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 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참 불편해지는 게 많죠. 저는 노안이 제일 불편합니다. 이 글씨가 좀잘 보이면 좋은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설교 원고도 제가 옛날에 원고를 보니까요. 글씨 폰트 크기가 10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2가 되었는데도 잘안 보여요. 요즘 고민하거든요. 13으로 바꿔야 되나? 글자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되나? 막 고민을 합니다. 그냥 불편한 것도 좀 많아지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것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 말은 뭐 환경이 좋아졌다, 나아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아, 지나면 괜찮아. 이거보다 훨씬 더한 일들도 잘 버텼는데 뭐 어때? 이렇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조금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아, 나이 드는 거참 좋다. 몸은 좀 불편해지고 아픈 데도 생기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늙게 하신 이유가 단순히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네, 나이가 드는 것도 은혜이고요, 또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도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동행 들으셨습니다. 동행은요,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이죠.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겁니다. 사랑은 마주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야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주 볼수 있어야지 같은 곳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봐야 될지를 알려주시거든요.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좀잘 보면 좋겠어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고민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민은 걱정하고 다른 겁니다. 고민은 생각하는 거죠. 어떡할까? 무엇을 할까? 네, 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걱정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거죠. 제가 어떤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뇌를 망치는 가장 큰 습관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잠을 적게 잔다든지 뭐 수면 부족이라든지 뭐 밤을 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뇌를 망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와 원망으로 오늘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가장 뇌를 심각하게 무너뜨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만 봐도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세워야죠. 그런데 그것이 걱정과 두려움만 되어서는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런데 내가 짐작해서, 내 생각 안에서 그것을 정해버리고,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무리 암울할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생각하지 못한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라모십 가운데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또 위로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6절 말씀이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유다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주변의 여러 이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스톱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망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야, 이제 70년이 지나고 우리가 다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앞길을 확 열어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 방해가 있고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상소를 올려서 저 유대인들은 성전 지으면 또 반역하고 또 문제 일으킬 겁니다. 막 그래가지고는요. 방해를 받고 결국은 멈추게 되었거든요. 1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심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하겠죠. 때로는 포기하고 절망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야, 열심히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해봤자 안 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 최선을 다하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 참 열심히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또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래,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네, 예수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면류관 가지고 들어졌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있는 요 동네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동해중학교랑 동성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이제 밴드부 수업을 제가 나가고 있어요. 이제 꽤 됐죠. 한 3년, 4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뭐 이렇게 만나서 음악도 가르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요, 아직 교회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과 가볍게 대화를 하는 거죠. 가볍게 대화하면서 제가 목사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궁금해합니다. 오, 목사님이 어떻게 음악을 이렇게 하시지? 제가 이제 음악을 또 전공을 했으니까요.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또 연주 활동도 많이 했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런 곳에서 좀 궁금해.

궁금증을 가지면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그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야, 너쟤 따라서 교회 같이 한번 가봐. 이렇게 합니다. 전도를 하는 거죠. 저는 야, 우리 교회 와. 이렇게 전도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 발로 찾아오면은 몰라도 굳이 뭐 제가 나이가 걔들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은데 야, 우리 교회 와. 이렇게 하기보다는 친한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너저 친구 따라서 교회 가. 이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데 어제요,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갑자기 목사님 교회 놀러 가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네 명이요. 그래서 그래 뭐 교회 놀러 오면 되지. 그 아이들이 저희 교회 요발 앞에 코하루에 사는 애들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인데 아 1학년도 한명 있구나. 그래서 네 명이나 저희 교회에 이제 와서 한참을 놀다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와, 원래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이제 교회를 처음 지을 때부터 찬양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특별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방음벽으로 이제 앞뒤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교회랑은 조금 이렇게 딱 첫인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 교회가 원래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아, 일반 교회하고는 조금 이제 요거는 다르다. 그래서 일단 여기도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또 악기들이 많이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좀.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 목사님 부자네요. 이러더라고요. 어? 그래도 내가 왜 부자야?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이 교회 목사님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얘들아, 교회는 사람 게 아니란다. 하나님 거란다. 내가 대표로 있는 이름이 올라와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거냐. 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한 아이가 1년에 한 서너 번은 교회 나가는 아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에 제가 올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고 갔거든요.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재밌기도 재밌고요. 또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귀가 열려 있을 때, 사춘기 아이들이 좀 삐딱하지만, 또 조금 친하다 싶은, 대화가 된다 싶은 사람의 말은 또잘 듣거든요. 사실 어른들은요, 예의는 있게 이야기하지만, 귀가 딱 닫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뭐 이번 주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직 교회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아이들이 참 많구나. 조금 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전도하고 그런 좀 힘들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청춘찬양단 곡 가운데서 우리가 걷는 이길 들으셨습니다. 요즘 교회가 뭐한 십수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계획이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단순히 다음 세대 아이들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세대다라는 것을 좀 알고 그리고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 뭐 교회에 애들 많아봤자 교회 학교 애들은 돈만 나가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거든요. 헌금 많이 하는 그리고 헌금하는 어른들이 많이 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아무도 헌금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게 교회죠. 그런데 이게 막상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재정관입니다. 여기에 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뭐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또 작은 교회고 그리고 또 절반 이상이 중고층 아이들이 뭐 많다 보니까 당연히 어른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가 있다 보니까 또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나가는 재정적인 지출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는 것 가운데서 제가 생활비 받을 테니까 교회 학교부터 먼저 씁시다. 저는 그 생각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변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심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0: 우리 교회들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요. 아니면 너무 추상적으로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피아 여러분 가운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 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차고도 흘러넘치길 소망하며 우리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태산을 넘어

0: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사무엘상 오늘 22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데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이 굴과 움막 속에 숨어 지내는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참 귀하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결코 서두르시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었었죠. 이와 같은 원리들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와 같은 환경과 여건과 어떤 때는 역경을 통해서 훈련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울의 이목을 피하여서 다니는 이 기간 다윗으로는 마치 사냥꾼에 쫓기고 있는 짐승처럼 불안한 세월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려 이리저리 피하여 다니게 됩니다. 그는 사울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숲속이나 동굴 속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 기간 자기가 느끼고 있던 심적인 고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게 되죠. 첫째, 사무엘상 26장 20절에서 보면 자기를 사냥꾼에 쫓기고 있는 메추라기 같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시편 102편 6절에 보면 광야의 당아새 같다고 했습니다. 셋째, 시편 102편 6절에서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고 했고 넷째, 시편 57편 4절에서 자기의 영혼의 사자들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째로 51편 6절에서는 그물 속에 갇힌 형편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이 기간 동안 몹시 피로하고 지쳐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에 대한 사울의 핍박이 계속되자 팔레스타인과 헤브론 사이에 있는 계곡 예루살렘 남서쪽 바위산의 요새인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22장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10년에 걸친 다윗의 도피 생활을 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놀랍게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에 있어서 이 기간은 오늘날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당하고 계신 것과 잘 비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다윗과 예수님의 그 삶이 상당 부분 그래서 다윗은 오실 예시아의 예표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윗왕이 사울로부터 참 여러 가지로 피해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일리가 있고 이해가 잘 간다고 봅니다. 다윗을 추적하는 사울의 무리가 넓게 깔려 있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도 사단의 세력이 곳곳에 침,

추구하고 있고, 그러므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그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의 현실이 지금 그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시기는 바로 이때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순간 환난 당하는 자와 빚진 자와 그리고 원통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 시대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로부터 심한 박해와 억압을 받은 자들이죠.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과 불편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름대로 그 사울에게 충성을 했지만 마침내는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가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의 백성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패당한 또 부당한 피해와 억울함 또 억압을 당한 채 의지할 곳이 없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러한 고통을 벗어버리고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옳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순간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계실 때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사랑하는 매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랍게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다윗이 배척을 당하고 있던 그때 그를 찾아온 사람 가운데는 빚진 자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시험을 뭐라 그럴까 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암과도 같은 그런 경우인데요. 그 당시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면 그 대신 재산을 압류당하고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가 노예가 되어야 했잖아요. 인간의 고귀한 인권이 보호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탈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는 모세율법을 그러므로 시행하지 않은 겁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실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한 것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란 원칙적으로 죄의 값을 지불할 때만 가능한 것인데, 그런 거로 빚진 자들은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사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죄의 빚을 다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것을 스스로는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여러분의 죄값을 탕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또세 번째 다윗에게 온 사람들을 보니까 원통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원통한 자들이 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혼이 슬픈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환경과 삶이 그들을 비탄에 젖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내란이 빈번하고 초초해서 갖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그리고 항거하는 시위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슬픔과 비통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찾아가 삶의 평안과 기쁨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세상 사람들이 거절한 왕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스스로 피난 중에도 400명이나 되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받아들인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배척을 당하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당신께 나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자, 다윗이 위험에서 이제 아둘람 굴 쪽으로 피해 갔을 때 그의 가족들이 그에게 나와갖고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 당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다. 그러므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거죠. 자, 22장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랬어요. 참 모압 땅으로 피신한 것은 수세기 전 다윗 이전에 베들레헴 사람이 이미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그의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었죠.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들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한나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룻의 손자이며 모압 왕이 다윗 부모의 보호를 허락한 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도피한 것은 그가 매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저로서는 그가 이스라엘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곳에 계속 머무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을 것이기 때문인데 아마 그의 신앙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런 것처럼 다소 흔들렸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6절, 7절 계속 보면 8절까지를 볼게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그 당시 사울은 일종의 편집증적인 증세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해망상증이다 이러죠. 그것이 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마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로서는 그 지경이 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는 자기의 신하들조차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피한 장소를 알아서 그것을 사울에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이미 간단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 일행이 성소에서 진설병을 먹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죠. 9절로 10절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주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정확하게. 참 도액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당장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불러오기를 결정합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돔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집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돔의 아들아 들어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재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되레 되레 지금 사위도왕을 지금 설득하고 있고 사위도왕에게 사울왕에게 지금 나름대로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노가 뭐 머리끝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사울은 분노에 가득 찬 나머지 아히멜렉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제사장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의 명령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는 죄 짓는 것조차 거리끼지 않는 지경까지 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도액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매우 사악한 행동을 저지르도록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좀 건너뛰어서 18절로 가보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이고 그랬어요. 85명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참이 끔찍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그를 버리시지 않았다 해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그를 완전히 버리셨을 겁니다.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편과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랬어요. 사울의 잔인성과 보복심은 실로 무자비하였습니다. 보복심은 우리가 오늘날 매우 경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성도의 마음속에라도 사악한 생각이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고 무섭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니까요. 저는 교회의 중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한과 보복심 또는 앙심을 품어 묻 영혼을 실족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악을 품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으로서 사울의 경우가 지금 어떠한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사단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사람의 사역에 활동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사악한 잔인함으로 들끓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23장, 24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0: 다윗은 그의 군사 600명과 함께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뵙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이분의 예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1번 예수 그리스도, 2번 솔로몬.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과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화살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1분) 찬양.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로큰롤의 황제로 불렸던 미국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가장 성공한 솔로 아티스트로 많은 분들이 좋아했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교회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데뷔하고 복음성가 앨범을 낼 정도로 신앙심도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가수로 성공하면서 부와 명예를 얻고 그의 삶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갔고 숨기기 전 8개월 동안 많은 알약을 먹을 정도로 약물에 중독된 상태였다고요.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4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손때 묻은 성경책에는 이런 말씀의 밑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이지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더라면 그의 삶의 궤도는 분명 달라졌을 거란 생각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101편 함께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10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온기를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배는 노래하는 시간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드려졌기를 바라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돈 모헨의 I Offer My Life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전해드렸던 첫 곡의 제목이 내 삶을 드립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다고 하면 보통 시간이나 물질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드림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을 드린다는 거는 뭐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거창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사는 것, 내 계획보다 그분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 그것이 삶을 드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평범한 목요일 하루도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산 순간도 있고 뭐 후회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그 하루를 그분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진보라의 주가 내 곁에 계시니까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와 바비 메이슨이 함께한 I Thank You Jesus, 리 랜드와 스테판 맥워터가 함께한 God of My Restoration, 그리고 베델 뮤직과 브루클린

플리거트 우드가 함께한 홀리 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드린 삶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만 살 때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계획이 어긋나면 무너지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나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께 내 삶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삶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이, 송정미의 왕이 신나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컴퓨터 전문 기업이었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린 회사가 있었습니다. 경영 전문가 루이스 거스너가 이 회사를 살리려고 부임했을 때 수많은 전문 투자자들은 무슨 수를 써도 회사가 살아날 확률은 20%도 안 된다고 얘기할 만큼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거스너는 먼저 회사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들의 불만을 들었어요. 이 회사에서 판매한 컴퓨터에 공통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업에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스너는 문제가 있는 모든 컴퓨터를 전량 회수해서 수리한 뒤에 적절한 보상까지 해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 정책이었기에 경영진은 반대했지만 거스너는 무작정 밀어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미국 전역에 큰 이슈가 되었고요. 그동안 불신의 아이콘이었던 이 회사의 이미지를 단번에 신뢰의 아이콘으로 바꿔놨습니다. 거스너는 부임한 지 5년 만에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800억 달러의 흑자를 내는 우량 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993년에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다시 세계적인 기업이 된 IBM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온전한 복음뿐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소통으로 진리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께서 하시는 대로 크룩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손재석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즘 신뢰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 뭐 지름길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결국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인 것 같아요. 그냥 정통으로, 정면 돌파라고 하죠. 그 방법이 가장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소통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린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은 제프 넬슨의 아름다운 찬송가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고요. 또 남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신이 어디로 걸어가는지 알아야 한다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레이싱 경기처럼 남보다 조금 빠르다고 해서 곧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빠른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보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일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길이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경미의 내 평생에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리스탈 루이스의 Lord, I Believe in You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응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Voice of Praise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연희엘의 주사랑의 우서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김윤정의 나에 대한 모든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주께 가는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캔디 크리스마스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듯 합니다. 2026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약 100일 정도 남았을까요? 그쵸? 연말을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고 지나면은 하반기에 이제 마무리. 그러다 보니 계절도 가을이 된 것 같고 시간은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만 갑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혹은 바다 위에 망망대해 그냥 떠 있는 건 아닌지 막막하시기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 내 갈 길을 이미 아시고 먼저 가시면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지요?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자고요. 나의 갈 길 예수가 인도하시니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망망대해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 확신의 반석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 함께 고백했는데요.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나는 말로 다할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감사함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이 방송을 우연히 들게 되셨든 또는 북녘땅에서 외부의 소식이 듣고 싶어서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꼭 만나보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이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은 AM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이 남쪽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밤 시간에는 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남한 방송을 많이 들으십니다. 대북 방송들이 많이 중단이 됐고 그마저도 단파로 음질이 좋지 않고 더 멀리에서 내보내지만 이렇게 중파 AM을 통해서 방송하는 특히 복음만을 전하는 것은 저희 극동방송이 유일합니다. 저 북녘땅에서 복음을 또 접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외부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대와 꿈을 꾸시고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뤄가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금요일은 전국의 이 남한 쪽에 있는 탈북민 중심 사역 교회들을 한 군데씩 소개해드리고 있지요. 오늘도 정영신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금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평안하셨죠?
1: 네, 잘 있습니다.
0: 자, 오늘 살펴볼 탈북민 교회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시고 기도 제목 나눠드릴 때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살펴본 교회는 예수 마음 전원교회지요?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강화도로 갈 텐데요.
0: 네.
1: 강화도에 2012년에 개척된 예수마음 전원교회입니다. 본래 김포에 개척이 되었다가 이제 강화도로 이사를 갔는데요.
0: 예.
1: 최근에 고양시에 조현조 목사님 통해서 예수마음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마음 전원교회가 처음 이름이 예수마음 교회였어요.
0: 그렇죠.
1: 그런데 나중에 똑같은 이름의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되면서
0: 네.
1: 중간에 전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예수마음 전원교회가 되었습니다.
0: 예.
1: 우리 개척하신 분이 이무열 목사님인데요. 우리 이무열 목사님이 현재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의정부에 위치한 우리 탈북청소년대안학교인 함꿈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0: 예.
1: 그때 작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래요. 이 아이들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준 것처럼 이제 네가 그 아이들의 아비가 되어주면 좋겠다 라는 감동을 주시면서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0: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감동을 받고 바로 다음 날 이제 김포에 버려진 농가 주택을 얻어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예수
1: 예.
0: 마음 교회의 시작입니다.
1: 그쵸. 저도 이제 이전에 사역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꽃제비 출신 또는 무연고 탈북 아이들과 7년 동안 이제 함께 사시는 그룹홈을
0: 네,
1: 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런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된 예수마음 전원교회.
0: 어린 아이들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제 10대 초반의 친구들을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15년쯤 지났으니까 이 친구들이 다 성년이 되고,
1: 그렇죠.
0: 더러는 신학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친구들은 군대 가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1: 네.
0: 그런 과정을 보는 것이 또이 사역의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것
1: 네.
0: 같습니다.
1: 우리 목사님께서 그 중국에서 사역을 조금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 자, 우리 예수마음 전원교회의 목적, 그리고 사역들 한번 살펴볼까요, 목사님?
0: 예수마음 전원교회의 분명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미리 살아보고 경험해보는 통일한국입니다. 우리 북한교회 재건과 복음 통일한국의 예수의 제자들과 또각 영역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까지 해오신 사역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0: 우리 목사님의 영역도 참 넓고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이 사역의 직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1: 네.
0: 우리 특별히 예수마음 교회를 통해서 남과 북 다문화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를 통해 이제 신앙 양육 첫 번째이고요.
1: 예.
0: 두 번째 사역이 우리 둘이 하나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남과 북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안전 돌봄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미리 살아보는 통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과 후 학교입니다.
1: 예.
0: 그리고 힐링 센터가 있는데요. 이 힐링 센터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숨, 쉼, 삶이에요.
1: 오.
0: 참 특이하죠?
1: 네.
0: 자, 우리 이 힐링 센터 안에도 특별히 쉼이 필요하고 숨이 필요하고 삶이 필요한 우리 목회자 가정 그리고 선교자 가정을 위해 무료로 쉼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대외적으로 계속해서 함께하는 연합 사역들이 있는데요.
1: 예.
0: 그게 진심 예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러 교회들 또 남과 북의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최근에 카페가 하나 생겼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곳에 아름답게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서
1: 예.
0: 누구든지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카페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1: 예. 참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이제는 탈북민들을 섬기고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사역이 지경이 좀 넓어진 느낌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주민분들과도 함께하는 사역도 펼치고 계시는데요. 이런 수많은 사역들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구나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셨을까요?
0: 우리가 사역의 대상을 보면 이제 그 사역의 현황들이 그려지잖아요. 이제
1: 예.
0: 목사님 사역의 영역이 우리 김포 그리고 강화에 있는 탈북민 이웃들, 탈북민 자녀들, 그리고 그쪽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1: 네.
0: 목사님이 이제 고려인 자녀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인이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다 보니까 교회 운영과 또 사역을 이끌어 가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역을 함께할 일꾼들, 이제 실실한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사역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1: 예. 참 다양한 사역들 예배하고 또 나누고 섬기고 지원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쉬게 하고 하는데
0: 맞습니다.
1: 무엇보다 재정이 참 많이 필요하겠네요.
0: 이
1: 예.
0: 놀라운 이 다양한 사역들을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앞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고, 특별히 요즘에 이제 목사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러 사역자들과 통일을 품은 분들이 모여서 진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풍성하게
1: 네.
0: 드려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시설

0: 한글도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이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 가까이에서 귀한 사역하시는 또 이무엘 목사님의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또 사역 아니겠습니까? 마음 모아주시고 또 물질도 힘도 또 일꾼들도 이렇게 흘러가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동되시는 분들 지금 움직일 준비하시고요. 자,
0: 아멘.
1: 그리고 또 기도의 마음으로 감동되셔서 함께 마음 모아주실 분들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마음 전원교회가 이무엘 목사님 나눠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첫 번째, 숨, 쉼, 삶 힐링 센터와 우리 둘이 하나 센터 등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회가 강화도에서의 새로운 사역들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세 번째,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단체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지금 잠시라도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 주십시오. 목사님이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장으로도 섬기시니까 어마어마하게 분주하고 바쁘시지만
0: 맞습니다.
1: 그 사역 능히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 힘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는 인천 강화에 위치한 예수 마음 전원 교회와 그 사역들 그리고 목사님의 이야기 나눠드렸는데요. 이무엘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고 시청해 주신 찬송이 있네요. 소개해
0: 네.
1: 주십시오.
0: 목사님의 삶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찬송가인 것 같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네, 우리 목사님이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걸어 나가시기를 저희도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교회 그리고 기도 제목과 사역들 소개해 주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 교회 정영실 목사님과 함께한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법원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피해 446억여 원을 우리 정부에 배상하라고 북한에 판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이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의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김장철을 앞둔 양강도 농촌의 고추 거래에서도 북한 돈 대신 중국 위안화를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단속을 강화하면서 필로폰 유통이 위축되고 거래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양측은 합의 사실에 선을 긋고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이슬람 성지 메카 남쪽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히면서 사우디를 둘러싼 안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의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안보 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오는 19일 개막하는 가운데 한국은 41개 종목에 출전하고 북한도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을 파견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우리 정부의 입힌 피해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북한이 446억 2,641만여 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의 문을 연 상설 연락 거점으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교류와 협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고 이 과정에서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락사무소 청사와 종합지원센터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소송으로 소송 제기 3년 3개월 만에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북한에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어 법원이 서류를 게시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재판에 응하지 않았으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실제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받아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늘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 원유 수송과 중동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도 관련 역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파병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외교부가 공개한 공식 회담 의제에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김장철을 앞둔 양강도 농촌의 고추 거래에서도 북한 돈 대신 중국 위안화를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해산시 주변 농촌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장사하는 이른바 달리기 장사꾼들이 김장철에 대비해 마른 고추와 생고추를 미리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농촌에 가져다 팔고 농산물을 사들여 다시 도시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는데 다음 달부터 고추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물량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철 높은 기온 등의 영향으로 고추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장사꾼들의 매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농촌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춧값을 북한 원화보다 중국 위안화로 받으려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마른 통고추의 농촌 매입 가격은 1kg에 15에서 20위안, 생고추는 1kg에 약 2위안이며 해산시장에서는 마른 고추가 1kg에 18에서 30위안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4년 전 1위안당 북한 돈 1250에서 1300원 수준이었던 환율을 적용하면 당시 2, 3만 원 수준이던 고추 가격이 현재 북한 돈으로는 약 30만 원에 이른다는 설명입니다. 과거 위조 지폐 등을 우려해 위안화를 꺼리던 농촌 주민들까지 최근에는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해 외화를 선호하면서
장사꾼들도 농촌 거래를 위해 중국 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른바 빙두로 불리는 필로폰의 유통망이 크게 위축되고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의 전문 장사꾼을 통해 필로폰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강도 높은 단속으로 기존 유통업자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거래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평안북도와 양강도, 함경북도 등 중국과 맞닿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에는 마약 거래나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안전원에게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단속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공급이 크게 줄면서 1회 흡입 분량의 필로폰 가격은 과거 100에서 200위안 수준에서 현재는 500위안 이상으로 뛰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필로폰을 각성제나 진통제 대신 사용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진 데다 가격까지 오르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면서 이 같은 사용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양측은 합의 사실에 선을 긋고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과 물류 등 핵심 기반 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5개 지역에서 부분 정전이 시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며 러시아 시즈란의 정유 공장과 드론 생산 시설 등을 공격했는데요. 시즈란이 위치한 사마라 지역에는 러시아의 대형 정유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유가 상승 문제를 거론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모두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 궁도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방안은 좋은 생각이라면서도 실제 시행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정도의 시장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의 실질적인 전쟁 중단 의사를 확인한다면 우크라이나도 이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양측이 상대국의 에너지와 물류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러시아에서는 연료 부족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정전과 식료품 부족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연합군이 이슬람 성지 메카 남쪽에서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가 운용한 드론을 요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측은 메카의 안전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며 후티의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후티 측은 메카를 비롯한 종교시설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최근 후티의 공격 위협이 커지면서 사우디 당국은 메카와 제다, 타이프 등 주요 지역에 비상경보를 내리고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후티는 최근 사우디 동서를 잇는 송유관과 정유시설 등을 공격하면서 사우디의 원유 생산과 수송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우디는 홍해를 통한 대체 수송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홍해로 연결되는 바브엘만 대부 해협 일대에서도 후티의 위협이 이어지면서 사우디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 원유 수송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안보 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강일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군사대표단이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안보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는데요. 북한 고위 군사당국자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북중 간 군사 안보 분야 교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어떤 수준의 안보 협력을 이어갈지도 관심사인데요.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김 부상이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의 안보 포럼에 참석

한다는 사실 정도로 별도의 북중 군사회담이나 새로운 군사협력 조치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표단 일정이나 중국 측 인사와의 회담 여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모레 일본 나고야 미즈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소속 45개 국가 올림픽 위원회와 난민팀에서 선수 1,798명이 참가해 43개 종목, 71개 세부 종목에서 모두 469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합니다. 일본에서 하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것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32년 만으로 경기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아이치현 19개 도시와 도쿄, 오사카 등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한국은 크리켓과 빠데를 제외한 41개 종목에 선수 792명을 포함해 천여 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고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이어온 5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고 남자 축구도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4회 연속 우승을 노립니다. 수영 김우민과 배드민턴 안세영, 펜싱 오상욱, 탁구 신유빈, 육상 우상혁 등 주요 선수들도 출전하는데요. 북한도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여자 축구는 이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방글라데시를 10대 0으로 꺾었습니다. 북한은 직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18개, 동메달 10개 등 모두 39개 메달을 따내 종합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2022 항저우 대회가 1년 연기돼 열리면서 3년 만에 개최되는 하계 아시안 게임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전국 대부분이 흐리겠는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서울과 인천에서는 하루 동안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과 수원 19도, 서울 1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8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대관령과 속초, 강릉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속초 19도, 강릉 18도, 영월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월 25도, 강릉 24도, 속초 23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와 전라도도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대체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이니까요.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남원 19도, 고창 18도, 천안 17도, 낮 최고기온은 고창 29도, 남원 28도, 천안 27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종일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포항과 부산, 울산, 통영에서는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부산 23도, 포항과 울산 22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 27도, 포항과 울산 26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에서 종일 흐린 날씨와 함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6도, 제주와 서귀포가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이어도 모두 27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종일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장현 17도, 개성 16도, 진남포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진남포와 장현, 개성 모두 27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와 양강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원산과 고성, 장진, 청진, 운기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운기 19도, 장진 10도, 해산 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산 25도, 운기 21도, 장진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8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또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9927 성도님 오늘도 문자를 주셨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언제부턴가 새벽녘에 눈이 조금 일찍 떠지면 듣게 됩니다. 나이를 들어갈수록 잠이 부족해지는데 일찍 자고 또이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면서 또 복음 통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나눠주셨어요.

조금 더 주무셔도 될 텐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의 고백이 너무나 귀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그런 은혜의 사연들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창조의 우리 주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었죠.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에 물을 모으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형편보다 크신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했고요. 이어진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은 만유의 주제, 찬양사역자 조찬미 씨였습니다.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번더 함께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찬양해야 하니, 너희는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며,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고, 기쁨의 함성과 함께 아름답게 연주하라.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공정하며, 그의 모든 일은 진실로 행하여진다. 그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니, 여호와의 인의가 땅에 충만하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창조되고 그의 입의 숨결로 삼라 만상이 창조되었으며 그가 바닷물을 둑같이 쌓아 올리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온 세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계 모든 주민은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성취되었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의 도모를 파하시고 모든 민족의 계획을 폐하셨으나 여호와의 의도는 영원히 서고 그의 의향은 대대에 이른다. 오늘도 말씀하시며 이루시며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대하며 9월 18일 금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진 프란시스코 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아름다운 정원과 농부들을 그려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화가이지만은 그가 젊었을 때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밀레는 화려한 거실에 걸리는 그림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애썼습니다. 이러한 밀레는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철학자 루소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밀레가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 그리고 있었을 때에 그림 한 점 팔리지 못한 밀레는 온기 없는 냄방에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땔감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서 빨리 이 그림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밀레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친구 루소가 찾아옵니다. 여보게 밀레,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네. 드디어 자네가 그린 그림을 이해하고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일세. 루소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며 대신 그림을 골라오라고 부탁을 했네. 자, 여기에 돈이 있으니 받게. 루소는 두툼한 지폐 봉지를 밀러에게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끝낸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의 그림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지났을 때에 밀레가 루소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낯익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밀레가 그린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였었습니다. 루소의 따뜻한 마음을 안 밀레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그러죠. 그 순간 밀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벗의 생활고가 딱했지만은 그보다 벗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알았던 루소의 배려 속에 참된 우정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한 친구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친구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0: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한 분을 친구로 삼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고 항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찬양사역자 나무에는 목소리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진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남과 북이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서 그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찬양,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항상 우리들이 등을 밀어주시며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는 둥대와 같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언제나 걸어가게끔 우리를 도우시고 빛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1: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 우리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경도 단천이 고향인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세문안교회 세운 성가대였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승리의 은혜 가득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함경남도 단천에서 온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의 찬양, 나의 등 뒤에서였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과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렇게 제사장 국가가 되는 남과 북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33편 조금 전 함께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찬양해야 하니 너희는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며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고 기쁨의 함성과 함께 아름답게 연주하라. 우리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사랑의 노래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가족을 위해 중국으로 달북했지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딸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향하던 길에 붙잡혀 북송되었고 감옥에서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습니다. 북한 감옥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밤낮 없이 이어지는 신문과 폭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육신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도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신기하게도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죄수로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감옥 안에는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했고 내일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 절망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굳은 얼굴로 지내던 사람들에게 웃음이 생겼고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품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을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살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옥은 저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0: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단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을 본문으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 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악한 사람은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합니다.

예수 믿고 고마든 우리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과거에 잘못된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의 길,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복받는 길을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방국 유대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8명의 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지,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자신들이 집 가까운데 편하게 예배드리는 그 편리함을 대신 택했기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온 전통이고 관습이었는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편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타협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7절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부응하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이 같은 상황에서 왕이 명령해서 무조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오늘부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라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백성들이 마음을 왕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왕이 염려해서 적당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우리 일생 살아온 동안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사 넘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아온 동안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는 문제가 종교 혼합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을,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예배 형식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 예배 형식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를 났을 때 보니까 우상들은 제거됐는데 아직 산당을 저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명령해서 모든 산당을 헐어버려라! 일부 백성들이 반발해도 과감하게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도 다 없애고 그 다음 노뱀마저 그 역사적 유물인데 그걸 또 우상으로 섬기니까 부숴버렸습니다. 여시아 왕도 모든 산당의 그 제장을 철폐하고 산당을 부숴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8절입니다. 옛적의 유당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장을 불러오고 또 제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주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과감하게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산당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산당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산당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기 영혼 돌리는 삶을 살아가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

0: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삶 속에는 산당을 제거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산당은 제거되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입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제1주의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권이 서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과 산당을 철저히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 버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 한평생 굳게 붙잡고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을 본문으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8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의 하늘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는데요. 함경도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부산, 포항이 21도, 대구와 목포, 여수가 20도, 서울과 강릉, 광주가 19도, 대전이 1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청진이 17도, 신의주와 춘천이 16도, 함흥이 15도, 강계가 9도, 해산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8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대전, 목포,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대구, 여수, 포항이 26도, 함흥과 해산, 부산이 25도, 강릉이 24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그럼 매 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0: M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시고자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최시장 국가로 쓰시고자 수많은 외침과 민족적 고난의 역사 속에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내리사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괴기와 술수를 자행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온통 우상 숭배와 정력과 죄악으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의 악한 사상으로 자유민

0: 우리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떠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역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땅에 추구하는 우리 동포들을 살리는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 완성의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청명한 가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찬양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이 아침도 즐거이 하나님의 법 안으로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우리의 길을 겸손히 주께 여쭈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의 예배 시간 주후 2026년 9월 18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 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역대상 1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이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용사들,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운 동역자들이죠. 다윗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우시지만 함께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려면 동역자들, 우리 귀한 부교역자분들이 아주 좋은 분들, 다윗의 장수와 같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든든하게 서야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순탄하게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세워오신 것은 우리 부교역자분들이 참 좋은 분들, 참 잘 갖추어주신 좋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동역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어떤 교회든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데는 그 교회의 전설과 같은 부교역자들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가장 큰 부흥과 전성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우리 부교역자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또 좋은 분들로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함께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든든한 용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이 활동하는 이것들을 보면 와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죠. 자, 이분들을 보면 10절 그 다음 보면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리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러죠. 자,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내일처럼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온 이스라엘을 도와 함께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다윗을 목자로 삼아서 강건하게 하시고 복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 용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든든한 용사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스라엘을 든든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한 용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부교육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든든한 일꾼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이 든든하게 잘 서야 또한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요즘 우리 매일 시간 순번을 정해서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또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교회의 여러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일은 얼마나 든든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면 한 달 후에 체크하면 상당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응답이 되죠.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장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있는 용사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11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자, 다윗에게 있는 용사 중에 기라성 같은 최고의 용사들이 3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예전에 일당 1000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사시대의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 들어보셨죠? 삼손이요, 얼마나 기운이 좋았는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주니까 나귀의 턱뼈, 이 나귀의 턱뼈로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1000명을 때려서 죽였어요. 나귀 턱뼈로. 엄청나죠? 우리는요, 한두 명 때리다 보면 지쳐서 푹 쓰러질걸요. 체력이 안 돼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씨름도 여러분, 뭐 격투기 같은 것도 보면 선수들 막 한 명을 상대하는데 뭐 한 3라운드 뛰면은 한번 힘들어서 푹 쓰러집니다. 네.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이게 기운이 힘이 보통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윗의 장수 중에 누가 있냐면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창을 들어 한 번에 몇 명을요? 300명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300명을.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의 이 능력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아주 강력한 장수들이 즐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성기, 어떤 제국이나 어떤 시대에든 그 제국과 그 시대의 전성기에는 지도자 한 사람만 우뚝 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뭐 예를 들면 문학의 시대에는 대문호들이, 음악가들이, 미술가들이 막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이제 장수들이 막 쏟아져 나오려면 그 쏟아져 나오는 이 용광로와 같은 이 풀이 세워지는 분위기와 여건들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돕는 분이 바로 돕는 동역자가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보면은 12절에 그 다음은 이 야소부암 다음에 이제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0명 용사 중에 탑3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용사 중

중에 하나이니라 그러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3절에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와서 치니 보리가 많이 난 보리밭이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막 쳐서 올라오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가죠. 일단 블레셋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골격이 유대인보다 컸습니다. 해양민족들이죠. 자, 바이킹민족, 해양민족. 그리스 쪽에서 넘어온 약탈을 일삼던 이 아주 이 해양민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해양 평지에서만 살았는데 이 산지에 사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며 막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오니까 도망가는데 이때 혼자 14절에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그러니까 이 보리밭은 유대인들이 키웠던 밭이겠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일당백이죠. 일당백. 막 몰려오는데 우와 무섭다고 다 도망가는데 혼자 거기에 우뚝 서서 막 휘두른 겁니다. 창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15절에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에게 이를 때에, 자, 이 아둘람은 어디 있냐면 블레셋 해양 지역의 이 평야로부터 그다음에 예루살렘 산지로까지 올라가기 전 이 남쪽에 이 유다 지역에는 뭐가 많냐면 이제 유다 지역에는 이 석회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암 지역에 있는 석회암은 항상 석회암 동굴을 만들죠. 그래서 석회암 동굴 우리나라도 저쪽 이 영동 쪽에 가면 강원도 쪽에 가면 이 석회암으로 된 아주 멋진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 지형 자체가 물이 흐르면서 높고 공간을 형성하면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굴을 만드는데 그 굴 중에 하나가 이제 아둘람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지역의 아둘람굴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신할 때 근거지로 삼고 숨을 수 있는 이 아둘람굴에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이 숨어서 기거하다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둘람굴에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 맞은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었습니다. 자, 그때에 16절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다윗은 이제 왕이니까 혹여라도 전쟁에 죽으면 안 되니까 30 용사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이를 싸웠는데 이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자, 이것은 물론 목마르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그 성문 곁을 돌파해서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을 좀 몰아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도 들어 있겠죠. 자, 그러자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셋이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진이 있는 곳에서 그 적진을 뚫고 그냥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우물을 퍼가지고, 우물을 퍼서 물을 담게 하려면 한 사람은 하지만 두 사람은 또 경계를 쏘고 지켜야 되는데 블레셋들이 막 쫓아오겠죠. 계속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갖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이들이 그렇게 고상해서 뭐 생채기도 나고 피도 흘리고 했겠죠. 그러면서 왕이여,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안타까움으로 아쉬움으로 했던 말인데 이 말을 듣고 이들은 뭘 했느냐? 목숨을 걸고 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 우물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충성하는 백성들의 충성심을 자신의 안타까움, 자신의 개인적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결과적으로는 사용이 됐던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좋겠다 했더니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막 가가지고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설마 그럴 줄이야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러다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칫하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갈 수 있게.

0: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이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죠.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툭 뱉었던 말에 목숨을 걸 수 있거든요. 툭 뱉었던 말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부하들의 충성, 이 충성은 나를 향한 충성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충성해야 될 이들이 나의 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죄책감도 있고, 이러다 이 귀한 장수들이 목숨을 잃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자기가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하나님 절대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더라 그럽니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의 말 한마디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생명을 걸고 과감하게 물을 떠올 정도로 다윗 시대의 장수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죠. 아마 다윗이 여러분 기도합시다 장수들. 그러면 이들은 싸움도 싸움이지만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유다왕을 위해 기도했을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용장들이 많아야 됩니다. 섬김의 장수, 그 다음 기도의 장수. 곳곳에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가서 전도의 장수들, 용장들, 또 주방에서 주방의 용장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있는 곳에서 충성되게 하는 걸 보면 아 좋다, 너무 좋다. 또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다. 한 분 한 분 보면 다들 일당백을 감당할 장수들이신데 이곳에서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 부흥의 시대, 교회가 성장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용장들을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이것으로 더욱더 이 지역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움으로 말씀의 성취를 이룬 다윗의 용사들을 바라보며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그들은 다윗의 용사이기 전에 듬직한 하나님의 군대들이었습니다. 그 용사들 중에 주군의 마음을 읽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온 용사들의 일화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그들의 목숨을 건 충성 앞에 다윗의 반응 또한 감동적이에요. 그 물을 차마 자신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이 지도자의 결단은 부하들의 용맹을 취함을 넘어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공동체의 연합을 기대하는 참 지도자의 모습으로 묵상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이 리더의 모습이 더욱 요구되는 오늘날이에요.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영이 세워질 약속의 나라에 우리도 허락받은 시민으로서 오늘도 단단하고 당당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9월 18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 도다. 시편 97편 1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빛이니 윤재입니다. 매순간 주께 하듯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게,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전해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죠. 그런데 식사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신 뒤에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며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죄인이라 불린 것을 감안해 볼 때에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여인이었던 듯합니다.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예수가 참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어떻게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가 말하지 않은 생각까지 아시고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0: 바벨론에 빚을 졌습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채권자는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시몬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판단이 옳다라고 하셨지요. 이 비유는 바리새인 시몬과 그 여인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발 씻을 물조차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여인은 자신이 받은 용서의 은혜를 알았기에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도 그 여인도 모두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차이는 빚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깨닫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치 1000데나리온을 용서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은혜 앞에 그 여인은 감격하며 살아갔던 것이지요. 반면 바리새인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고도 겨우 50데나리온만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을 수 있었고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은혜의 높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지요. 반대로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도 마치 50데나리온만 빚진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결국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며 자신을 높이게 되지요. 은혜가 머무는 자리는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을 아는 사람에게는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만 바라보며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어려운 것이지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여인은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를 품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애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의 초대에 순종해서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이 은혜의 하루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 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또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뢸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 낙타가 운송수단의 하나였죠. 사람을 태우고 짐을 나르는 일을 다 낙타가 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많으면 부자였고 낙타가 많으면 권력자였다고 합니다. 낙타는 매일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주인은 낙타에게 그날 일해야 할 적당한 짐을 실어줍니다. 주인이 욕심을 부려 낙타에게 너무 많은 짐을 실어주는 일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짐을 실어주면 낙타는 얼마 가지 못해 쓰러져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낙타에게 적당한 양의 짐만을 실어준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짐만을 실어주시죠. 성경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워주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잘 감당해냈을 때 오는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대학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진짜가 진짜를 만든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네덜란드 화가 한반 메헤레는 전설적인 위조 작가입니다. 메헤레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겨 이미 전설이 된 화가들의 작품을 위조했습니다. 메헤렌이 전설이 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유명한 작품을 잘 따라 그려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린

새로운 작품을 유명한 작가의 그림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입니다. 메헤레는 수백 년 전의 그림처럼 보이기 위해 낡은 캔버스 위에 덧칠을 해가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때로는 17세기의 형편없는 그림을 사서 그 위에 덧칠을 했습니다. 메헤렌의 그림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전문가들도 유명 작가들의 미공개 작품이 발견됐다라며 메헤렌의 위조품을 거액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메헤렌의 사기 행각이 밝혀진 것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과학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헤렌의 그림을 마치 거장들의 다른 작품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헤렌은 거장들의 그림으로 착각할 만큼 훌륭한 그림 실력이 있었고 자신만의 작품을 그려냈지만 결국 위조 작가라는 멍에를 벗지는 못했습니다. 진짜를 그려내는 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짜를 따라하려고 노력해도 결국 가짜가 될 수밖에 없듯이 진리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진리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성경뿐이며 이 복음을 믿을 때만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모든 진짜인 척하는 가짜들을 멀리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성경뿐임을 철저히 믿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만토바디 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서울 바하 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흥로교회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경주 남부교회 이석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상생은 상생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5절에서 6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아닙니다.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답이 있으시면서 왜 질문하셨을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요, 빌립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그러니까 방법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시험하고자 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아울리치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떤 답을 내놓습니까? 각 사람이 조금씩 모아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빌립의 계산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짧은 순간에 거기까지 계산했다는 것은 굉장히 비상한 머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의 계산 속에 예수님을 전혀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는 사람들 가운데 돌아다니다 한 아이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안드레 역시 말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돈을 보았고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은 답을 내놓지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지 정해두신 바가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라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릴 때에 5천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아울리치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요, 정말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헌신 너무나도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 교회가 더 크니까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린 작은 재능을 작은 헌신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나에게 맡길 때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너희는 보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울리치는 먼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하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 손에 들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보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풍족히 나누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조금씩 맛만 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아까우니까 조금만 먹어, 많이 없으니까 조금만 먹어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출발은 오병이어지요. 너무 작은 겁니다. 한 사람이 먹기에는 충분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먹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을 거치자 그 작은 것이 많은 사람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이번 아울리치에서 하는 일들도 어쩌면 오병이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인사 하나, 작은 땀방울,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짧은 기도, 우리에게는 정말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면 달라지겠지요. 우리 손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풍족한 은혜로 나누어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섬겨 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또한 품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받은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흘려보내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을 거쳐 수많은 사람의 식탁으로 흘러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손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0: 장생입니다. 나를 살리신 은혜가 나에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로 흘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남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십니다. 12절 하반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이 11절, 그러니까 먹은 것에서 끝나지 않은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지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 기적의 본연의 목적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왜 굳이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물론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5천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요 빌립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도 보았을 거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보고 또한 손으로 들고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손에 남은 은혜의 증거들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울리치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서 아,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증거가 우리 손에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풍성히 나누게 하셨음을 우리의 눈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리치가 끝났을 때에 우리 손에도 12바구니와 같은 그 은혜의 고백이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를 들고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5천명을 먹일 능력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행하실지를 정해두신 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에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12바구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울리치가 바로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남부교회 이석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777-7762, 054-777국에 7762번 경주 남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타에 계속 그 채널이 그 일관에 맞춰 있고요. 일하면서도 계속 극도 방송 듣고 있어요. 뭐 무조건 좋죠. 좋고. 그래서 내가 거기도 계속 이제 해야지 하다가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조금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습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을 그래도 제일 많이 듣지 않을까.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죠. 뭐 광고도 안 하고 순수 복음방송이라는 게 어쩌면 마음에 이제 부담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도 있고 늘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빚진 마음이 전해 그 듣고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들으면서도 뭐 1, 2만 원이 참 작지만은 커피 한잔 값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뭔가 이제 하려면 한쪽을 쓰면 한쪽을 줄여야 되거든. 그래서 커피 한잔 값만 한 달에 줄여도 또는 외식 한 번만 안 해도 우리가 마음의 빛을 갖고 우리 대신 방송 선교를 하는 그분들께 힘이 되지 않을까. 예, 힘을 내시고 다 동참하기를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1: 극동방송에 감사하다는 전파 선교사님의 고백. 그 고백에 저희도 감사합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 마음이 저희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파 선교사님들과 함께 달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집니다.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0: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 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0: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1: 방송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0: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1: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0: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1: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오.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0: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1: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에
0: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제1감리교회 김성국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 많은 선교사님들의 거룩한 순교를 통해 이 땅에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금의 한국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907년 성령의 부흥을 다시금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여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어제도 오늘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다가올 명절, 바로 추석이에요. 가을 추 저녁 석, 즉 가을 저녁이라는 의미죠. 가을 저녁은 풍성함과 여유, 그리고 쉼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해 동안 흘린 땀방울이 열매로 맺혀 식탁 위에 올라오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추석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단순히 풍요로움에만 머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되고 집안에 웃음꽃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넘칠 때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조건적인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결국 감사와 기쁨은 가진 것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진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추석의 풍성한 저녁상을 대할 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예배의 자리로 변하게 될 거예요. 이번 명절 여러분의 가정이 단순히 배부른 명절이 아니라 한 해 동안의 수고와 감사가 가족과 이웃의 웃음 속에서 흐르고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주님으로 행복한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아, 이제 정말 코앞으로 성큼 다가온 추석이죠. 이 두 글자 듣기만 해도 풍성하고 보기만 해도 설렘으로 충만케 해주는 참 사랑스러운 단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추석도 때로는 좀 날씬하고 기름기가 덜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한 해의 수확을 풍성히 거두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두어드리는 소산이 많든 적든 풍성하든 고나든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사실 자체만으로 충만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상황과 여건을 넘어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참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샬롬 모닝 루틴 하면서 다짐하셔야 돼요. 이번 추석 연휴간에는 범사에 감사하리다. 반찬이 조금 미흡해도, 친척이 말을 조금 예쁘게 안 해도 아, 이거 좀 힘든가? 오히려 감사, 오히려 감사. 이번 연휴 내에는 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 아침 또 감사로 고백하시는 우리 많은 방송가족분들이 계십니다. 뒷자리 9507님, 보석PD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오늘 저희 집 구역 예배라서 청소하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또 일상 가운데 이렇게 청취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9507님이 참 귀합니다. 뒷자리 2642님,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보석PD님 밤새 평안하셨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요. 새벽 예배 후에 만나는 아침 하늘 참 멋지다고, 이 새벽 하늘을 사진에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륙사님께서. 아, 정말 너무 멋져요. 제 마음이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아, 구름도 아주 은은하게 껴있는데 정말 멋진 이 가을 새벽 하늘을 또 이렇게 찍어서 기쁨으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아, 정말 주님께서 또 지난 밤 저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셔서 잘 잤습니다. 우리 이륙사님께서도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밤새 평안하셨죠? 자, 뒷자리 9918님께서도요 오늘의 오프닝에 오프닝이라고 또 화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제 오프닝 멘트, 아, 녹음 파일로 제가 들으셨죠? 메일로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요 오프닝 제가 요즘에 좀 편집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앞부분에서 나눴던 그 오프닝 부분만 편집본을 녹음 파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오프닝이라고 세 글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전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딱 그 오프닝 부분만 짧고 임팩트 있게 제가 편집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프닝 선물 드려요. 오프닝 세 글자 보내주세요. 자, 더불어서 이 시간 출석 체크 받을게요. 두 글자 감사, 감사, 범사에 감사, 일에도 감사, 절에도 감사,

감사 고백하면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더불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9030 우물점 9030번으로 감사, 감사라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 올리면서 이 시간 감사 두 글자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프닝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9030 우물점 9030번입니다. 907님 오프닝이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6809님 샬롬 좋은 7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요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갔네요. 모기도 있어요. 오, 막 이러면 유유. 그래도 감기 조심하세요. 한 주간 라디오 진행하시느라고 피디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영원히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기온을 보니까요, 지금 포항이 약 한 24도 정도 되고 낮 기온도 크게 안 올라요. 한 25도 안팎. 경주는 현재 21도, 낮에 24도고요. 영덕은 현재 23도, 낮에 24도 정도까지 이렇게 오를 예정인데요. 거의 차이가 없네요. 요즘에는 또 낮 기온도 부쩍 떨어져서 선선하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또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환절기니까 겉옷 잘 챙기셔서 이렇게 큰 일교차에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기는 아직은 있어요. 왜 있을까요? 모기 너무 싫어. 뭐 그래도 모기야 고마워. 내가 오늘 감사를 마음먹었으니까 그냥 감사 한번 줄게. 이런 마인드로 오늘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와 우리 4420님께서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오늘 제가 경주로 내려갑니다. 우와. 아는 지인분들과 함께 내려가는데요 생애 첫 기차 SRT 타보고 기대가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경주로 이렇게 여행 오시는 거죠. 제가 더 설레는데요. 경주 진짜 좋아요. 요즘에 예전에도 좋았지만 요즘에는 놀거리도 굉장히 풍성하고 황리단길, 지금 전국에서 핫하죠. 황리단길에서 또 많은 그런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420님 언제나 웰컴이고요. 우리 2034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래간만에 퇴근하고 출첵합니다 라고요. 퇴근길에 또 출첵 남겨주신 우리 2034님 늘 귀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밤새 일을 마치시고 또 퇴근 중에 출첵을 하시는데요 정말 힘이 납니다. 저도 힘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2034님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화이팅해요. 지금 오프닝 세 글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방송하실 분들은 참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메일 주소 적어달라고 얘기를 미처 못했는데 알아서 메일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시네요. 우리 이육사님처럼 오프닝 세 글자와 메일 주소도 보내주시면요 제가 오프닝 오늘 녹음 편집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메일 주소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4714님 장거리 출근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극동방송이 있어 감사합니다. 의성으로 강의 갑니다. 우와. 지금 의성으로 좀 출장 가시는 것 같아요. 강의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교수님, 선생님이실까요? 우리 4714님 안전 운행하시고요. 제가 말씀과 찬양으로 힘을 드릴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다녀오세요. 참 감사합니다. 2042님께서도요 오프닝 보내주셨고요. 자 4557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감사로 주님과 함께하는 출근길입니다. 오프닝을 매일 함께 시작하는 좋은 아침 덕분에 출근길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힘이 납니다. 우리 4557님 오프닝 혹시 메일 주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녹음 편집 파일 보내드릴게요. 5410님 새싹분이신데 오프닝 세 글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 사랑하시고 포항극동방송 김보섭 PD 방송 잘하시고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오늘 감사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라고 굉장히 임팩트 강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잘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보겠습니다. 우리 5410님 늘 감사하고요. 오프닝이라고 또 보내주셔서 힘이 내요. 자 더불어서 메일 주소도 한번 보내주시면요 녹음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 두 글자로도 오늘 이 시간 출첵 제시어 받고 있습니다.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의 전화가 함께합니다. 위기에 당신 곁에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생명 존중, 사랑 실천, 자살 예방.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에 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 포항 생명의 전화에서는 삶에 지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혼자가 아님을 말해주려 합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하는데요.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가족 또는 가까운 친구와 걸으면서 자살 위기자들에게 혼자가 아니며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철길숲 생명사랑 8km 밤길을 걸으며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도 함께하고 사랑의 불도 밝히며 생명의 가치를 함께 비추길 바랍니다.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의 전화와 함께했습니다.

0: 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은요, 믿음의 기업을 만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귀한 후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죠. 바로 포항교통방송의 언성 히어로, 노래되지 않은 영웅들, 믿음의 기업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십니다. 오늘은 전화로 모시는데요, 바로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카페 우리 이희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1: 저래도 감사.
0: 야. 아, 우리 대표님, 우리 성도님 목소리가 정말 힘이 있고 이 아침을 깨우는 좋은 아침입니다에 정말 최적화된 목소리의 소유자가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대표님 네. 귀한 걸음 전화로 해주셨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저는 경주 충효동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이희숙입니다. 방송국에 직접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며 전화로 통화드립니다.
0: 아, 감사해요.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대표님. 네. 아니, 지금 어떻게 좀 출근을 하셔서 매장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 와중에 이렇게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1: 그렇죠. 다른 날보다 한 3, 4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0: 아, 미리 이렇게 더 출근을 하셔서 좀 미리미리 다 끝내놓고 지금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고 계시는군요.
1: 네, 그래요. 제가 마음이 편하죠.
0: 아, 그렇군요. 아이고, 우리 대표님 또 이 아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또 포항교통방송을 위해 물질로, 기도로, 애정으로 귀한 동역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이신데 이른 이 아침 전화 연결하고 계세요. 지금 좀 소감이 어떠세요? 한마디 부탁드려요.
1: 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0: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저희를 섬겨주시고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우리 대표님이 계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좋습니다. 예. 포항극동방송의 언성 히어로, 믿음의 기업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오늘은 이희숙 대표님과 전화로 함께하는데요.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박태준의 우리 보리 찰보리빵에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설탕 보리떡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자, 뒷자리 4540님께서도요, 오프닝 오늘의 세 글자 녹음 파일 사모하면서 보내주셨고요. 러빔의 찬양 참 은혜가 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기약 먹고 잤더니 일어나기가 힘드네요. 아이고, 맞아요. 우리 4540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직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속히 주님께서 회복

시켜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9507님 오늘의 출첵 제시어 두 글자 감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420님도 2667님도 4540님도 많은 방송가족분들 이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3631님께서도요. 감

0: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하며 팀의 승리에 조용히 기여했던 영웅들. 이처럼요, 포항극동방송의 사역에도 조용하지만 문근히 귀한 동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의 언성 히어로는요,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이희숙 성도님이세요. 대표님, 오늘 이
1: 네.
0: 시간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주로 몇 시에 이렇게 매장을 오픈하세요?
1: 7시 반에 오픕니다.
0: 7시 반에? 아,
1: 네.
0: 이렇게 좀 출근길에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1: 그럼요.
0: 계시는군요.
1: 네.
0: 아, 그렇군요. 그 귀한 시간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 우리 대표님, 처음 믿음 생활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 지금 잠시 교회는 쉬고 계시지만 또 믿음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포항에 또 오시기 전에 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1: 네네. 한 36년 전도 전인데, 90년도쯤에 친구 따라서
0: 네.
1: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0: 네, 아, 그랬군요.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포항으로도 오시고, 포항은 언제 오셨어요?
1: 94년도에 내려왔어요.
0: 94년도에.
1: 네.
0: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아드님께서요, 듣기로는 우리 최지용 목사님께서 신무하시는 이 안강 순복음교회 성도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벌써 30년째라고요?
1: 30년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서너살부터 제가 보냈습니다. 한 25년은 된것 같아요.
0: 그래요.
1: 열심히 다녀요. 어제 저녁에도 갔다 왔더라고요.
0: 와, 어제도 또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1: 뭐
0: 다녀오셨고요.
1: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가는 것 같고요. 안강까지 그걸 고모, 사촌 형들,
0: 네.
1: 뭐 친구, 뭐 전도를 많이 하는데 죄송하게도 저만 아직.
0: 와, 우리 아드님께서 전도도 하세요. 이런 마음을 또 품고 계시는군요.
1: 많이 했더라고요.
0: 거의 사역자, 준 사역자가 아니실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아드님이시네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사업에 이렇게 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1: 아, 카페를 저는 이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경주 시내 버스 기사, 아와 그 전에 이제
0: 네.
1: 레미콘 기사를 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이제 우연찮게 막차 들어오다 이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만두고 이제 잠깐 쉬는 사이에 그 앞에 대형 카페에서 사장님이 한번 도와달라 그래서 한 매니저로 한 3년 정도 열심히 근무하고
0: 네.
1: 어떻게 나오는 길이가 돼서 나오자마자 이게 또딱 마침 나와 있어서 바로 집주에 있는 거라서 하게 됐어요.
0: 그렇습니다. 이게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들고요. 아니, 어제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다가, 아니,
1: 네.
0: 김은혜 사모님, 우리 경주 사방교회 김은혜 사모님하고 또 절친이라고.
1: 그러니까 제가
0: 예.
1: 안강에 한 22년 살다 왔는데 그때 애기들 어릴 때부터 선생님 옛날 논술 선생님도 하셨죠.
0: 예.
1: 저는 또 그때 기능학습지 교사를 하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연결돼갖고 좀 같은.
0: 그래서 우리 김은혜 사모님이 안 그래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우리 소망이들을 또 정말 오랜 시간 또 섬겨주시고 극동방송의 절친한 버지신데요. 우리 사모님께서 연락 오셔서,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귀한 분 섭외가 됐냐고 막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한동안 기쁨으로 통화를 했네요. 아니, 성도님, 그러면요, 포항 극동방송에 이 믿음의 기업으로 후원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일단 언제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까요?
1: 아, 사실은 제가 이거 오픈하기 전에 전 직장에 매니저로 근무할 때
0: 네.
1: 거기서도 그 인수 PD님하고 연결해가지고
0: 정인수
1: 제가 후원을
0: PD님.
1: 했었거든요.
0: 네.
1: 제가 가기 전에도 그 먼저 사장님한테 해다고 하니까 안 하셨었대요. 그래 이제 제가 매니저로 하면서 듣고 밀어가지고 하게 됐고요.
0: 아,
1: 그
0: 그래요.
1: 이제 제가 나와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이 됐고, 또 제가 지체장애인 미용봉사를 11년째 하고 있는데,
0: 그래요.
1: 그냥 뭐 제가 가진 무언가를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그냥 순수한 마음뿐으로 시작했어요.
0: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이 마음이, 이런 귀한 마음을 주신 주님께 먼저 너무 감사하고요. 가진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고 흘려보내고 싶다라는

0: 대표님이 고백이 이 아침
1: 네, 그게
0: 정말
1: 기쁨이
0: 은혜인
1: 많이
0: 게,
1: 크더라고요.
0: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이 되는군요.
1: 네, 배우는 게 제가 더 많고.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흘려 보내주시는 우리 이희숙 대표님이 이 아침 또큰 은혜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카페 운영하면서 좀 복음을 전하거나 극동방송을 이렇게 전하는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었을까요?
1: 제가 전하지는 못하고 저 복음을 늘 받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복음을 늘 받고 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선물 당첨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방문을 하실 것 같아요.
1: 네, 방문도 있고, 네, 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 올 일이 잘 없는데 방송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까처럼
0: 네.
1: 이렇게 선물을. 근데 하도 이제 나오니까 어딘가 궁금해서 찾아오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0: 아, 그래요?
1: 네네.
0: 아, 이 카페, 이 은혜로운 믿음의 기업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믿음의 기업, 믿기만 순례라 하신 거군요. 아, 그러면 우리 대표님 딱 뵙고 너무 기쁘게 또 맞이해 주셨을 것 같아요.
1: 네, 더 반갑게 맞이해드리죠. 무료로
0: 네.
1: 드리지만 더 좋습니다.
0: 와, 무료로 섬기지만 또 그저 섬기지만 오히려 더 반갑고 기쁘다는 우리 대표님의 말씀이 정말 이 아침 기쁨이 됩니다. 뒷자리 1447님께서요,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카페 대표님, 방송으로도 목소리를 듣게 되다니 너무 반가워요.
1: 아시는 분인가 보다.
0: 그런가 봐요. 여기 커피 샌드위치, 특히 대추차 강추입니다. 아니, 대표님, 대추차 완전 강추하는 바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1: 네, 제가
0: 대추차가.
1: 열심히 마시는데 집에 가서 또다 가려가지고 걸러서
0: 우와.
1: 수제로 다 갖고 오는
0: 직접 우리
1: 거예요.
0: 대표님께서요. 와, 이 대추차 요즘 같은 가을날 완전
1: 네,
0: 대박이잖아요.
1: 겨울에 엄청 나가요.
0: 이게 또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저는
1: 네.
0: 환절기에 목이 좀안 좋을 때 대추차 마시면 참 좋더라고요.
1: 대추차 싸왔어요.
0: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빌어서요,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카페 홍보 한번 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된 메뉴가 뭐예요? 시그니처 메뉴.
1: 아, 시그니처는 요거트인데, 사실은,
0: 요거트요?
1: 예, 100% 수제고, 저녁에 이렇게 준비 딱 해놓고 왔다가 아침에 오면은 이게 다 숙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0: 우와.
1: 잘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람수 다 재워가지고 이렇게 싹싹, 디피를 해놓으면 거기에 이제 블루베리, 망고, 딸기,
0: 와.
1: 자몽, 요 청들을 또 제가 수제로 다 만들어요.
0: 직접 손으로 다 만드시는군요.
1: 예. 또 만들어서 이제 나갈 때 같이 이렇게 나가면 블루베리 요거트가 인기 최고예요.
0: 와, 블루베리 요거트가 인기 최고인 우리 대표님. 아, 제가 막 홍보하고 싶은데 이게 방송법에 좀 저촉이 돼가지고 못함에 내가 너무 아쉬운데.
1: 괜찮습니다.
0: 대표님, 그러면요, 이게 좀 센스 있게 한번 홍보 알려주세요. 어느 지역에 좀 있습니까? 어떻게 찾아갈 수 있죠? 이곳을?
1: 충효교회 바로 앞에
0: 아,
1: 있어요.
0: 충효교회 바로 앞에 있는
1: 네.
0: 우리 카페 블루베리 요거트가
1: 충효교회.
0: 대단히 맛있는 우리 대표님의 카페를 우리 많은 방송하실 분들 또 함께해 주시면서 은혜 나누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열심히 사시는 우리 대표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매장에 믿는 분들이 많이들 가시는데요. 우리 대표님 항상 웃는 얼굴 보면 완전 예수님 믿는 환한 얼굴입니다라고. 대표님, 누군가는요, 우리 대표님의 얼굴을 통해서, 미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바라보고 계시네요. 우리 대표님이 참 귀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알수 있게 되고요. 그럼 우리 평소에 포항 극동방송은 좀 청취를 하실까요?
1: 전에 좀 했었는데 근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려다
0: 그쵸.
1: 보니까는 못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게 또 일이 있고 딱그 루틴대로 가다 보면 이게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싶어도 청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최근에는. 네, 저는 또 아들하고 안강에서 같이 살 때는 저는 사실은 TV가 없애버렸거든요.
0: 네.
1: 한 15년 전부터 없앴는데 이제 라디오만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아들이 백담점만 틀어놓고, 이 백담점 맞죠?
0: 여기 90.3MHz입니다.
1: 백담점. 요
0: 예.
1: 고정방송을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0: 무슨 방송인데 하면서 이제 듣다가 알게 됐어요. 극동방에서.
1: 아, 우리 아드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0: 손방포.
1: 손.
0: 손장.
1: 방.
0: 장장.
1: 장.
0: 호.
1: 호. 아, 우리 장호 형제님이실까요?
0: 네네. 동생 손예진인데.
1: 예.
0: 어릴 때 이제 어릴 때부터 보냈어요.
1: 교회를.
0: 아는 최시용 목사님 교회에서 컸고 반은 제가 맨날 늦게 끝나요. 학생들 가르치고 늦게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1: 네. 네,
0: 교회에서 반은 키웠어요.
1: 그렇군요. 교회에서.
0: 늘, 네, 교육하는 거니까. 순봉교회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동생이 가기 싫어하면 오빠가 데리고 가고.
1: 네.
0: 또 가끔 오빠가 가기 싫어하면
1: 동생이 같이 가자 그러고.
0: 하면서 서로 잘하더라고요.
1: 세상에, 우리 남매가 서로 연합해서 주님으로 양육되어지는 그 과정을 바라만 보셔도 참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정말 감사한 또 두 분이고요. 우리 뒷자리 7694님 애플리케이션으로 답글 달아주셨어요. 샬롬. 우와, 요거트 정말 좋아하는데 블루베리 요거트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하겠습니다.
0: 네, 두 분 티켓 하나 드릴게요.
1: 티켓. 야, 우리 대표님 방송을 하셔요. 야, 이 센스가 대단하신데. 은혜로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7694님께 우리 대표님이 쏜다고 하십니다. 제가 티켓 바로 직배송 드릴게요.
0: 네네, 꼭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1: 아, 정말 좋은데요. 대표님, 그럼 이 시간 우리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 중에 참여하신 한 두 분께, 이분을 포함해서 한 세 분 정도께
0: 네네.
1: 이렇게 커피나 이런 상당의 어떤 상품권을 한번 쏴드려도 어떨까요?
0: 네네. 아니, 커피 말고 요거트.
1: 요거트.
0: 쿠폰으로 해주세요. 네.
1: 요거트 쿠폰 좋습니다.
0: 아니면 오셔서 마음에 드는 음료를 괜찮아요.
1: 진짜 네. 저도 이 식당에서 뷔페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이 아침 저를 또 화끈하게 쏘십니다. 우리 세 분, 일단 우리 7694님 당첨되셨고요. 두 분 남았습니다. 오늘 감사라고
0: 문자 주셨던 분도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막 계십니다.
0: 네, 그분도 해주세요.
1: 좋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대표님을 또 이렇게 방문하시는 1447님께도 선물을 드릴게요.
0: 네네네.
1: 좋습니다. 지금 아직 남아있어요. 지금 감사로 이행시 보내주시는 두 분 더 추첨을 드려서요,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화끈하게 쏘시는 티켓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 이행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이어서 우리 대표님께서 또 추천해 주실 찬양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나눠주시죠.
0: 아, 실로암 노래.
1: 실로암.
0: 네네.
1: 네, 그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0: 아, 사실은 그 이제 그 36년 전 90년도 쯤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소년기 때인데
1: 네.
0: 강원도 춘천이 고향이거든요.
1: 네.
0: 그 친구랑 같이 걸어가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게 계기가 되고 너무 그때 가슴이 너무 좋아가지고.
1: 네.
0: 이 노래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1: 아, 실로암 이 찬양, 잊혀지지
0: 네,
1: 않은 찬양.
0: 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안 다니고 있지만 진짜 한 번씩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게 하는 추억의 노래가 되기도 해요.
1: 아, 할렐루야입니다. 이 실로암 찬양이 우리 대표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교회로 인도에게 될 줄 믿습니다. 전 막 갑자기 감동이 와요, 대표님. 제가 막 고백해봅니다, 지금. 선포해봅니다. 뒷자리 6700님. 감사로 이행시 보내주셨는데요. 짧고 대단히 은혜롭습니다. 감히 제가 뭐라고. 상, 사랑하시나요 주님?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6700님 대단하신데요. 이야, 짧은데 은혜를 이렇게 담뿍 담아서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6700님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마지막 한 분 남았거든요. 아직 감사 이행시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 보내주시면요, 우리 대표님께서 맛있는 상품권 쏜다고 하시니까 제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뒷자리 9029님 감사해요. 이희숙 카페 대표님 사랑합니다. 나눔과 베푸는 사랑이 넘치는 이 아침이에요. 주님 향한 사랑, 주님이 교회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요. 또 이렇게 감사의 또 마음 가득 담아서 소망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뒷자리 3697님께서도요 출첵해요.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소한 일상도 주님과 함께 하트

0: 두 개라고. 대표님 이렇게 문자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데 너무 되게 은혜롭지 않나요? 센스도 넘치고요.
1: 네네 그렇네요. 제가 메모했어요.
0: 야 지금 메모까지 하시는 우리 네, 대표님이십니다.
1: 전화번호 7694144.
0: 야 우리 대표님께서 이 아침 감동받고 계시고요. 또 우리 방송하실 분들이 나눠주시는 은혜를 또 적고 계세요. 이 아침 은혜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6330님께서도요. 감 감사하는 마음 사 사랑하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요 한결같이 흥원 극동방송을 위해 이 귀한 선물 협찬으로 헌신해 주시는 것처럼 이 방송 사역을 가능토록 물질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전파 선교사라는 분들 좀 알고 계신가요?
1: 놀랐습니다.
0: 네.
1: 죄송합니다만.
0: 네, 맞아요.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오늘 이 날도 이 아침도 오직 복음만을 전파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전파 선교사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가장 귀한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이 시간 극동방송이 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1394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와, 우리 1447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감, 감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4. 사랑하는 이희숙 대표님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대표님 우리 방송하실 분들이 우리 대표님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1: 고맙습니다.
0: 아 지금 이렇게 중보기도 이게 거의 중보기도거든요. 기도의 제목 이렇게 올리면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말 귀하고
1: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우연히 이 아침 대표님과 은혜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우리 성도님 우리 대표님의 기도 제목이 궁금해요.
1: 기도 제목이요.
0: 네.
1: 제가 그 미용 봉사 다니는 그 직장인들에게 좀 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고요.
0: 네.
1: 가게가 저희 이제 이런 사업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0: 네.
1: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즐겁기도 하고 제가 잘 돼야 또 남들에게 좀 많이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더 크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서로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0: 네, 우리 정말 귀하고 소중한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대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요,
1: 고맙습니다.
0: 예, 우리 방송하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복을 베풀고 실천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할렐루야! 아, 우리 이희숙 대표님 목소리만큼이나 어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시나요?
1: 많이 자제한 목소리입니다.
0: 아, 너무 은혜가 되고요. 힘찬 목소리. 이 샬조아의 가장 최적화된 목소리가 아닐까. 제가 막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사해요.
1: 고맙습니다.
0: 우리 뒷자리 4540님께서도요. 우리 대표님의 목소리 들어서 참 좋아요. 교회 나가시길 기도해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6296님께서도요. 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오늘도 극동방송 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트 3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기업 경주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카페의 이희숙 대표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께서 나아가시는 길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복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뒷자리 1394님께서도요. 우리 이희숙 대표님 교회에서 언젠가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방송하실 분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또 기도로 많은 방송하실 분들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6330님 보석 PD님 보석 같은 목소리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 감사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감사 두 글자로 이행시 또 이렇게 보내주시는 많은 방송가족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뒷자리에 우리 6330님께서도요. 감사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4420님, 아, 진짜 제가 포항 사람이 아니라서 정말 아쉽네요. 카페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우리 3631님께서도요. 오오 대표님, 우리 가족도 달려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3697님, 출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4. 사소한 일상도 주님과 함께 하트 두 개. 오늘 이 아침 또 감사가 넘치는 이런 은혜롭고 참 풍성한 이행시 나눠주셔서 우리 3697님과 방송가족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청곡 듣고 올게요. 우리 0594님의 은혜로운 신청곡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0: 뒷자리 5410님 새싹분이세요. 커피 마시러 갈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4540님도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트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방청하신분들 감사하고요. 네 분, 1447님, 6700님, 5410님, 7694님 네 분께는요. 우리 2NZ 카페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관계 질서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려면 첫째,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혼인관계 외의 성관계는 죽어야 하는 죄라고 명백히 못바가 말씀하십니다. 다른 관계와는 다르게 어떤 이유나 설명, 예외도 없이 바로 돌로 쳐죽이라고 해요. 그러니 스스로 합리화하며 그 어떤 불륜의 이유를 만드는 것은 다 핑계일 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에 행한 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게 환경만 주어지면 누구든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러나 남의 아내와 간통한 자는 남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녀 간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간음이라는 죄가 공동체를 얼마나 위협하는 악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약혼한 처녀와의 성적 범죄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성읍 안에서 약혼한 처녀를 범간한 경우 여자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그에 동조한 것으로 간주해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반면에 남자가 들에서 강간한 경우에는 여자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기에 범죄를 저지른 남자만 죽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상황을 정확히 감찰하십니다. 성읍 안처럼 죄를 거절하고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죄와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진 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으세요. 하지만 강압적인 고난이나 피할 수 없는 강간 같은 유혹의 들판에서 비명을 지르며 죄와 싸운 영혼은 철저히 보호하고 무죄하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공동체와 주변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며 죄의 쾌락에 슬그머니 동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저도 시집살이가 힘들었을 때 환경만 주어졌다면 슬그머니 동조했을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소리쳐야 해요. 죄가 나타났다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비명은 거룩을 지키려는 절규입니다. 간통법도 없어진 지금 우리는 어떤 음란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문화와 시대 흐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지라도 신명기 말씀 앞에서 그 어떤 음란도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의 유혹이 올때 단호히 소리를 지릅니까? 아니면 은밀히 유혹을 즐기며 동조합니까? 세상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내가 질러야 할 거룩한 비명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려면 둘째,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28절에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29절에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3개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고 해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붙들고 동침하다가 붙잡힌 경우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세하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만큼 우리가 음란하다는 것이지요.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3개를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되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고 해요.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행동에 대해 평생토록 책임지게 하십니다. 이로써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한 몸이 되었다면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가정은 사랑의 결합인 동시에 나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고 합니다. 이는 가정 내의 근친 상간을 금하고 가정의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는 음란을 단호히 끊어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경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 배우자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 가정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말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여 즐기고 책임지지 않는 사랑을 부추깁니다.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 한번 실수한 것 가지고 뭘 그래? 하며 책임없는 쾌락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책임과 함께 갑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책임을 다해 거룩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 맞춰 나를 절제하며 내가 행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 공동체 안에서 거룩의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을 위한 적용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무책임하게 쾌락과 편의만을 줬나요? 가정과 삶의 영역에서 무너진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를 바로 세우고자 어떤 노력을 하나요? 남편의 외도와 극단적 선택 시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를 깨닫고 도덕적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벌하시되 약자의 고통은 헤아리시며 공의로 판결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스스로 도덕적이고 상식적이라 믿으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도 자녀를 위한다며 13년간 침묵하고 그것을 희생과 인내라고 착각했지요. 그러다 교회에서 가정을 중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며 때가 되면 이혼하려던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남편의 질서에서 벗어나려 한 제약을 제하시려고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은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섭리로 남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제야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결혼하고 이혼하려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회개했지요. 남편의 외도는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단정짓고 교만하게 살다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게 되니 세상의 시선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번듯한 남편과 아들을 보며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인다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오히려 감춰진 수치로 가득하던 때임을 인정해요. 아직

0: 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힘들 때마다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넉넉해요. 저의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남편을 몰아세운 일이 생각나면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 구시렁대지 않고 어떤 말을 할지 분별하도록 하나님께 묻겠습니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음란의 악을 제하라고 명하십니다. 죄의 유혹이 올때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거룩한 비명을 지르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제하고 거룩함과 책임 있는 삶으로 주의 백성 된 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죄의 유혹이 올때 소리를 질러 피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동조하여 가정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저희입니다. 은밀하게 정욕을 즐기고 책임지지 않으려 한 저희의 완악함과 음란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란의 죄와 악을 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무리 성적 순결과 질서를 조롱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함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를 숨기지 않고 말씀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심령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고 무너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다시금 굳건히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에서 1인 100명 어린이전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전도협회 파송선교사 임대이빗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하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866-66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

0: 838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4: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듣는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싱크대에 설거지 그리가 쌓여갑니다. 마음에는 섭섭함, 오해도 쌓여갑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설거지 그리 한 가득인데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굶고 말아요? 시켜 먹어요? 쓰레기는 더 쌓이겠네요. 밖에 나가서 정크푸드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설거지는 한번 마음 먹고 발걷어 붙이고 하면 되겠지만 마음에 쌓인 오해와 불신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헤어질 생각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자꾸 어긋납니다. 처음에는 말이 어긋나고 사이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마음이 식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어긋납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부부 사이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 사이에서도 대화가 어긋나는

0: 경우 많고요.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같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다른 말 다른 마음 하는 경우 많습니다. 마음은 가까워지고 싶은데 잘해주고 싶은데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마음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대화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대1 대화가 가장 길고 상세하게 기록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지그퀘드라는 독일 성직자가 그리신 그림인데 어떤 그림 같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그렇죠?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거울이 드물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루 한 번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순간 정오에 물들어와서 들여다보는 순간입니다. 어땠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 인생은 어떨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힘겨운 시간이었을까요? 나를 들여다보기가 힘겨운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물을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죠. 아주 깊은 곳, 누구도 모르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구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깊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더라.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사는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0: 예,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깊은 우물 같아서 보통 사람들이 잘 터치하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맛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그 물을 길어낸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긷는 두레박이라는 게 있다면 굳게 닫힌 입술, 꽉 걸어 잠근 마음도 열 수 있을 텐데. 우리 찬송,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그 깊은 마음에도. 사실은 예수님은 내가 신음을 소리를 내기 전에, 끙 소리도 내기 전에 이미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대화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뭐예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수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제자들을 다 밖으로 보내고 한 사람만을 위해서 시간을 내셨습니다. 케어풀한 거죠. 주의 깊게 준비한 거죠. 그 주의 깊은 시간이 케어풀한, 돌봄 가득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무슨 모든 조건이 완비되어야 내가 누구를 만나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뭘 줄 수 있어야만 그 시간이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건넨 첫 마디가 내가 너 뭘 도와줄까, 선물 가득 안고 내가 너 어떻게 해줄 게 아니고요, 약한 자리에서 요청하는 목마른 사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니까 이 여인이 올라간 거예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거절할 수 있는 위치. 평생 거절만 당해온 이 사람에게 거절할 수도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까칠합니다. 내가 왜 줘야 되는데. 구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1: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0: 예, 어찌하여,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번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인이든 뭐든.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최근 어떤 드라마에서, 나는 늘 사람들에게 X표를 받고 살아왔다. 너무 아프다. 그런데 내 인생에 최고 먼저 X표를 친 사람, 너는 아니다라고 배제한 사람은 내 엄마였다라는 아주 가슴 아픈 대목이 나와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평생 수없이 많은 X표를 받아왔어요. 너는 아니야. 너는 우리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리 가. 그렇죠. 그렇게 X표가 많이 쌓이면요, 사람은 까칠해져서 나도 X표를 막 던집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올 때도 그것을 어떤 함정

성이 있는가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죠.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까칠하게 나오는 것은요, 공격이 아니라 방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 모습 속에 보이는 자신의

여러분, 교만한 사람 싫어하죠. 근데 굳이 교만한 사람 막 너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요, 목회가 힘들었습니다. 핥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불평하고, 왜 저러시나? 알고 보니까요,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자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 싸웠구나. 그럼 뭐 교회 와서 사랑방 와서 막 이웃한테 그러잖아요. 인사해도 잘 받지 않는 이웃, 회사에서도 굳이 막 긁고 넘어지는 선배 후배, 그렇죠? 뭘 해도 불평하는 사람들,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듣는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말을 좀 잘하면, 잘 설득하고 잘 표현하면 관계가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대부분요,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듣지 못해서 생깁니다.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 라이크블 한 사람 되는 게 여러분 간단해요. 들어주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슬픔과 분노 많이 해소가 되고요, 후련해집니다. 더욱이 내가 존중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듣기 전에 대답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그 자신의 견해가 아무리 똑똑하고 스마트한 견해라고 보인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걸 떠벌리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이런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대화할 때, 여러분 대화하십니까? 상대방의 말을 대화하지만 듣는 척만 하죠. 어떻게 내가 좀 붙잡아서 공격할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읽습니다. 부부 싸움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도중에 끼어들기 때문이다. 도중에 끼어들면 싸움의 원인보다 말이 잘렸다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난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나 역시 아내와 다투게 되면 말을 자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한 번은 누가 먼저 말을 할 것인지 정하자고 아내에게 전했다. 제안했다. 그리고 절대로 말을 자르지 않기로 협의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아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되는지. 이 과정이 30여 분이 지나자 아내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중간에 끼어들 때는 몇 시간을 끌고도 결말이 나지 않았는데 정말 놀라웠다. 나는 아내가 얘기를 마치자 미안하다 사과했다. 그리고 내 얘기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지금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오케이. 그날 이후 우리는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았다. 아니, 할 필요가 없었다. 아내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으로 기분이 풀렸고, 나는 아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들으면 풀립니다. 제가 그럼 목자 훈련할 때도 여러분 구역장 목자 하라 그러면, 아,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잘 못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 할 수 있는 가장 넘버원의 조건은요, 말 잘하는 게 아니고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쉽게 충고하지 마십시오.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다가 보면요, 여러분 이 대화의 초점이 나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랬다, 나는 이랬다, 그렇죠? 상대방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이번 주부터 케어링 클래스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자와 예비 목자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듣는 것을 케어링하면서 먼저 자기를 돌보는 것, 남 돌보는 것 이전에, 그리고 듣는 것을 훈련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충고하지 마라 그래도요, 나도 모르게 막 충고하고 있어요. 해보신 분도 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교정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청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직면입니다. 컨프론테이션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하고 막 빠져나가려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하고 플러스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핑계로요, 정말 해야 할 말도 피해가면

0: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님 아프세요? 증상과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남았어요. 그럼 병상에서 무슨 말 하십니까? 특히 한국 분들은요 말 잘 못합니다. 진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냥 뭐 드라마 이야기하고 이웃집와 여자 이야기하고 뭐 이러다 그냥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에 필요한 이야기를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 혹시 마음에 무섭거나 걱정되는 거 있어요?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끝까지 엄마 손 꼭 잡고 있을 테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혹은 구체적으로 엄마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좋았어? 나 키우면서 언제가 제일 예뻤어? 이런 질문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 좋은 기억 되살리면서 가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하실 기회를 주시는 그게 직면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혹은 여러분 직장에서나 일하다 보면 해야 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착한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참고 말지 참고 말지. 근데 문제는 참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좋은 마음으로 참았는데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한 마음 할 때는 부드럽고 지혜롭게, 그러나 분명하게. 부드럽게 하려다 보니까 말 다 듣고 나도 이게 계속해도 괜찮다는 말인지 그만두란 말인지 도저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부드럽고 지혜롭게,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불편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기도하고 하시고요. 불편한 말일수록 웃으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웃지 않으려면 뭐 하지 마라? 출근하지 마라. 이런 써붙여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유명해졌는데 웃지 않으려면 출근하지 말라. 웃으면서 말할 수 없으면 입을 벌리지 마라. 이런 불편한 말일수록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드럽게 말하지 못하면 입 열지 말라.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예 회의에 안 오는 게 낫습니다. 출근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말이 이렇게 하여튼 뭐 기분 나쁘게 말하는 분들의 말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요. 부드럽게 말하지 못하면 한 문제 해결하고 두 개, 세 개 문제를 만들어요. 그렇죠? 예수님 보십시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1: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0: 내 남편을 데리러 오라 그랬는데 남편이 없다 그럽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야, 이 여자야, 있으면서 왜 그러냐, 왜 거짓말해? 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고 정말 놀랍게도 네 말이 옳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과 다르지만 이런 팩트체크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있지만 많았지만 남편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안에는 다섯 번의 이별이 있고요. 지금도 아내라고 부르기 힘든 그런 처지가, 딱한 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 자체만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그 긴 세월과 그 아픔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세월을 향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난주일에 광화문 교보문고에 글린 수많은 시들 중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래 봐야 뭐 사랑스럽다. 나태주.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넘버 투.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 만났을 때 바로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서진 마음, 그리고 또 더 부서지기 쉬운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자책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을지, 물동이를 들고 오는 이 그림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안다면 좀 다른 마음으로 이러면 대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다 같이 비슷한 얼굴로 앉아있지만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힘겨운 일 겪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젯밤에도 걱정으로 잠 한숨 못 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막한 분들 있을 거예요. 올해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3부 예배에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정말 열심히 웃는 얼굴로 섬기는 분들 중에서요, 야, 정말 힘든 일 겪으셨는데 그래도 나오실까? 예배 오니까 그대로 앞에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와, 제가 그거 보고요, 야, 참 하나님 그 모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괜찮아 보인다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얘가 왜 이렇게 말 안 들고 짜증이야, 너 엄마에게 왜 그러는 거야, 들어보면요, 엄마 사실은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여보 나 사실은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말을 꺼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듣는 마음, 그래 네가 옳다. 우리는 되게 반대로 말하잖아요. 누가 뭐 말하면 참마디 가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습관이 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말한 것 중에 열 가지가 맞고 한 가지만 다르면요, 그게 아니고라고 시작해요. 영원히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 가지 중에 한 가지 틀린 걸 붙잡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열 가지가 다 틀리고 딱 한 가지 맞으면요, 그 한 가지 맞는 거 붙잡고 축복하고 안아주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람들하고 얘기하거나 회의할 때도 그게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예,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죠. 좋은 의견이신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죠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아이가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야 네가 뭐 힘들다고 그래, 엄마가 밥 해줘 빨래 해줘 등록금 다 줘, 네가 뭐가 힘들어. 여러분 사람이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내가 보기에 왜 오늘 그까지 그 못 이기고 그러냐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엄마 눈에 아무리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힘든데 어떡하겠어요? 일단 그걸 알아줘야 돼요. 아이가 그럴 때 있죠. 아이, 엄마가 나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뭔 소리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러지 말고 엄마가 너를 많이 서운하게 했구나 말할 수 있다면, 배우자가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할 때에, 내가 얼마나 바쁜데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뼈빠지게 일하는데 변명할 수도 있지만, 그래 당신은 내가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꼈구나, 많이 외로웠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정혜신 박사가 정신과 의사인데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이 옳다고 똑같은 제목이에요. 옳아서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세 소녀 여고생이 집을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부모하고 막 싸워가지고요, 그냥 그리로 나와버렸어요. 막 쏘다니다 보니 갈 데도 없잖아요, 이거죠.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친구에게 전화 걸었어요. 그 친구가 전화 받아가지고, 야 길거리에서 웬 청성이야, 집에 들어가 이 바보 같은 놈. 그러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답답해서 나온 거거든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나온 거거든요. 산소 호흡기라도 연결해 줘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매연으로 꽉 찬 지하 주차장에 밀어넣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집에 또 못 들어가고 있구나, 무슨 일 있었나 보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이 늦은 시간에 네가 집 밖을 배회하고 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고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는 옳다라는 게요, 집에서 아빠하고 싸우고 나와서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잘하는 짓이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면 버릇 나빠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받아주고 인정을 해줘야 뭐라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라도

엄청 힘들었을 거야. 나라도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야. 이 저자가 정혜신 박사가 상담하면서 그런 말 많이 들었대요. 극단적인 경우.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런 사람들. 집을 나가겠다, 직장 때려치우고 싶다 당장 그런 말들.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그러면 안 돼. 네가 직장 그만두면 그 자식 새끼를 어떻게 하냐. 이 철없는 거사 가장이 돼가지고 그게 할 소리냐. 이러면 그거 몰라서 그만두고 싶다 그러겠습니까? 다 알아요. 나는 그런 때 언제나 그렇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구나.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구나.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온 체중을 실어 말한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들게 했던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묻는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의 하소연이든 예외 없다. 여러분, 때려치우고 싶다, 죽고 싶다 라는 말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100가지 이상은 생각해봤어. 내가 떠나면 어떡하지? 그렇죠.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 들판에 나가면 이슬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게 해가 떠서 쪼이면 금방 사라집니다. 사람은 네가 옳다라는 수용을 받으면요, 집을 나가겠다, 죽겠다, 죽이겠다 해도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임상 경험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들어주고 포용을 해주고 햇볕을 비추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옳은 말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교정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지만 그 옳은 말을, 아빠의 좋은 충고를 받아들일 상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병원 가서 수술하기 전에 수술 막 하지 않습니다. 진단을 하잖아요. 이 수술을 감당할 몸이 되는지, 안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못합니다. 그렇죠? 몸을 보양해서 돌보고 보살펴서 무슨 이런 수치들이 좀 올라와야 그제서야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꼬마 아이들이 뭘 집에서 깨거나 사고 치면 다들 놀래죠. 근데 그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놀란 사람. 본인이에요, 본인. 막 놀래가지고 울고 있는데 거기서 막 아무리 야단쳐봐야 귀에 안 들려요. 먼저 안아주고 달래주고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좀 안정된 다음에 차근차근히 가르치면 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용할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옳은 말 해도요 안 들립니다. 천천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도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 야단치시고 꾸짖으셨습니까? 그 사람 봐가면서 상황에 맞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배워서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내 충고가 먼저 나가고 내 화가 먼저 나가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거리는 대단히 멉니다. 대단히 멉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훈련이 있어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아, 오늘부터 잘 들어야지. 여러분,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훈련해야 됩니다. 제 아내가 평택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작년인가 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스페인 여자분, 교수님인데, 모니카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밤에 수업 마치고 이제 어디 운동하러 간다는 거예요. 밤 막 늦었는데 그 따라갔답니다. 따라가서 운동하는 게 보니까 내가 들으면 꿈쩍도 안 하는 뭐 역기를 뭐 벌쩍벌쩍 드는 거예요. 예리예리한 사람인데 들어보니까 3년쯤 정기적으로 운동했대요. 10kg도 못 드는 사람이 50kg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바르르 떨고요. 나도 모르게 충고하고요. 자녀들한테 그냥 버럭 화를 내가지고, 아이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아이들이 화내서 집에 가고, 전화에도 안 받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냐? 라고 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도요. 훈련하면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도 늦었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듣는

0: 마음을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바뀝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나도 50kg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생 세상으로부터 X표만 받아온 여인, 그래서 마음문을 그를 잠그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고립되어 살아온 이 사람이 이날 우물가에서 받은 것이 뭡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크고 확실한 온전한 동그라미. 네 말이 옳도다. 이 한마디에 거대한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우물가에 올 때는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왔는데 이 만남 이후에 걸음이 바뀌었어요. 활기차게 뛰어나가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신 동그라미예요. 이런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X표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그라미를 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X표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엄청난 수치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고 아름다운 동그라미를 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네가 옳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다. 저 사람 왜 저러냐 하는데 예수님은 이해한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지금의 행동과 말만 보고 판단하지만 그래서 다시 X표 하나 더 하고 저 사람 안 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 삶 전체 내가 걸어온 길 내가 혼자 울던 순간 내가 잠 못 이룬 밤 다 아시고 가슴 치고 후회하면서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함까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듣는 마음 가진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완전히 안 바뀌겠지만 이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사랑방 꼭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넓은 마음, 예수님 닮은 들을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44-3311번 포항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특정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그냥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1: 마음이 울적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로이스 출산준비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기보다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은혜를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요. 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고요. 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는 아침,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또 증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크셔서 바닷물이 다 말랄지언정 그분의 은혜는 거두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또